안 편한 방법 말고 손글씨로 길게 쓴 편지 한 통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을이라서 혹은 가을이니까 말이죠. CBS 그때 잠깐의 알렉스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입주 1425일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띄워드렸습니다.

0: 가을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편지, 그죠? 아닐까 싶은데요. 우표를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였는지, 빨간 우체통을 최근에 본 건 어디에서였는지도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메일조차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가을이 되면 손편지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한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서 반가운 손편지 한 장 달아드는 거.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낭만이겠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혹시나 손편지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주소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우편번호는 07997이고요. 물론 사연과 신청곡은 변함없이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0: 요즘 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5: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4: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5: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Renault.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래요.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리안 라임스의 You Light Up My Life 그리고 웨스트라이프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한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였습니다. 올댓 재수님, 알디, 딸아이가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오늘 이별할지 다시 만날지 결정하고 온다고. 크크크크. 우리도 옛날에는 사랑알이 많이 했었잖아요. 사랑은 원래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것. 그래도 찐한 사랑 한번 해봐야 인생을 알게 되겠죠. 힘내라. 딸아, 엄마가 응원한다. 그래도 어머님이 이 너무 걱정하시는 톤보다는 뒤에 크크크를 붙여주셔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녀와. 뭐 잘 고민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어머니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요것도 다 경험이다. 가서 징글맞은 사랑도 해보고 깊은 사랑도 해보고 의미 있는 사랑도 해보고 또 그런 만남도 있어봐야 또 배우자도 잘 고르는 거고 갔다 와. 그죠? 사랑알이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주하랑님, 알렉스님, 옆집에서 왔습니다. 함께 계신 어르신을 차차 물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알렉스님 보이스는 가을의 찰떡이군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칠렐레 팔렐레 방송을 못하겠네요. 자꾸 이렇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마이크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너무 반방송 같지 않나요? 자,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여은의 이젠

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0: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3200년 전, 오랜 전쟁 후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반강제적 동맹을 체결합니다. 아가멤논의 동생이자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전쟁에 지쳐 신흥 강국 트로이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그런데 트로이의 철없는 둘째 왕자 파리스는 스파르타를 방문했다가 아름다운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몰래 트로이로 데려오는데요. 왕비를 빼앗긴 메넬라오스와 그의 형 아가멤논은 동생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트로이를 정복해서 세력을 넓히려는 야심이었죠. 이렇게 천척의 배를 이끌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자손들마저 떠나고 나면 내 이름은 사라져. 영원 불멸의 영웅이 된다면 훗날 사람들이 기억해 주겠지. 나는 누구였고 얼마나 용감했으며 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영원히 기억될 명예를 위해 전쟁에 참가한 아킬레스는 해변을 점령하고 아폴론 신전을 공격한 끝에 트로이의 사제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신들은 우리를 질투해. 우리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이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아름답거든.

그리스 연합군에 아킬레스가 있다면 트로이에는 고결하고 용감한 첫째 왕자 헥토르가 있었죠. 그가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명예도 명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의 법도로 살아왔어. 신들을 존경하고 내 여자를 사랑하며 내 나라를 수호하는 것. 내가 검을 드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일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던 중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은 사촌동생이 헥토르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아킬레스는 헥토르와 단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 트로이 성문 앞을 홀로 찾아갑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아킬레스는 헥토르를 물리치지만 그 역시 파리스가 쏜 독화살에 최후를 맞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여 기억해다오 이 영웅의 시대를. 인간은 허망하게 왔다 가지만 그 이름은 길이 남는 법. 기억해다오 내가 헥토르와 한 시대에 살았음을, 아킬레스와 한 시대를 풍미했었음을. 명예를 위해 싸운 아킬레스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싸운 헥토르, 두 영웅을 기리는 오디세우스의 독백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비극적인 전쟁과 트로이의 몰락은 사랑과 권력, 탐욕의 결과물임을 압도적인 스펙테클로 그려낸 작품이죠. 2004년 영화 트로이였습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04년 영화 트로이였습니다. 트로이. 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조시 그로반의 Remember라는 곡이었고요. 요즘 장안의 화제, 너무 큰 화제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천만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2022년 전 영화죠. 트로이가 그것 때문에 자주 소환이 되더니 최근에는 OTT에서 역주행하면서 조회수가 폭증하고 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오디세이의 프리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영웅 아킬레스 역은 브래드 피트, 헥토르 역의 에릭 바나, 파리스 역에는 올랜드 볼룸, 그리고 헬리나 역은 다이앤 크루거가 연기를 했고요. 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영국 배우 숀 빈이 맡았습니다. 아킬레스는 명예를 위해 싸우고 헥토르는 가족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선명한 대비도 흥미롭고요. 새로운 선악구도를 탈피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두 영웅의 모두 감정이입이 되죠. 원작에 등장했던 그 신들이 개입하던 초자연적인 요소는 대부분 걷어냈고요. 인간의 자존심이나 명예욕, 권력과 탐욕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OTT로 다시 보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또 브래드 피트의 또 굉장히 그 멋진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2004년 영화 트로이

Atlantic Star의 Always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Simply Red, If You Don't Know Me By Now였습니다. 이거 그 음악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트로이를 살짝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핸드폰으로 좀 찾아봤는데 와,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네, 그 전투신 앞으로 막 달려가서 목에다가 그 단검을 탁 꽂고 바로 뽑아버리는 그 신 정말 멋있었죠.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네, OTT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30분 연기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 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문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선 논란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메시지 조율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 검사장은 오늘 SNS를 통해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현지 시간 17일 국제유가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0: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0.95% 내린 배럴당 104.82달러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51% 내린 101.9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사우디가 오만 소하르항 인근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아시아 정유사들의 추가 원유 화물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은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 지방은 날씨가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남과 전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현재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은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았지만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25도 예상되고 원주와 대전 27도, 서울과 수원 28도, 전주는 29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중부 내륙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가게 월세,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Everybody였습니다. 김미진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자, 2부 시작했네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역시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2부 본격적으로 달려보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블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게리 모어의 파리쟁 Walk Away. 파리쟁을 스펠링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예. 자, 이어서 산타나의 Smooth featuring Rob Thoma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야. 보미님, 아침 저녁으로 가을 느낌이 낭낭한 요즘입니다. 시원한 바람 너무 좋아요. 오늘은 큰딸 초등학교 엄마들과 점심 선약이 있어서 외출합니다. 청바지에 가벼운 니트 입고 목에 예쁜 머플러 살짝 두르고 나가려고요. 옷장 정리 미뤘더니 가을 옷이 안 보여서 아침부터 옷장 뒤집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네요. 분기별로 만나는 수다쟁이 모임 잘 만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요런 모임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도 여자도 요런 모임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수다라는 게 예. 참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다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재미난 추억이라든지 추억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있는 핫 이슈라든지 네 약간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은 네, 스트레스도 한창 풀리고 좋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얼마나 수다스러운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예, 머플러를 목에다 하고 나가신다니 다행이네요. 요즘 아침 한참 오후 그리고 저녁 때 온도차가 좀 비싸가지고 드보라 유카나님 몬스테라가 새 잎을 많이 내줘서 커팅을 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고 쉬는데 몬스테라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네요. 공중불이랑 같이 커팅해서 수경으로 키우려고요 하셨습니다. 오, 약간 그반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저는 집에 한 2년 키웠던 아이들이 슬슬 이제 화분갈이도 필요하고 얘네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이번 기회에 되게 동네에서 예쁜 꽃집이랑 화분집을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애용해 보려고 합니다. 몬스테라라. 자, 이소라의 처음 느낀 그대로 이거는 손영옥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최정은님께서 신청하신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까지 듣고 옵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2357님, 알디 형, 저 전에 검정고시 친다고 사연 보냈을 때 형이 엄청 응원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시험 아주 잘 봤습니다. 국어 84, 수학 95, 영어 80, 한국사 84, 과학 88, 사회 96, 음악 84, 평균 87.2. 오, 대단한데? 대단한데? 아니, 시험 너무 잘 보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한데?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물론 시험이라는 게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거잖아요. 예. 내가 또 현재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응원한 약간 의미가 좀 있네요. 제덕이라고 봐도 될까요? 축하드립니다. 3809님, 알디 기억나세요? 우리 재수생 도윤이 지난주에 드디어 원서 접수를 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알디가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응원하면 좋은 결과 있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네,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응원한 덕분에 평균 87.2를 맞는 네, 그런 쾌거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랏 스튜어트의 영턱스 그리고 크리스 노먼의 집시 퀸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한 곡도 듣고 오셨어요. Sea of Hearts. 이거는 멜리사 맨체스터의 곡이었습니다. 영웅님께서요. 감기가 걸려서 자꾸 식은땀이 나서 탁상 선풍기를 계속 트네요. 감기엔 찬바람 안 좋은데 우선 일하려면은 제 멘탈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아이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멘탈부터 지금 당장에 멘탈부터 좀 챙기시고 오늘 저녁에 꼭 약 챙겨 드세요. 네, 저녁 식사하시면서 자 건강해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돼서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문미정님께서 신청하신 조용필의 꿈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애초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수정 작업을 이유로 30분 미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강조한 뒤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나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가 폭염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2%, 한 해 전 같은 달보다는 7.9% 상승했습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뛴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력, 가스, 수도 등이 오른 영향인데, 시금치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52% 가까이 급등했고 산업용 도시가스도 1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동참한 미국 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또다시 반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어제 담화에서 철두 철미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 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 놀이라고 평가한 뒤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0: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이 주변 지각에 장기적 영향을 미쳐 폭발 이후에도 수년간 더욱 강화된 지진 활동을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와 중국 청두 이공대 식리판 교수 공동연구팀은 오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2017년 6차 핵실험 3주 이후 지진 활동이 늘었고 2025년까지 8년간 빈도와 규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전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작년 9월 18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힘들다면 지난해 9월에 했던 일 하나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면 아마도 꽤 좋았던 날들이었을 거예요. 좋은 기억보다 힘들었을 때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았다는 것, 어쩌면 평온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족이 건강하기를,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기를,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그런 날들이 쌓여가는 것, 어쩌면 그게 기적 아닐까요?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스텔라장과 폴킴이 함께 부릅니다. 보통날의 기적.

0: 스텔라장 폴킴의 보통날의 기적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라디오 듣고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평범한 날들이 실은 참 고마운 날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크게 특별한 일 없더라도 무사하고 무탈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쁜 금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어요.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허각의 불은 물론 앞서 들은 곡 규현 광화문에서였습니다. 1186번님, 오늘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어요. 또 주말 부부예요. 집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독서를 많이 합니다. 좋은 방송 들으면서요. 출산휴가 들어가셨다는 거 보니까 출산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무사한 보통날 보내시다가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랄랄라 커피 전합니다. 로하맘님, 작년 사진첩 보니까 오늘과 비슷하게 출근 겸 산책하고 라디오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적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새삼 감사한 오늘이네요. 뱃살이 뚠두님, 작년 9월 18일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첫째 딸 생일 축하 케이크 촛불 켜고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딸의 26번째 생일 축하해줘야죠. 딸의 생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9월 18일이군요. 연보라님은 작년 9월 6일 K방송국에서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조용필 콘서트 다녀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와, 이런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기억 떠올리시면서 한잔하시죠. 랄랄라 커피 드릴게요. 뽀로로님, 열심히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를 음악 들으면서 보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카스 같은 랄랄라 힘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여기에 6명 여사님들과 듣고 있답니다. 기운 내시라고 응원 담아서 커피 전합니다. 0899번님, 이따 1시에 퇴근하고 아들 친구 가족이랑 두 집이 캠핑 가요. 날씨도 좋고 캠핑하기 딱이네요. 도경수에 팝콘 신청합니다. 그러게요. 캠핑하기 너무 좋은 날씨네요. 도경수 팝콘.

수지 백현이 함께한 드림이었습니다.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져서 오랜만에 걷기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상쾌합니다. 꼬물마미님. 요즘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죠. 자야님. 지난해 원치 않는 암치료로 항암하느라 무척 고생을 했었는데요. 올해 9월은 건강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큰일 치르셨네요. 자야님께 커피 한잔 드립니다. 3019번님도요. 대동맥 판막 수술 받고 집에 온 지 이틀 지났는데요. 농사일도 못하고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애통합니다. 커피도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일단 랄랄라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한동안은 푹 쉬셔야죠. 얼른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잘 됐으니까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1497번님. 문득 오늘 출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엄마인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저는 칭찬에 인색한 엄마거든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지 않고 채찍만 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라고 절 좋아해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죠.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데 저 같은 엄마 있을까요? 얘들아, 엄마가 표현이 없고 인색한 엄마지만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오늘은 퇴근하고 야시장에서 불초밥 사다 주렵니다. 아니, 사연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엄마신데요? 항상 고마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이 불금의 불초밥까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육아 전문가가 하는 말인데 좋은 엄마가 될 필요 없대요. 있어주는 엄마가 최고래요. 그 자리에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있어주는 엄마 1497번님 정말 좋은 엄마세요. 8854번님 요즘 제법 가을 느낌이 조금씩 느껴지네요. 가을의 전설 뱅크의 노래 듣고 싶어요. 같이 들을까요?

장미경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추억 돋는 노래들 너무 좋아요. 마카롱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추억을 소환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5136번님 음악 듣기 제일 좋은 계절이죠. 가을에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1217번님께서요.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9월 18일에는 원경님을 낮에 그리움 가득 안고 기다리다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쁘게 만나 썼더랬죠. 지금은 그 반대고요. 기억력 정말 완벽하죠? 발랄한 원경님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좋다는 거 계속 기억할래요. 와,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정말. 우리가 랄랄라에서 함께한 지 벌써 100일이 코앞입니다. 어색하게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0: 이제 정말 익숙해졌죠? 우리 매일매일 약속 잘 지키고 계신 거죠? 추사랑님, 오늘도 화창하네요. 친구랑 오늘 회사 워라벨이라 3시에 퇴근하고 치맥하기로 했어요. 와, 부럽다. 아, 금요일에 요즘 이렇게 일찍 끝나는 회사들 많더라고요. 별이님은 아예 쉬셨대요. 쉬는 날이라 힐링 날입니다. 한강 가서 산책하고 불금이라 종일 즐긴 하루. 마무리는 랄랄라 커피와 함께 하시죠. 은행두님,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 완벽하네요. G.O.D의 하늘색 약속 신청합니다.
1: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선희힐 Goodbye to Romance.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듀스의 노래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마지막 곡으로 흐르고 있어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

0: 침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예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란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과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관련해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며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돼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평가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하에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이런 소식을 전한 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애호박과 무, 도라지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3개의 유통업태의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엔 5에서 10mm, 제주도엔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 습도는 44%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CBS
1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직 사춘기도 안 된 자녀의 문자 답장이 점점 짧아지다 못해 이응 이응 이렇게 자음 두 개만 달랑 도착할 때 서운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 간단한 답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과는 진지한 얘기를 나누기가 왠지 좀 머쓱해지죠. 밥은? 몸은 좀 어때? 곧장 퇴근? 주어도 없고 긴 설명도 필요 없이 그야말로 용건만 간단히 툭툭 던지는 건 허물없이 가깝고 편안한 사이라는 뜻일 텐데요. 가끔은 간단한 대답 사이에 다정한 애정을 듬뿍 담아보시죠. 가깝고 편하다는 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니까요.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올리비아 왕의 Close to You였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말이 되게 짧기 마련이죠. 밥은? 어디야? 언제 와? 내일 일찍 깨워줘.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끼리 정치적인 이슈로 언쟁을 벌인달지 기후위기 문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대신 시시콜콜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대답이 아예 필요 없는 혼잣말을 가만히 듣거나 맞장구 치는 거. 이게 바로 가족이고 친구 사이일 텐데요. 짧은 말에 담긴 긴 문장을 다 읽어주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 알아주는 가족이지만 가끔은 다정함 한 스푼 추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깝고 편한 사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은 음악 중심으로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 진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기분이 좋아지는 새 곡이었어요. 먼저 후리자 향기님이 신청하신 영화 인사이드 루인에 실렸던 버전이죠. 저스틴 팀벌레이크, 캐리 멀리건, 스탁센스였고요. 500 miles. 이어서 대만계 미국인 조안나 왕의 I love you. 또 칼라 브루니의 음성으로 Stand by your man까지 띄웠습니다. 3983님이 지수님 저는요 주류회사 다니는데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맥주가 참 많이 팔렸고요. 지금까지도 휴가를 못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휴가 내고 저의 희망이자 저의 꿈인 딸아이와 바닷가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꿈은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아, 주류 회사를 다니신다. 짐 흘리는 햇님이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름 바다보다 가을 바다가 더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 그 희망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아, 이 곡은 여러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물랑루즈에서 이완 맥그리거가 부르기도 했죠. 4440 해니다리님, 행복가득 잔나방 최정호님, 엘튼 존입니다. Your Song.

소금 공주님, 나니아 파우터의 Bad Day였고요. 선우님,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Come September, 또 엘튼 존의 You Are Song까지 띄웠습니다. 1497님, 환절기라 그런지 밖에서 일하는 신랑이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원래 병원에 간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쉰다 하고 저 데려다주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받아오겠답니다. 항상 보면 안쓰러워요.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고생하는 신랑. 여보, 힘내고. 이제 우리가 만난 지 19년이 되는데 더 사랑하자. 저희는 40대 부부입니다. 하셨네요. 아, 바깥에서 일하시면 진짜 고생 많으시죠. 왜 운동할 때, 러닝 같은 거 할 때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체력 소모가 크다고 하잖아요. 여튼 20대 푸릇푸릇할 때, 파릇파릇할 때 만나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 살아가는 나이까지 서로 사랑도 하고 보듬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뒷모습은 너무 짠한 사이 아니실까요? 서로가 있어서 더 힘을 내고 서로가 있어서 더 힘을 내서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래요. 레이첼 플래튼의 곡 이어집니다. Fight Song.

폴앤오츠님, 켈리 클락슨이었습니다. Heartbeat Song, 또 보람님이 청하신 트레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음악이었죠? 젓가락 행진곡을 샘플링한 트레인의 Play That So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이고요. 숲풀님 줄리 런던이에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줄리 런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였습니다. 상신님, 제이슨 브라스의 벨라 루나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
4: 고양 등의식.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0: 만우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만우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만우카꿀.
1: 콤비타 만우카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과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돼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평가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1.93% 상승했으며 한 해 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값이 3.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진보정당 의원들은 오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남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 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 수사 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경찰에 1,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7: CBS

0: 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해피 영미님, 알레모커의 The Drum,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Little Green이었어요. 보통 크리스마스에 많이 들었죠. Mary, Did You Know? 였고요. 또 5239님, Bruno Mars, Lady Gaga의 Die With A Smile. 또 최종현님, Fleetwood Mac의 보컬, Steve Nicks였고요. 또 Lana Del Rey의 Beautiful People, Beautiful Problems까지 전했습니다. 0702번으로 지수님, 4 더하기 19는 23.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9월에 중요한 새해 날입니다. 4일은 지났지만 대학 신입생 2학기 때 탁구 동아리 처음 들어갔을 때 지원서 주신 분, 바로 지금의 아내분이십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인 거죠. 그리고 19일은 올해 군대 전역한 2002 월드컵 베이비, 하나뿐인 아들의 생일입니다.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 정확히 날짜를 알 듯하고요. 신혼 때 연말 콘서트 보고 뜨거운 밤을 보냈거든요. 무한에서 무한무한 아시면서. 그리고 다가올 23일은 올해 벌써 26주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입니다. 저희는 용인 민속촌에서 전통 혼례식을 했는데요. 식비는 무료였는데 대신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민속촌을 한 바퀴 돌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외국분도 엄청 많으셔서 쑥스러워했었는데 아 9월이 되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우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네요. 근데 처음 만난 날도 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민속촌에서 결혼하셨던 그 사진 보내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가족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에 충실하다는 증거시겠죠. 아 이제 내일이네요. 생일 축하드리고 또 다음 주 결혼기념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님 군베이 댄스밴드예요. 레게 나이트.

이번 주에 이 곡 신청하신 분들 몇 분 계셨죠? 바람돌이님 등 스웨이드였습니다. Beautiful Once. 또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징키스칸의 우렐라이, 또 굼베이 댄스 밴드의 레게 나이트까지 전했습니다. 1010번으로 지수님 사춘기 중3 딸이요. 수련회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인 저한테 저녁 메뉴는 차돌박이 초밥이야 하면서 차돌박이 초밥을 주문했는데요. 맛있게 해줘야겠죠 하셨네요. 사춘기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한테 이거 먹고 싶다 만들어달라 주문하는 건 뭐 사이가 좋다는 증거겠죠? 뭐 친해지려면 식사를 같이 해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을 또 공유한다는 건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과정이기도 하니까 오늘 딸내미 수련회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뭐 좀 먹을 줄 아네. 그죠? 차돌박이 초밥을 다 주문하고 저는 묵은지 초밥도 좀 주문해보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 원흥세대 경희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에요. Streets of Philadelphia.

원흥새득 경희님의 신청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양주 코알라님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였습니다. 3318번으로 레인보우로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기분 좋은 오후 경쾌한 음악들 늘 감사합니다. 해피송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입니다. U2 With or Without You.

해피조이님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이 낸 거였고요. 또 아이리스님 유투의 With or Without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호파하는 곰돌이님, 시니드 오코너입니다. Nothing compares to you 남기고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

0: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워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비판을 받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주가가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등 문제가 불거져 시정과 보완 조치를 했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면서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충권 대변인도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며 정권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 영향으로 애호박과 무, 도라지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3개 유통업태의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이런 소식을 전한 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상권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9월 18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듀스 나를 돌아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지니920번님은 송디 가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아요. 예, 하늘색 옷이 조금 저랑 잘 맞는 것 같죠. 아, 비닐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이따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말에 하프마라톤 때 입을 옷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요. 사실은 하프마라톤을 위해서 또 특별 제작한 티셔츠를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습니다. 제 마라톤 착장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시간 되신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주세요.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을 누르거나 너튜브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입력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송편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뒤편에 우리 송편님들을 또 많이 늘리기 위한 홍보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CBS 표준 FM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라고 적혀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저 송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잘 한번 뛰어보자고요.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요. 자, 오늘 A면에서는요. 세 가지 힌트를 보고 듣고 풀어보는 퀴즈 찬스리 만나볼 거고요. 힌트마다 숨어있는 오늘의 정답곡을 한번 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터보 검은 고양이 내로 그전곡 코요테 패션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바론세로님께서 아, 저도 그 티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 주시면 입고 뛰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 사실 소요 없는 공급일까 봐 일단은 또 소심하게 진짜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아, 나중에 이 수요가 조금 있다면 굿즈로 좀 더 화려하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또 우리 송편님들께 선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0번님, 들은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에요. 송디, 저기 혹시 감금이나 협박받고 계신 거면 눈을 깜빡여서 구조신호를 보내주세요. 아, 근데 우리 작가님과 PD가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네요. 이 옷 제작진이 시켜서 입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일단 홍보차 발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눈 깜빡이는 거 말고 나중에 언젠가 제가 당근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 구조신호니까요. 꼭 알아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바로 가보겠습니다. 퀴즈 천스리!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오감 만족 버라이어티. 단 기회는 세 번뿐. 퀴즈 찬스리. 자, 대부분의 송편님들이 첫 번째 힌트, 이 시각 힌트에서부터 많이 당황을 하십니다. 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힌트를 3개나 드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드리는 힌트는 좀 쉽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가만히 그걸 잘 들여다보고 뒤에 힌트를 또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 이미지 힌트가 굉장히 큰, 제일 큰 찬스 힌트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안내드립니다.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가 노래 제목과 관련이 있을지, 가수 이름하고 관련이 있을지, 아니면은 노래 가사랑 관련이 있을지, 또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힌트들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미지 힌트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코너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을 해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플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정답곡을 맞힐 수 있는 찬스 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3가지 힌트를 모두 확인한 후에 이 힌트들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노래와 가수 이름,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바로 알겠다, 정답 바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찬스리 첫 번째 찬스, 시각 힌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흰색 화면과 함께 나무 젓가락 한 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젓가락이 의미하는 노래는 뭘까요? 이 젓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노래와 가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는 송편님들 분명히 계실 거니까 두 번째 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찬스는 청각 힌트입니다. 자, 오늘 정답곡의 힌트가 돼줄 노래 한 소절을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 노래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듣고 아까 그 젓가락 사진과 매칭을 해서 어떤 노래가 정답일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한 소절 바로 들어보시죠.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에 그 춤을. 자, 시각 힌트로는 저희가 젓가락 사진 보여드렸고요. 청각 힌트로는 김완선의 리듬 속에 그 춤을 한 구절이 나갔습니다. 리듬 속에 그 춤을. 자, 이미 많은 송편님들께서

답을 맞춰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찬스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찬스. 키워드 힌트입니다. 자, 마지막 찬스인 만큼 분명히 오늘 정답곡의 결정적인 힌트가 돼줄 건데요.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요. 자, 요래 요래 이렇게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관광버스 춤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힌트, 관광버스 춤. 자, 시각 힌트, 젓가락, 청각 힌트,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그리고 키워드 힌트, 관광버스 춤까지 세 개 모두 나갔는데요. 우리 송편님들 어떤 곡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 세 가지 힌트를 잘 조합해서 떠오르는 노래 제목과 가수 둘 다 모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렉시 렛미 댄스 두 곡 함께 하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받아봤습니다. 자, 퀴즈 찬스리 오늘도 세 가지 힌트가 나갔었는데요. 시각 힌트로는 저희가 젓가락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청각 힌트로는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한 구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요 관광버스 춤. 제가 뭔가 좀 허전하다 했더니만 엄지손가락을 안 폈더라고요. 또 이 팁을 주신 우리 5805번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찬스리 정답곡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말 언제 들어도 흥겨운 이 노래. 모 야구팀의 야구선수의 응원가로 쓰였던 그 곡인데요. 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바로 젓가락이 가사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 힌트 젓가락 나갔었고요. 두 번째 김한선의 노래였는데 리듬 속의 그 춤을 해서 DOC와의 춤을, 그리고 마지막 관광버스 춤하면은 또 이 노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안무죠. 관광버스 춤까지 세 키워드, 세 힌트가 전부 가리키는 하나의 곡은 DOC와 춤을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오답자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4816번님, 자두의 김밥. 이거를 좀 생각해보자면 일단 김밥을 젓가락으로 먹기도 하고요. 관광버스 안에서 김밥 많이 먹죠? 춤을, 아, 이 리듬 속의 춤을, 요거 하나만 조금 잘 안 맞네요. 자두 김밥 근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노는 언니님은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시작하면 역시 밥이죠. 한국인 밥심이에요. 하루나님, 이정현의 와. 와. 혹시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였을까요? 소금이님, 애초티에 열 맞춰. 0034번님은 신바람 이박사의 몽키매직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오르님은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이렇게 또 많은 오답을 만나봤는데요.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원투차차차 쓰리퍼님, 정답 DJ DOC, DOC와 춤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젓가락질 잘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쳤습니다. 이게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한테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정석대로 못하는데 항상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자꾸 그렇게 할 거면은 젓가락질 못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래야 너한테 뭐라고 못한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향기님, DJ DOC, DOC와 춤을 맞춰주셨고요. 너무 제 시절 노래라서 바로 캐치했습니다. 어떤가요? 역시 제 스타일! 여름향기님, 언제나 또 여름향기님의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원투차차차 쓰리포님, 여름향기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그 전곡은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였습니다. 젓가락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또 좀 계신데요. 크크님, 요즘 남자 아이돌, 아이들 아니고 아이돌 젓가락질 희한하게 하는 사진들 봤는데 요즘은 좀 더 유해진 것 같아요. 저는 꼰대라 그런가 젓가락질은 정석이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질은 정석이 제일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고칠 의지가 없거나 핑계지만 시간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젓가락질을 고쳐야지 생각만 하고 아직 뭐 그냥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겠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61번님, 저는 관광버스 기사인데요. 그때 당시엔 하루 종일 승객들이 원해서 자다가도 잠꼬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DOC와 춤을 이 노래를 원했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이제 잠꼬대 정도에서 좀 더 넘어가면은 노이로 재우실 것 같아요. 노래 조금만 들려도 막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은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안전 때문에 그게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관광버스 기사님들 이렇게 2961번 같은 분들도 그 시절 분위기가 조금 더 그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흥겨운 분위기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좀 이렇게 조용하게 통제 잘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좋나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티셔츠 얘기가 좀 많은데 저는 우리 송편님들이 저 대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오늘도 놀자님, 저도 11월 15일에 파주 임진각에서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송디에 저 티셔츠 입고 뛰고 싶어져요. 아니 왜요? 왜? 아,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저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송편님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만, 네, 한번 나중에 투표를 받아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롤러코스터 습관.

롤러코스터 습관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아, 송편님들 계속 티셔츠 얘기해 주시는데 잠옷 마침 뭐 새로운 거 필요해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거면은 그건 안 됩니다. 네,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김광진 처음 느낌 그대로.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가 내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거리예술공연 100여회와 서커스, 마술, 마임, 거리극,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오늘 개막작으로 국내 최초 공중뮤직 퍼포먼스 헤일 리슨, 내일 폐막 공연으로 가수 신승훈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야간에는 천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가 진행돼 축제의 주요 볼거리를 장식합니다. 9개월간 공석이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종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임명돼 미래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김종철

0: 신임 청장은 오늘 박찬대 인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하며 바이오 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통상협력국장,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취임식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현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시작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어제 화성과 오산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고교 학점제와 대입제도, 교권 보호와 과밀 학급 등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31개 시, 군을 차례로 찾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별 교육 현안을 살필 계획입니다. 경기 도자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비엔날레에는 땅이 만든다를 주제로 77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본 전시를 비롯해 국제 공모전 수상작과 도예 명장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을 맞습니다. 인천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간석 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21곳의 횡단보도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인천시는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바닥형 보행신호 등 18곳과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3곳 등에 대한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신호 인지를 돕고 야간과 우천시 운전자의 신호 인지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26개 시군에 농어민 기회소득사업비를 차등 보조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 조회를 마친 결과 26개 시군이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전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송편 여러분,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 2, 1, 2. Let's stretching time!

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엔 목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도 위로도 한 번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주름아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9월 18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빅뱅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 접속하신 송편님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비면에서 텐션과 행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돌려 번호판! 요렇게 또 세팅을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은근 또 이 코너 기다리는 송편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아, 아주 뿌듯해요 이제. 아, 이 송디의 생목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어플 레인보우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0: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자,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 때 이렇게 막 아쉬워하고 매번 스트레스 받자고 그렇게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당첨이 안 됐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송편님들은 도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코너 이름에 행운이 먼저 나오지 않고 텐션이 먼저 나오는 것도 여기에 있거든요. 행운을 잡아서 텐션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텐션 먼저 잡고 덤으로 행운까지 잡아보자. 텐션 잡고 행운 잡고,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우리 또 까투리 봉규 선생님이 자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슴에 새겨보면서 한번 신명나게 만나보겠습니다. 번호판이 멈춘 두 자리 숫자,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두 자리 숫자,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데요.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입니다. 2와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꼭 붙여주셔서 뭐 04, 09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중복해서 여러 개 보내면 집계에서 제외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계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집계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낸 거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요. 시작 시간은 3시 14분부터 받겠습니다. 3시 14분부터 오늘은 20분까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3시 14분부터 20분까지 보내주신 숫자만 집계가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초 뒤에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받는 동안 번호 많이 보내주세요.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자, 오늘의 10의 자리 숫자는요? 10의 자리 숫자는 3, 2, 2였습니다. 자, 설마 제가 월요일 텔레파시 때 21번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설마 오늘도 또 21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진짜로. 자, 그렇다면 1의 자리 숫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운의 숫자가 결정되는데요. 1의 자리 숫자는요? 제발 21만은 아니길 바라면서, 겹치면 재미없으니까요. 3이었습니다. 자, 3 맞죠? 3 맞거든요. 이게 조금 딱 저렇게 걸쳤는데 정확히 3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운의 숫자는 23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트와이스 예스 오 예스 스테이시 아삽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봐야겠죠. 번호판. 오늘은 제가 기억에 저번 주에 1의 자리부터 뽑았던 것 같으니까 10의 자리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판 오늘도 돌려 돌려 돌립니다.

0: 스키비디.
1: 소녀시대 효리수 스키비디 듣고 오는 동안 당첨자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23이었고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23을 딱 한 번만 보내주신 송편님 총 네 분 계셨습니다. 아, 오늘 좀 많아서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자, 그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은요? 0671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보내주신 우리 0671번님께는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간식 세트 받을 세 분도 안내드립니다. 구구코님, 더세움님, 뒷번호 8944번님까지 세 분은 간식 세트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그 주가 한가위, 추석이 있는 주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도 이번주도 그렇고 다음주도 그렇고 뭘 계속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송디와 텔레파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주 더블 당첨 걸고 가겠습니다. 아,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우리 송파님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코너 우리 송편님들의 기대가 많다고 저는 믿고 싶은 그 코너로 넘어갑니다.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기어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따로 노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아, 사실 다른 코너들은 제작진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의 의견. 누구의 터치도 없습니다. 순도 100% 모든 권한을 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주신 거죠, 이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와 멜로디 어떤 곡들로 문제를 낼지는 제가 다 정하고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주를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지난주에 송디가 고음불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송편님들이 계셨습니다. 뭐 당장 오늘은 아니겠지만 제가 조만간 고음 한번 시원하게 내지르는 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연습 중입니다. 이건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고요. 아, 오늘 준비한 곡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가사와 멜로디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살짝 그 박자가 달라서 박자를 잘 끼워 맞춰야 되는 우겨 넣는 요 스킬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저는 이 날을 위해서 갈고 닦은 이 실력을 또 우리 송편님들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송편님들은 제가 부른 노래 가사와 멜로디 각각 어떤 곡들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 두 개, 노래 제목 두 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마이크 에코 체크부터 해봅니다. 우리 8R은 에코의 덕이다. 에코 들어갔나요? 갔나요? 에코? 네, 준비됐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면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아시겠나요? 오늘 노래 두 개,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들어야겠죠, 성표님들?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코 준비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둘, 셋!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가사는 어떤 곡인지 멜로디는 또 어떤 곡인지 각각의 노래 제목과 가수를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그리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죠.

모노 파라다이스였고요. 그 전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자,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자, 가사는요.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멜로디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투투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이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가 노래 실력이 점점 안정되어 간다. 요 얘기였고요. 또 두 번째는 문제 난이도가 의외로 괜찮다. 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조금 더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거나 이럴 고민이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송편님들이 이 퀴즈 도사분들이세요. 다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게 낸다고 한들 너무나도 쉽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고요. 자, 그렇지만 오답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답자 한번 소개해 볼게요. 0034번님. 김건모의 핑계. 김건모 노래는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나갔었죠. 1497번님. 투투 1과 2분의 1. 유리상자 신부에게. 가사가 살짝 아쉬웠고요. 7089번님. 감사 김동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근데 저희가 정답은 절대 노래로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6902번님도 계셨어요. 김동률 감사 투투 1과 2분의 1 즐거운 주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탁해요. 아 잠시만요. 김동률 감사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으로 수정해요. 죄송합니다. 그 즐거운 주말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저희가 커피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여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쩡이 1761번님, 투투 1과 2분의 1, 김동률 감사. 아, 이상하게 두 곡 다 선명하게 들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828번님도 애들 픽업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가사는 김동률 감사, 멜로디 투투 1과 2분의 1. 항상 또 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만 보낼 수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마침 딱 신호 멈춘 시간 동안 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쩡이 1761번님과 4828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있었던.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너튜브로도 함께해 주신 라이언이글스님, 엘리추님, 트리플S님, 자스민님, 세용지마님, 고고점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용석이님께서 아까 연락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송도 하프 나갑니다. 일요일에 뵐 수 있기를 빕니다. 그 티 같이 입고 뛰고 싶네요. 아, 어제부터 바론 세로님, 나의 키 187님, 용석이님 이 세 분께서 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하프 B조에서 친구랑 같이 뛸 예정이긴 합니다만요. 저희 각자 따로 뛰지만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팀 어떤가요? 자, 이 도원결의 느낌으로 내일 모레 부상 없이 한번 잘 뛰어보자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SES 감싸 안으며.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특례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있는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 본질이 불필요하게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오해 소지를 없앰으로써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의적이고 조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특검

0: 시험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워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비판을 받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주가가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등 문제가 불거져 시정과 보완 조치를 했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진솔하게 답했다고 호평하면서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1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 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무심코 넘긴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죠. 늘 걷던 길인데 오늘따라 햇빛이 예뻐 보인다거나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난다거나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문득 느껴질 때 이게 참 좋았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오늘도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천국 하나쯤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Take That입니다. I found heaven.

Take That의 I Found Heaven,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 Hop 하효진입니다. 지땅님이 와우! 첫 곡이 고등학교 때부터 최애 그룹 노래가 나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추억 소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곡의 제목이 I Found Heaven 이어가지고 나만의 작은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제가 막서 아,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다가 그리 크지 않은 뭐 저런 걸로 하는 순간들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아, 정말 작은 천국이다 하는 순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놀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너무 사소해가지고 저는 원래 그 카페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1년 365일 내내. 근데 어쩌다가 가끔씩 이제 그 라떼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라떼도 그냥 라떼는 잘 안 먹고 전 두유 라떼 마시거든요. 그 우유를 두유로 바꿔서 먹어요. 근데 오랜만에 먹은 그 라떼 맛이 너무 좋을 때, 그래서 딱 그 라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바람이 슝 불어올 때, 이럴 때 좀 아 천국이다 하는 순간. 아 이거 분명 또 라이커님들이 놀리실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저만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기분 좋은

0: 즐거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린님, 금요일 오후는 직장인인 제가 라이키팝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것 또한 작은 천국이지 않을까요? 어서오세요. 빵빵한 호랭이님은 명절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도 귀는 라이키팝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서 오타나면 내 책임. 아, 진짜 금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많죠. 아, 바쁘시겠다. 그치만 귀는 라이키팝에 쫑긋 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곧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이나지영님, 오늘은 제가 업무가 꼬여가지고 해결이 필요해서 신나고 멋진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오늘 유독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신나는 비트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조르조 모로더 잼 앤 더 스푼의 체이스였고요. CBS 뮤직 차트 84위 미지스의 트레저리까지 함께 들었어요. 9807님이 퇴근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스트레스 아우 스트레스 쌓여 하셨고, 5095님은 오후에 재수생 딸내미랑 약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속상해서 넋두리하려고 기다렸어요. 제발 이번에는 끝나길 하셨네요. 하, 진짜 이 수험생, 그것도 재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란, 아,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이번에 진짜 끝이다 싶은 마음에 더 간절하셔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분명히 올해 연말에 합격 통지서 받고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털어내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원래 그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이 다툼, 진짜 이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 그렇다고 어떻게 뭐 할, 누구의 잘못이다 할 수도 없는 게, 그 수험생도 분명히 지금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있을 거거든요.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분명 올 연말에 우리 5095님과 따님 빵끝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나저나 9807님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셨어요? 퇴근 이제 불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참, 라이키팝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네요. 386하나님, 대형 학원 앞에서 분식 가게 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는 쉬지 않고 영업합니다. 와, 정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네요. 9급 공무원, 소방, 경찰 공무원, 공인중개사, 편입학원 다니는, 아, 준비하는 분들, 젊은 친구들이 학원 앞이라 며칠 동안 자습하러 연휴에도 학원 나온다고 가게에 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다가오는 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취직하고 자격증 따길 기도합니다. 어머, 이 마음이 진짜 푸근해지네요.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살기 어렵다, 팍팍하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386 하나님의 가게에 들리는 모든 수험생들 정말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386 하나님의 가게도 더 대박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오후 4시에는 라이키팝 틀어주세요. 그 가게가 은근 홍보가 잘 돼요. 가게 라디오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하고 듣는 분들도 은근 계시다고 해가지고 잘 부탁드려요. 사라 브라이트맨의 스카버러 페어 띄워드리고요. 이 노래는 가사 없이 허밍과 목소리, 기교만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주하듯이 부르는 독특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리카리의 콘체르토 포 휘인바. 이게 목소리를 위한 협주곡이라는 뜻이래요. 함께 들어볼까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나오니까 그 춤추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레인이 이모티콘이 레인보우 채팅창에 엄청 올라오네요. 신나는 곡이었죠. 리듬 타게 되는 곡 Barcase의 Freak Show on the Dance Floor였고요. 올리 앤 제리의 Breaking There's No Stopping Us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신나네요. 이 노래 6808님께 어울릴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하고 양평으로 콧바람 쐬러 가요. 차에서 라이키팝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사는 맛이 나죠 하셨는데 맞아요. 음악 듣는 맛이라도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콧바람 쐬러 가시는 길에 좀 둠칫둠칫 신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7497님,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들께서 좋은 음악 많이 듣고 간다고 하신대요. 우와!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라이키팝 홍보를 또 해주시고. 편의점 어디인가요? 제가 가까우면 가고 싶네요. 감사해요. 아, 계속해서 좋은 노래 이어드리죠.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조명희님 청해주셨고요. 지수마덜님께서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기 싫은 운동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가을을 닮은 보이스 니 다이아몬드의 노래 한 곡 듣고 파요 하셔서 플레이 미 니 다이아몬드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자.

네, 다이아몬드 플레이미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나인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음악극 섬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정동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오지 오스본의 So Tired 준비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보령과 전국의 한낮 기온이 31도, 서울도 28.4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더운 상태고요. 반면 동풍이 바로 들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산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와 영남해안 을 중심으로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남해 먼해상과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 부산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1: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0: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1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3: 뉴질랜드!
1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3: 당연히 콤비타죠!
1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5: 콤비타 마누카 꿀.
1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9: CBS 경제연구실.
20: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내에서 공존이 가능할까요? 오늘 전문가에게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2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3: 행복 짓는 건설 금융.
2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3: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MCO.
24: 쇼리 신랑!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
0: 연두링
3: 잘 부탁드립니다
4: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5: 오영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예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한 이틀 전에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6: 네.
5: 또 오시자마자 약간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에 상처 생채기도 나셨는데 하여튼 이 바쁘신 중에 출연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6: 예.
5: 평소에 또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지 예. 좀 청취자분들께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6: 예, 저는 전력 개통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주어진 부하를 만족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이상상태가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대정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5: 네.
6: 그리고 저는 부지알렌 소속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부 소속으로 알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력망 연구의 기술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부즈알렌은 어떤 회사예요?
6: 부즈알렌은 컨설팅 컴퍼니인데요. 주로 민간을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언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5: 아, 그러니까 민간 회사지만 주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6: 네, 그렇습니다.
5: 자문하기 때문에
6: 네.
5: 그 연방정부 내 에너지부 소속이자 또 컨설팅 회사인 부즈알렌 소속 이렇게
6: 네, 맞습니다.
5: 양쪽 소속이 다 가능한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5: 평생 이제 전력 개통 이런 걸 연구하신 건데
6: 네.
5: 이 개통이란 말
6: 네.
5: 우리말로 뭐 영어로는 시스템 뭐 이렇게 그냥
6: 네.
5: 하는 것 같은데
6: 네.
5: 이게 도대체 뭐를 연구하는 건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6: 예. 전력 개통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스위치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5: 네.
6: 이 스위치만 키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뒤에 발전소라든지 뭐 해남에서 발전했다. 그러면 그 해남에서 발전한 것을 여기 전력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여기까지 끌어오고 다시 또 배전망을 통해서 스튜디오 안까지 전력을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5: 그렇죠.
6: 그래서 그런 모든 기반 시설 다 뭉뚱그려서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5: 그 전체 인프라를 다 포함해서
6: 네, 맞습니다.
5: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어떻게 전력 공급과 수급을 잘 맞춰줄 것인지.
6: 네, 그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포함된 것입니다.
5: 포함한 굉장히 넓은 그런 전력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그러니까
6: 네. 혹자에 따르면 아마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시스템이 전력망, 전력 개통이 아닌가라는 말도 하거든요.
5: 그럴 정도로 하긴 네. 뭐 지금은 전기 없으면 못 사는 시대니까요.
6: 그렇죠,
5: 그렇죠. 예, 자 지금 전기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6: 네.
5: 엄청난 화두입니다. 좀
6: 네.
5: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 네, 보고 있습니다.
5: 특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6: 네.
5: 이게 뭐 반도체다, 뭐 피지컬 AI다,
6: 네.
5: 뭐 데이터 센터. 이게 다 네. 전기 없으면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6: 그렇죠.
5: 전기 아니에요. 모든
6: 네.
5: 게. 그래서 네.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어디다 한국에 지어야 할지. 한국은
6: 네.
5: 뭐 땅이 미국에 98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 이 땅덩어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갑론을박
6: 네.
5: 뭐
6: 네.
5: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6: 네.
5: 좀 한국 뉴스 그래서 미국에서 좀 보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네. 이런 내용 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관심도 가고 우려도 됩니까?
6: 네. 제가 찾아보고는 있는데
5: 네.
6: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5: 네.
6: 뭐 어떤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원전을 얼벽길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만 되고 있다면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짓느냐만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필요한 곳에 제때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되지 않

0: 된다면 좀 반쪽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네. 좀 물론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죠. 땅덩어리도 엄청 넓고 네. 미국은 뭐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 전력망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네. 이렇게 망이 또 돼 있고 뭐 텍사스는 네, 그 안에서 별도로 돌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물론 텍사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주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전력 개통 특히 네. 이제 미국도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고 네. 전력 수요가 벌써 몇 년 전하고 또 다르게 지금 계속 급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미국 내에서는 이런 개통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0: 미국에서도 그 미국이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보통 하나당 4기가와트를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게 크게요? 네, 굉장히 엄청 크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DC 근처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1: DC가 이제 수도 워싱턴 DC.
0: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얼마 전에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거의 대정전이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1: 아.
0: 그게 굉장히 큰 부하가 어떤 특정한 곳에 몰려 있으면서 그것이 변동을 일으켰을 때 저희 전력망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거든요. 아직은. 왜냐하면 전력망이 기존에 확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능력 그다음에 소폭의 변화만 줄고 있는 그 부하 이 정도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부하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른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미국 내에서도
0: 네.
1: 이 아까 4기가와트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청취자들께 도대체 데이터 센터가 4기가와트의 전력 소비 네. 최대
0: 네.
1: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설명이 좀 쉽게 가능할까요?
0: 아까 텍사스 말씀하셨으니까 네. 텍사스의 보통 한 시간의 전력 수요가 대략 100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4기가와트라면 그거에서 4%가 되겠죠. 그런데 그 4%가 한 시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 시에
0: 네, 그러니까
1: 집중돼서.
0: 네, 텍사스의 전체 그 면적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도 안 되는
1: 1000분의 1도 안 되죠.
0: 네, 굉장히 네. 작은 도시에 그렇게 집중적인 부하가 몰려 있을 때 그 부하를 예정대로 그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그 변동을 망 자체가 변동을 견뎌내기 어렵게 되고 그랬을 때 변동이 자꾸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대정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런 일이 오지는 않았죠.
0: 거의 올 뻔했는데
1: 거의 올 뻔했어요.
0: 네, 거의 올 뻔했는데 막았습니다.
1: 아.
0: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미국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력의 공급 발전원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이제 가스가 한 40% 가장 네. 비중이 크고
0: 네.
1: 원전이 한 17,
0: 네.
1: 또한 석탄도 한 그 정도, 17 정도 네.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발전원 믹스 구조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구조화에서 지금 뭐 한국 같으면 데이터 센터다,
0: 네.
1: 또 반도체 공장이다 이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0: 네.
1: 이런 식의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미국의
0: 네.
1: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0: 네.
1: 재생에너지도 계속 지금 미국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0: 네.
1: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제가 2011년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화두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통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1: 미국도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네. 했네요.
0: 그때는
1: 네.
0: 이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처럼 그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집어넣는 데만 집중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그랬을 때 당장 나타났던 문제가 콜 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원래는 얘는 기저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1: 늘 돌리죠.
0: 늘 네. 같은 양을 네.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전력 출력을 높이고 낮추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걔들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발전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계적인
1: 그러니까
0: 문제가.
1: 재생에너지가 자꾸만 비중이 커지면서
0: 네.
1: 그러면은 기존의 석탄 발전소는 출력을 높여서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거를
0: 네.
1: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네. 좀 높였다 낮췄다를 해야
0: 네.
1: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기계상의 문제가 생기는군요.
0: 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1: 이거 제가 이제 네. 듣고 이해한 대로 좀 네. 말씀을 설명을 드린
0: 예.
1: 거예요.
0: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한 4, 5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1: 네.
0: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1: 네.
0: 미국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1: 네, 그렇죠.
0: 천연가스에 말씀하신 천연가스
1: 가스, 네. 가스
0: 발전소가
1: 발전소.
0: 이제 그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0: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셰일 가스가 많죠.
0: 네, 그런데 네.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미국이 한 25% 가까이 이제 증가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아, 이것과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거는 가스 화력 발전소다 이런 식의 좀 연구가 좀 진행이 됐군요.
0: 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좀 안정적인 출력, 높은 네. 출력을 가져오던 석탄이나 원전에 네. 대한 평가는 그런 미국 내 이 개통 운영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지금 연구되는 것들은 SMR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네, 예. 그
1: 작게 만든 원전.
0: 네, 작게 만들어서 그 출력을 위로 아래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기저 전력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적인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개발이 물론, 되고 있어요?
0: 네. 그런데 그 단가는 굉장히 높아서 아직 현실화는 안 돼 있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미국 내에서 지금도 제가 들어보니까 재생에너지가 한 20% 넘어서고 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계속 네. 어떻게 이 전력 망내에서의 그 안정성을 네. 확보할 것이냐가 역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0: 그렇죠.
1: 학술적으로나 또 개통 운영에 있어서나 네.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한국은 상황이 네. 네. 원전 30%, 네. 가스 30% 대략, 네. 대략입니다. 네. 석탄 30%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한 10% 정도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뭐 현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네. 추세도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늘리자 네.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어요. 정책도 네. 그렇게 가고 있고. 네. 이랬을 때 기존의 전통발전은 90%와 네. 재생에너지 10%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네. 만약에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개통을 평가하고 연구하고 이런 입장이 됐다. 네. 그럼 이거 이 진단을 어떻게 내리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0: 기존의 그 제어 시스템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 작은 사고 일어났을 때
1: 작은 사고로 하면 정전이죠, 그러니까.
0: 아, 정전 아니고요. 정전. 발전소가 섰다든지
1: 아, 발전소 쓰는 거.
0: 그 네. 송전 선로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든지.
1: 네, 그럼 정전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가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는 않아요.
0: 송전로는 이렇게 그물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라인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전체가 다 다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 예.
0: 그런데 약간의 진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대정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개발된 제어 시스템들은 기존의 석탄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들을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서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했습니다. 진짜 튼튼하게 자라서 형사가 됐고 그래서 범죄 도시들을 다 쓸어버리는 마동석 형사가 되었죠.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역시 마동석. 나중에 이제 연쇄살인마를 잡고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역시 마동석이었습니다.
1: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지금?
0: 그렇죠.
1: 네.
0: 네. 그 방법대로 계속 가기로 했는데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수학의 신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더니 이거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피타고라스나 마동석은 전혀 다른 캐릭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식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1: 그래서 한번 이걸 전력망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0: 네, 재생에너지는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0: 첫 번째로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전원입니다. 신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내가 10메가트가 필요하니까 10메가트를 달라. 태양광 10메가와트, 뭐 풍력 10메가와트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얘들이 그렇게 간헐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1: 간헐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0: 네. 네. 전력망에 연계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기존의 석탄 발전소는 어떤 큰 물질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송출하는 방식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자연이 주는 대로 그 전체를 받아서 그 교류로 바꿔서 전력망에 연결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뭔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 그 전력 개통에서는 이너시아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이너시아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식의 그 운영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연구 과제고요. 아직 뭐 어떤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1: 그런 게 네. 사실은 지금 한국은 한 재생에너지 10% 정도지만 미국은 네. 20%가 넘고 네. 일본도 한 25% 이렇게 돼요.
0: 네.
1: 유럽은 막 독일이나 뭐 영국은 50% 60% 뭐 그렇죠. 덴마크는 90%까지 가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나라들은

0: 높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확산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겁니까? 특히 요새 AI 시대인데.
1: 제 생각에는 일단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버터라고 해서 그 지역생활권이 주어지면 이것을 전력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인버터인데요. 인버터가 전혀 다른 형식의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너시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너시아가 없는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너시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얘들이 그 시스템의 그 전력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얼른 계산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컴퓨테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 미리 어떤 이상 상황을 예측하고 그 이상 상황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낼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이른바 간헐성이 있다.
1: 네.
0: 햇빛과 바람이 있을 때만 전기가 나온다.
1: 네.
0: 근데 원전은 아까 석탄과도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한번 돌아가면은 이게 높은 출력으로 계속 가야 된다.
1: 네.
0: 이게 경직성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네. 출력을 막 자유롭게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데
1: 네.
0: 재생에너지 계속 계통으로 들어오고 있다.
1: 네.
0: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싸고 또 빨리 설치가 되니까
1: 네.
0: 계속 계통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1: 네.
0: 이 두 가지의 공존 이게 제가 사실은 가장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1: 네.
0: 이 두 가지가 과연 계통상에서
1: 네.
0: 잘 안정적으로 된다고 지금 미국도 원전이 한 17% 이렇게 되니까요.
1: 네.
0: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늘 조마조마하면서 네. 계통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미국 예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0: 네.
1: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전력 운영 방식을 바꾼 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0: 어떤 게 있습니까?
1: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뒤에 비축시켜 놔서 그 위험 상태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뭐 그 다른 식의 어떤 유동성을 시스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출력을 급격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과연 누가 그 유용성을 제공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0: 원전은 어떻습니까?
1: 원전은 유동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높여서 낮췄다 이게 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1: 네, 그게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그 에너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걔들이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 유동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0: 그러면 미국에서는 원전은
1: 네.
0: 가장 높은 출력 뭐 80% 90%
1: 네.
0: 이용률 이렇게 해서 네. 계속 돌아갑니까?
1: 켜져 있는 한 그렇게 돌아가죠.
0: 그렇게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의 전력 수급상의 문제는 없단 말씀이죠.
1: 네, 17%는 되게 낮은
0: 그 비중 자체가,
1: 낮기 때문에.
0: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원전이 30%고
1: 네,
0: 석탄도 30%예요.
1: 네.
0: 이런 상황은 뭐 미국의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1: 네.
0: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제가 볼 때는 그 기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트럭 같은 겁니다. 굉장히 큰 화물을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데 대신 길이 고불고불하다거나 좁은 곳으로 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오토바이에 비교하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도 편하게 갈 수 있지만 큰 무게를 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 부하가 있을 경우에 전부 재생에너지 근거에서 간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장 장치가 충분히 개발돼 있고
0: 저장 ESS 저장 장치,
1: 네,
0: 에너지 저장 장치
1: 예, 그렇죠. 예. ESS도 있을 수 있고 뭐 양수 발전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크게 본다면 그 수요 조절 같은 것도 저장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그 재생에너지의 근거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들어온 이상 그리고 걔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장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둘 다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1: 실제로 공존하고 있고요.
0: 네, 그래요. 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이게 네. 현재의 재생에너지의 확장 속도, 증가 속도에 비춰봤을 때

0: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또 개통 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네. 이제 전력 거래소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냥 아까 미국에서 2011년도부터 네. 그때 미국도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중이 작았는데 이거 네. 고민이 된다. 이제 자꾸만 네. 이게 들어오니까
1: 네.
0: 기존의 석탄, 가스, 원전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1: 네.
0: 이런 게 그 이런 전력회사 유틸리티라고 하죠. 이런 네. 데 내에서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습니까? 이게 연구자도 필요하고
1: 예.
0: 또 학술적인 어떤 지식 제공도 필요하고 실제 네. 프랙티스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네. 안 하면은 이게 늘 연습만 한다고 이게 막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미국은 그런 것들을 잘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세요?
1: 처음에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줘서 들어오게까지 한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 약속했던 것이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전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정부에서 주겠다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시장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했는데요. 뭐 100원을 받는다라고 치면 정부에서 100원을 받는다 치면 그러면 시장에 들어갈 때 나는 90원을 내가 발전 단가로 내겠다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0: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1: 네, 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그 발전 안 하는 것보다는 발전을 해서 10원이라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켓이 굉장히 변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본 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아니었다가 얘들이 이제 그 공급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마켓에 들어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꾸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이 예전에는 그 얘들이 발전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봄철을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봄철에 부하가 낮을 때 원전은 켜져 있고 그리고 태양은 많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과잉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력 같은 거는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다 받아주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제너레이터를 낮춰줘야 되는데 걔들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한국 경우처럼 보상도 없이 이제 커테일을 해버리는.
0: 정기를 끊는다든지.
1: 네, 네. 네. 그렇게 된.
0: 그런 거를 미국에서도 했군요.
1: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요나 다른 변동성이 있을 때 그 변동성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에
0: 그렇죠.
1: 대한 역할 분담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 많은 역할 분담들을 천연가스 발전소가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0: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늘어면 늘어날수록
1: 네.
0: 이른바 좀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석탄이나 원전 네.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긴 좀 쉽지 않겠네요.
1: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든지요. 말씀드렸습니다.
0: 아주 그러니까 SMR이라든지
1: 네.
0: 이런 석탄도 좀 출력을 네. 막 조절할 수 있는 이런
1: 네.
0: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1: 네.
0: 그런 식으로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
1: 네.
0: 그런 말씀이군요.
1: 뭐 아시다시피 SMR은 계속 그 투자가 되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쪽은 기술적인 건 개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 근데 석탄은 또 이제
1: 네.
0: 탄소 배출이 있으니까
1: 네.
0: 예, 그건 또 문제,
1: 예.
0: 문제가 되는 거겠죠.
1: 네.
0: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1: 네.
0: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되는데 이런 정전에 대한 우려 없이
1: 네.
0: 좀 잘 개통 운영을 하려면은
1: 네.
0: 꼭 필요한 거는 전문가로서 이거다.
1: 네.
0: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또 교육받고 미국 가셨으니까 어떤 제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0: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를 얼른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얘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발전소 증설 계획과 전력망 증설 계획이 따로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서로 연관을 맺기고 있기 때문에 둘을 같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제어 기술을 기술적인 걸 그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오영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법 안에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입 입시에서 대학 입시에서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 원서 접수 편법이 퍼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오르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와 K-PIN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레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자세한 회견 내용과 분위기 등 회견에 직접 참석한 이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6: 네, 청와대입니다.
5: 오늘 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과 연임 문제였는데요. 대통령의 입장 전해주시죠.
6: 네,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견 시작에 앞서 나선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7: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6: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건데요. 그동안 야당에서 연임 포기 선언을

0: 지급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연임을 꾀하다가 마지못해 철회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 공세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은 확고히 밝힌다면서 연임서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1: 네.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공소 취소 부분 아닙니까? 지금 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를 다룰 특검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 등 광범위하다면서 이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특검법에 담기게 된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셀프 면죄부다라면서 강한 반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쟁 때문에 이 특검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에서 이 기소 사건 이송과 처분 즉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지금 최대 현안이잖아요. 국회는 지금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제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건데요. 결론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여러 지적들과 또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 이후에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남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애꿎은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 한마디로 전쟁 개입 불가라는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그러한 형태의 파병이나 군자산 파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 또 확전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청해 부대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국적의 선박 보호, 원유 수송로 확보, 현지 교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수준의 어떤 최소한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이런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 외교 분야였다면 그 외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사후가 아닌 사전에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이준규 기자가 오늘 현장에 있었고 마침 이 기자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네. 회견 분위기 또 대통령의 태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번 기자회견 지지율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열린 전격적인 기자회견에 가까운 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체로 몸을 한껏 낮추고 또 진솔하게 다가가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발언 때부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제가 질문했던 이 지지율 하락세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라면서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서 그런 톤을 유지했던 건 아닌데요. 한 기자가 과거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는데 표정을 굳히면서 날선 반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반응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1: 네.
2: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네.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0: 물론 이 사라질 것과 사라져야 할 것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이 거의 면박을 준 듯한 이 단칼 답변 거부로 인해서 작년은 잠시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앞선 이슈들에 대해서 답변하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1: 그랬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자회견 바로 직전이죠.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선 전화

0: 가상 모노 인터뷰로 진행됐고 또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주의 38%보다 1%포인트 떨어진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한 수치입니다.
1: 네.
0: 이 같은 지지율 위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이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호소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때 주목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출입하는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농촌 지역에 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투기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일 뿐 강제 매각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를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3: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2: 정부는 고의적인 투기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농지 전수 조사 이후 농지 은행을 통한 임대차 양성화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달 14일까지 농지은행 위탁 임대차 계약은 3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습니다. 야당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우려를 점검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기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민생과 개혁,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입니다.
5: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4: 민주당은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과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없고 현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6: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특히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무책임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맞물려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병행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형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대학 입시에서 실시간 경쟁률을 알고 지원한다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 속에 최근엔 비공개 경쟁률을 확인하는 편법까지 퍼지면서 입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수시 원서 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일부 지원자가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넣었다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은 원서를 접수하면 수험번호를 배급합니다. 이 수험번호 뒷부분의 숫자를 통해 지원자 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마감 3시간 전쯤에는 공식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마감 직전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원서를 접수하면 이 번호를 통해 사실상 막판 경쟁률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확인해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일부 입시업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역시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려는 접속이 몰리면서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편법이 정시 원서 접수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은 대입 전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 원서 접수를 통한 경쟁률 확인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소료 가격 인상이 비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추석 차례상 비용을 점검해 보니 지난해보다 평균 5%가량 올랐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2: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6인 상차림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추석상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태별로는 가락시장 내 종합식자재 시장인 가락몰이 지난해 대비 5.6% 오른 약 22만 원으로 가장 싸게 추석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약 2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올랐고, 대형마트는 약 2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 상승하며 가장 비쌌습니다. 품목별로는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지난해보다 14.7% 올라 전체 비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축산물과 과일류 등도 7에서 3%씩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더했고, 가공식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가락몰은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와 비교해 채소류와 축산물,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나물류와 수산물, 축산물 등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송편과 다식, 달걀 등 일부 가공, 포장식품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 2주 전 가격인 만큼 추석이 가까울수록 과일류와 축산물 등은 더 오르고 채소류 등은 다소 안정되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1: 정부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달 연장해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설계 수명이 남은 21기도 앞당겨 폐지하는데 일부는 비상시를 위한 안보 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설계 수명이 남은 석탄 화력 21기를 2037년부터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입니다.
4: 기후위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석탄 발전이어서 전 세계가 석탄 발전을 조기에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은 모두 60기. 이 가운데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39기는 2038년까지 차례로 폐지됩니다. 2030년까지 폐지되는 19기는 LNG 발전으로, 2037년과 2038년 사이 폐지되는 12기는 양수발전 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039년까지 폐지되는 나머지 8기 가운데 영흥 1, 2호기와 당진 5, 6호기는 각각 수도권과 호남권에 대체 LNG 발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건은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나머지 21기인데, 정부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조기 폐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기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입찰 우대와 소형 모듈 원자로 전환 등 지원책도 검토합니다. 다만 석탄 발전 최대 10기는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전력 수급 비상시에만 활용하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안보전원의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은 다음 전기본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김재준 군산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 경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0: 확인됐습니다. 이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재준 군산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시장을 수사한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 신분으로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면서 병원, 자동차, 종교시설, 터미널 등에선 명함 제공이나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을 고발했던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모든 고발권을 취하했지만 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 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행되는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근 김관영, 이원택 등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0: 북한의 핵실험 충격이 폭발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땅속 단층을 움직이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계리 일대 17년치 지진파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진이 처음으로 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부산 CBS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17년 북한이 진행한 6차 핵실험. 당시 엄청난 폭발 충격이 가해진 만탑산 주변에서는 이후 수년간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지하 핵실험 뒤 발생하는 지진은 몇 주 안에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북한 풍계리는 달랐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문을 품은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 연구팀이 중국 공동연구진과 17년간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묻혀있던 단층대가 다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된 핵실험으로 지각에 금이 가고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지하 안반의 응력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후 눌려있던 힘이 주변으로 쏠리며 다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지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핵폭발이 끝나도 그 충격이 수년간 땅속에 누적돼 기존 단층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연구진은 핵폭발과 개발 등 인공적인 힘이 땅속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입니다.
3: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땅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리액션을 하는 거고 그 리액션 과정에서 지진이 날 수도 있다. 그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가.
2: 핵실험으로 단층이 재활성화한다는 점을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도 게재됐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0: CBS 재단이사회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24년부터 특정 목회자가 CBS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오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연보 목사는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서 CBS가 정관에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는 등 CBS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어왔습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5: 태극기는 안 됩니다입니다. 그 2026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내일 개막을 정식으로 하는데요. 이미 네. 뭐 일부 종목은 예선은 시작은 했고요. 본 개막은 내일입니다. 오후 4시인데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122명이. 그래서 일본 주부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요. 출국을 할 때는 이 기술을 맡았던 탁구의 신유빈, 그다음에 배드민턴 서승재 선수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공항에 입국을 할 때는 그 공항 측이 이를 제지를 했습니다.
0: 네.
5: 공항 당국이 자체 규정이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우리 선수단이 그럼 깃대를 빼고 그냥 태극기만 좀 펼치고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해도 그래도 안 된다고 일본 경찰이 막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그 일본 공항 당국 간에 약간의 실랑이와 항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본 경찰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0: 그래서 결국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입국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1: 네.
0: 앞서 지난 15일 그 선수촌 환영 행사 때도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캐릭터가 등장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개막 직전부터 불필요한 마찰이 이어지면서 현지 분위기가 좀 다소 어수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선수들이 이제 온전히 경기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0: 아시안 게임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네. 역대 최악이라는 그 선수촌 숙소 논란입니다. 그 주최 측이 당초에 이 선수촌 숙소를 따로 짓지를 않고요. 현재 있는 그 일부 비즈니스 호텔, 그다음에 그 목조 조립식 컨테이너, 그리고 그 크루즈 선박 있잖아요. 크루즈 네. 선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선수들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 우리 선수단 중에 농구 선수들 키 2m 안팎의 장신 선수들이
1: 그러겠죠.
0: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 선수들이 목조 조립식 컨테이너 숙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침대 길이가 195c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다리를 뻗고 누울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런 처지가 되니까 대한농구협회 정재영 부회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의 환경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고요. 거듭된 요청을 한 끝에 남자 농구 대표팀은 겨우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고요. 하지만 최소 24명 이상의 선수들이 여전히 컨테이너 숙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현지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화장실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그 농구 선수 중에 그 자기 소셜 미디어에 물바다가 된 숙소 사진을 올리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구를 같이 쓴 선수도 있었습니다.
1: 오죽하면요.
0: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요. 현지에서 그 성비를 따지지 않고 방을 배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5명인데 2인실을 5개만 배정을 해줬나 봐요. 그럼 결국에 이제 남녀 한 선수들은 혼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숙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꼭 경쟁력이잖아요. 그 경기력이잖아요.
0: 네.
1: 예.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동풍 계열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오늘도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사뭇 달랐습니다.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진 반면에 동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고요. 제주도와 함께 비가 오락가락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대 20mm, 그 밖에 강원 영동에 5에서 10, 울산과 경북 북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와 영남 해안으로는 계속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남해 먼해상과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일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가을 정취를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속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9도, 청주 대구 18도, 원주 16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대전 29도, 춘천 대구 부산 27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9월 18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이희진,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공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0: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임 중 7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역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조작기수 특검법안 내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요 장면들 준비하고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제기된 21억 원 상당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면서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대표 간의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케이핀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케이핀코.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3, 2, 1, fire.
9: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0: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8: 네, 박종의 한판 등반 한판 브리핑의 시간입니다. 자, 이 이름을 오랜만에 부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어서 오세요.
9: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8: 아유,
9: 네.
8: 건강하시죠?
9: 네.
8: 자, 그리고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과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10: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아유, 두 분은 또 이 대타임커로 너무 스케줄도 조정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11: 얼굴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10: 이게 네. 눈물이 나도록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치? 어?
8: 눈물 나게 보고 싶었다.
10: 뭐 그런 거.
8: 아무튼 제가 병상에서 또 세 분이 열심히 방송해 주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받았고 정말 귀한 분들이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10: 네, 건강하시고.
8: 예, 저도 열심히 또 몸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90분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7번째였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9: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었고요.
8: 예.
9: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아픔과 갈등에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했다라고 돌아보면서
8: 예?
9: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 예, 이게 또 직접 생방송으로 듣는 것과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보니까 메시지 내용 좀 강도가 셌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12: 그 외 체조나 네. 아이스 스케이팅 국제대회 나가면 예. 기술 점수 몇 점,
8: 아,
12: 예술
8: 맞네.
12: 점수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8: 맞네, 맞네.
12: 그런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8: 오, 좋네요.
12: 태도 점수 70점.
8: 아.
12: 그다음에 내용 콘텐츠는 10점.
8: 오, 만점이네.
12: 해서 80점.
8: 아.
12: 네. 100점 만점이라고 치고 근데 정치인의 네. 그 언행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8: 그렇죠, 그렇죠.
12: 90점쯤이 만점이라고 보면
8: 아하.
12: 그래도 상당히 선전하셨다.
8: 우수했다. 네, 나름
12: 생각합니다.
8: 나쁘지 않았다. 네. 아, 총평은 좋게 하셨고.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0: 네, 그 낮은 자세.
8: 네.
10: 그 패스 통과했고.
8: 네. 아, 패스. 아, 합격.
10: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소위 연임하지 않겠다. 아. 전혀 생각이 없다.
8: 없다.
10: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0: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었어요.
1: 뭔가 지금 던지는 게 없었다.
0: 공소취소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이거 완전히 지금 공소취소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예. 결국 특검도 하고 조작 기소도 확인해 보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슈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내용에서는 60점. 60점도 사실은 패스 아닌가요?
1: 그렇죠. 낙제는 아니에요. 네, 네. 좋습니다.
0: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예. 호르무즈 뭐 문제, 파병 문제도 그렇고.
1: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국면 전환을 위한 확실한 카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2: 네. 일단 태도면에서는 뭐 다들 얘기하셨지만 예.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
1: 예.
2: 어쨌든 부족하다라고 계속 고개를 숙이다시피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고 일단 공소취소하고 연임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을 모았었는데 예.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근데 또 이송 또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공소취소에 관련된 처분은 빼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진상규명이라는 불씨가 살아있는 이상 또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은 어떤 좀 결정적인 부분은 쳐낸 것이 아닌가 조금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세게 선언을 왜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1: 더 어떻게 하죠 근데 네,
2: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 목소리 크게
2: 힌트를 준 게 불가능이란 표현이었어요.
1: 아, 불가능. 예.
2: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정에서 뭔가는 바꿔야 되는데
1: 그렇죠.
2: 정책 중에서 네. 뭘 바꿀 것이냐, 뭐 경제 정책이 될 건지, 뭐 검찰 보안 수사권이 될 건지
1: 예.
2: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국민들 사이에 있을 텐데 이것까지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후속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1: 반반인 것 같아요. 기자에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애처로 보였다. 너무 이제 로키로 가서 이제 그렇게 두 갈래로 지금 댓글 나 다니는데
3: 대통령 된 이후에 오늘처럼 힘들어 보인 거 처음이에요.
1: 아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네, 보면서.
3: 대통령이. 근데 그게 힘든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1: 예, 예.
3: 기자회견 직전까지 시간까지 연기했다는
1: 30분 거. 연기했죠.
3: 예.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가다듬고 가다듬은 흔적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기자회견까지는 일단 답변이 굉장히 길었어요.
1: 맞아요.
3: 그리고 시간도 오버해가면서 더 하자
1: 예.
3: 이렇게 자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비교적 저는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낮은 태도로 나타난 거고
1: 예.
3: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높이 주지 못한 게 저는 공소취소나 연임 문제는 이 정도면 클리어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연임은 더 얘기하는 건 말꼬리 잡기고 공소취소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공치모 100명 만들어가지고 특검법 그거 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려다가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3: 이제 그건 멈춘 거예요. 불가능해졌습니다.
1: 예.
3: 근데 다른 가능성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뭐 수사를 통해서 뭐 조작이 밝혀지고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예요.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현실적 추진 동력이 거의 떨어졌다. 저는 그것도 전 대통령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1: 예.
3: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1: 그러니까 정책실장도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정확히 뭔가 색깔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죠.
0: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요 쟁점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전향적인 게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공소취소는 열어놨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작 기소 특검은 그대로 존치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이게 조작 기소 이것도 국조특위 하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하면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 당당하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하겠다 해라 했었어요.
1: 예.
0: 근데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아니 그렇게 국민 눈높이

0: 를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어제 그냥 그 보고서 청문 보고서
1: 예.
0: 통계시켜버렸잖아요. 민주당
1: 맞아요. 김승우
0: 주도해가지고
1: 후보자. 네.
0: 어제 봐서는 어제 임명할 기세였다니까는요. 그런데
1: 아하.
0: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 이제 시간도 조금 조정되고 이게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37%면 지금 임기가
1: 예.
0: 지금 2년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네?
1: 예.
0: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 예.
2: 이번 기자회견을
1: 예.
2: 제가 평가들을 들으면서 요약할 말이 생각이 났는데
1: 아, 그래요.
2: F형 기자회견이었다.
1: F형?
2: 네,
1: 아,
2: T형이
1: feeling.
2: 아니라
1: 아, T가 아니라 MBTI.
2: MBTI에서
1: 아, feeling.
2: 네, 그래서
1: 감성이
2: F, 아마 그냥 이제 해보는 얘기지만 F형인 분들은 대통령이 좀
1: 애처롭다.
2: 애처롭구나.
1: 이런 댓글이
2: 하고 T형은 뭘 잘못했는지 왜
1: 기자회견
2: 말하네.
1: 왜 했냐. T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굳이 인위적으로 분류하면 그런 게 아닐까
3: 맞아,
2: 싶어요.
3: 맞아. 제가 MBTI가 극T거든요. 근데 나는 공감이 되던데.
2: F로 바뀌시고 계신 게 아닐까.
1: 나이가 되면 F로 바뀌더라고요.
3: 호르몬이 좀.
1: 호르몬이 바뀌어요. 네,
3: 그런가요?
1: 자, 오늘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예. 예, 전해주실까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한 질문에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국회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였고요.
1: 예.
2: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예, 사실 국회에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했는데 여전히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거는 뭔가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네요.
3: 실제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1: 예, 예.
3: 저는 이거 뇌관이라고 보고요.
1: 뇌관.
3: 여기서 임명이 별다른 뭐 그 여론에 호전 없이 임명하면은 기자회견하고 엇박자가 돼요.
1: 아.
3: 그러면 공소취소 쟁점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이 호전될 기미나 가능성이나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실제 고민인 것 같고 임명할 생각이었으면 문제 있지만 불가피성 같은 걸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소청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하고
1: 그렇죠.
3: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 안정시켜야 될 저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실제 고민 중인 것 같고 저는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자회견 해놓고 기자회견이 조금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가능성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바뀐 게 없다.
3: 여권 전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까 이제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아직 불씨 남았다라고 우리 정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연임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클리어 됐습니까?
0: 저는 클리어 됐다고 봐요. 나
1: 예.
0: 그래갖고 아. 국민의힘이 연임 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뜬금없다.
1: 아.
0: 아니 일단 이슈가 클리어가 됐어.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연임 비슷한 거 하면 국민들이 심판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연임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더라고.
1: 더 세게 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0: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다음에 문서로 작성하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1: 예.
0: 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갖고
1: 네, 네.
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과연 대통령이 오늘 처음에 모두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을 의식하거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 진영 내에 지금 뭐 유시민 작가도 연임과 공소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1: 맞아요.
0: 기억이 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이 지금 김승원 하면은 공소취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을 굉장히 좀

0: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예, 자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갈 길을 찾으면 같이 찾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네. 내부의 원심력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잖아요. 지금 또 중수청장 후보를 가지고
1: 김지영 후보자
2: 네. 또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리고 그게 꼭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을 흔드는 하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비중으로 보면 저는 진영 내부를 향한 메시지나 설득의 비중이 한 6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조금 제가 오게티처럼 생각하는 건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친 그 노고 친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예, 예. 이게 질의응답이 아니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핵심 내용인 진영을 상대로 대통령이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가 돼버려서 일부에서는 그걸 또 이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두 발언이 담을 만큼 지금 진영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1: 김수인 평론가 좀 짚어주시면.
3: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모두 발언에 들어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예.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지지층 내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정도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었던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스크가 많을 수록 사실 내부 진영을 더 크게 신경 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초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화물연대 파업 진압이라든지 예? 이런 행보로 더 많이 치닫게 되는데 좀 대통령 쪽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정치 현실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또 국민들 다수가 보기에는 특히 무당층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지층 내부에서의 누수보다는 좀 대통령한테 폭넓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 이쪽에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점 줄어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3: 이 두 가지를 사실 뭐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4: 아니 그 본인이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진영을 확대하겠다는 그 호연지기가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뭐 역량, 위상 이거는 차치하고 적어도 내가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50%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예.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쫓기고 있으면 모두의 이런 글을 쓸까.
1: 예.
4: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당시 정청래 대표를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해외 순방 가는데 공항에 나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1: 잠 며칠 잘 못 잤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4: 네. 대통령 네. 본인이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우리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구나. 근데 과연 대통령이 모두의 이런 호소를 했다 그래서
1: 예.
4: 그 진영 내에 이미 돌아선 사람들이 쉽게 다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주목할까? 저도 회의적인데요.
2: 저는 약간 대통령이
1: 예.
2: 그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 혹은 정서적 통합을 위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1: 진영을?
2: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거의 적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0: 우리를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제 그런 거에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다만 정책이나 개혁의 방향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당내 강경파들이 막 흔드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예. 입장은 또 분명해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기자회견문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기자회견 내용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수사권 문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1: 예.
0: 이걸 이제 제도화하고 완성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확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1: 예.
0: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큰 이슈가 됐을 때부터
1: 맞아요.
0: 지지율이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 예.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러면 해소되고 있느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1: 예.
0: 그럴 만큼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조치나 경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예.
0: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1: 예.
0: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이걸 계속 흔들어요. 이제는 뭐 제도가 아니고 인사 문제까지 그리고 인적 청산까지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 넘어 산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근데 그런 요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두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1: 예.
0: 이를테면 지지층의 그런 정서적 균열이나 이런 건 이 통합하고 치유하되 대통령으로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이나
1: 예.
0: 개혁의 내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담임이잖아요.
1: 맞아요.
2: 5년간 열심히 하면 무슨 지금 또 한번 재선을 고민해야 될 그것도 아니고.
1: 네.
2: 그런데 왜 이렇게 고뇌에 빠져 있을까?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당차게 내 소신껏 국익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1: 예.
2: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다가 보안수사권에 대한 보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1: 예.
2: 보수층에서도 한때 뉴 이재명 근처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제는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1: 예.
2: 상당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갖고 다시 이러한 어떤 F 접근을 한다 그래갖고선 다시
1: 힐링.
2: 이렇게 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돌아설 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1: 예.
2: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 취소 연임 이거 다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1: 예.
2: 안타깝네요 정말.
1: 예예. 예. 자 아무튼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권 내 분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메시지에도 드러났는데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전 당대표 그리고 현 경기지사 이 두 분이 계속 좀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의혹 뭡니까?
3: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1: 예.
3: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 이런 보도를 언급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1: 예.
3: 했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 대표는 당의 공적 지원금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계약이 가격들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3: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김
3: 대표는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1: 예.
3: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또 김 대표는 박시영 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에서 정청래 의원을 잘라내서 불거졌던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1: 예.
3: 신천지 사진과 관련해 한번 시비가 있었고 당에 접수되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당시 이제 박시영 TV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문제를 삼았었고 이건 전대 이후에도 좀 손을 보게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3: 네.
1: 말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상황이긴 한데 20일 그러니까 오는 주일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도 하네요. 김민석 대표.
3: 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 갖는 기자회견인데요.
1: 예.
3: 취임 이후 한 달을 돌아보면서 향후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하락이 있고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등의 법력권, 다른 중소정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일단 추미애 지사 관련 이제 컨설팅 21억 원 박시영 씨 관련인데 이게 이제 박시영 씨의 이제 해명 혹은 반론은 유세 차량 혹은 또 플래카드 LED 전광판 관련

0: 턴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 이제 또 이게 해서 하는 뭐 그런 금액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건데.
1: 아니 뭐 계약이나 금액이 예.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박시영 씨의 약간 직업 윤리의 문제인 거죠.
0: 아.
1: 저분이 그냥 컨설팅 업자로서 예. 컨설팅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0: 맞아요.
1: 다른 평론가로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경쟁 후보는 깎아내리고 본인이 컨설팅 후보는 하는 후보는 띄우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0: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의.
1: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상충 예. 뭐 추미애 그 도지사가 예. 추미애 도지사가 전국 뭐 최다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이제 그런 게 과연 이게 직업 윤리상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컨설팅을 맡으려고 하는 후보를 뭐 박시영 TV에 출연시켜서 계약까지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 돈을
0: 설이죠?
1: 받고 출연시킨다라는
0: 설?
1: 설도 있고.
0: 네, 설?
1: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고성국 씨를 향해서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비슷한 비판이 있잖아요.
0: 아, 예. 그러니까
1: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0: 아.
1: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뭐 계약 금액이 크다.
0: 어.
1: 뭐 이건 그거는 뭐 순수한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니까 그게
0: 예.
1: 아니고
0: 예.
1: 그러니까 박시영 씨가 지금 그 뭐 진영 내 진영의 한 스피커로서
0: 어.
1: 이렇게 이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0: 예.
1: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역이다. 뭐 어디서 광고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사를 했어요.
0: 그 진보 진영 유튜버들 향해서 네. 중소 유튜버들 향해서.
1: 그래서 지금 그 군소 유튜버들이 다 지금 완전히 궐기해가지고
0: 아.
1: 이제 진짜 용역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0: 아. 뭐 이러고 비, 있는 비가 상황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1: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0: 예, 정 의원님.
2: 아니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0: 예?
2: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50억 좀 넘는 액수 중에 20몇억이 지금
0: 예.
2: 이제 뭐 턴키 베이스라고는
0: 예.
2: 하지만
0: 예.
2: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0: 예.
2: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책정됐는지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정당 운영 관련한 것이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예. 정당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오히려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자기네 어떤 그런 그 소위 이해관계 이념의 스펙트럼 맞는 사람들끼리 아까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0: 예.
2: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A 그룹 아니었어요? A 그룹?
0: 원래 A였어요.
2: 내가 보니까
0: 정통은 A다.
2: 찐비야, 찐비. 아니에요?
0: 자, 감별사. 자, 김수인 평론가.
3: 네, 한번 컨설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찐비.
3: 네, 말씀하셨던 대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인데 또 그쪽을 띄워주는
0: 예.
3: 그 언론에서의 행보를 겸해서 한다는 거는
0: 예, 예.
3: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과거에 한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내가
3: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시작된 거다. 그 컨설턴트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컨설턴트하고 평론가를 겸업하는 것이
0: 예.
3: 예,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3: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당내 경선 단계에서 후원금이나 사비를 가지고 컨설팅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0: 예.
3: 어쨌든 당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해명이 또 사실인지 확인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억울함을 벗을 수도 있는 거니까
0: 예.
3: 이런 부분은 뭐 당에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8: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0: 아이드루님이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2: 네, 박종현 판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함께 하실 반가운 두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용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2: 아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은 오늘 방송 준비를 정말 빼곡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고시군발 수준으로 지금 펼쳐놓으셨는데 파랑색, 빨강색, 야, 엄청납니다.
3: 네, 공부는 늘 이렇게 하는데 꼭 답안지를 밀렸으네. 늘
2: 답안지
3: 이상해.
5: 저는 공부한 노트 지금 놓고 왔습니다 지금.
6: 제가 보니까 거의 네. 경문을 써오셨어요.
2: 경문을
6: 야. 초민주당 경문.
2: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시고 지금 경문을 쓰신 겁니까?
3: 어, 그럼요.
2: 예, 와, 그럼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니 그럼 예. 시사평론을 그렇게 무섭게 가볍게 합니까? 어? 묵직하게 해야지.
7: 영우가 달라졌어.
2: 아무것도
7: 영우가
2: 달라졌어.
7: 우리 영우가 아무것도 안
2: 우리 영우가 달라졌어.
8: 아니, 아무것도 안 써도 우리는 뭐야? 아,
2: AI 정치평론계 AI 두 분과 예, 또 네. 고전적인 방식에 사시 공부하듯 해오신 우리 김영우 의원님.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에게 총평을 한번 내려주세요.
3: 그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무게감 있고 네. 뭐 책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야
2: 괜찮은데
3: 혹시 좀 달라지나 그랬어요.
2: 달라질까 봐 걱정이 있어요.
3: 근데 쭉 들어보니까 예, 예. 무슨 의원 민주당 의원 연찬에 가가지고 하는 연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2: 그래요.
3: 예, 딱 이거는 혹은 그 민주당의 소위 김어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을 향한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단결, 단합 이거 다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연찬에 가가지고
2: 예, 예.
3: 우린 단결해야 된다.
2: 예.
3: 그리고 오늘 저한테 제일 꽂혔던 표현은
2: 예.
3: 우리 내부에서의 차이는 아하. 상대방과의 어떤 그 거리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야 나는 상대방이고
2: 소외된 느낌.
3: 국민도 아니야. 예.
2: 아.
3: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의식한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2: 아.
3: 정책도 그렇고.
2: 예.
3: 그래서 아 이게 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7: 아,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는 하죠.
2: 나는 국민이 아니냐?
3: 네.
7: 그렇죠.
3: 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7: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2: 모두 대통령.
7: 어, 모두 대통령.
3: 뭐 친문만 나오고
2: 우리 다 빠졌어.
3: 뭐예요, 우리?
7: 우린 인간도 아니야. 우린 인간도 아니야.
2: 아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는데 일 부분인 게 아닐까요? 이동학 최고가 좀 한번 디펜스 해보세요.
9: 아니, 그 부분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네. 여러 파트였어요.
2: 아.
9: 그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2: 예.
9: 과연 진영 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2: 예.
9: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
2: 예.
9: 관전 포인트였기 때문에
2: 예.
9: 그 지점을 이제 살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도 예를 들면 멸칭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하실 때도 아이 전 국민적인 어떤 이 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2: 네.
9: 이런 부분들은 쓰지 말자. 그래도 네.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목표가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앞에 일정 부분 표현을 해주셨어요.
2: 그래서 아, 그런, 열심히 들으셨네.
9: 네, 그런 네.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2: 예.
9: 신경을 쓰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2: 김용호 의원님이 대개는 이동학 최고 얘기하면 훌륭한 청년이세요. 이런 표정을 들으시거든. 근데 표정이 지금 거의
9: 아이고, 팩트와 관련된
2: 언제 끝날래 이런 표정이야.
9: 근데 이제 톤 앤 매너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 예.
9: 다 제 책임 입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 커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2: 아.
9: 근데 이제 추가로 행동은 이제 필요하다. 이 말한 거에 대한 행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2: 메시지에 대한
9: 그것도
2: 책임.
9: 염두에 두시고 계시지
3: 아니,
9: 않을까요?
3: 초반에는 책임, 내 책임, 뭐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나고 그래서 막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2: 예.
3: 뭐 부동산은 오세훈 시장 탓이고
2: 전임 전 정권
3: 예, ETF도 뭐 잘못된 게 없어요.
2: 아.
3: 그다음에 주가 나도 이거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귀신도 모르는데
2: 예.
3: 막 이렇게 그냥
2: 귀신도
3: 넘어가시고
2: 예측할 수

0: 없다.
1: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 예. 더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지금 기조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도 얼핏 들으면 공소 취소 안 하시려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2: 아니야,
1: 확실히 하겠다는 거구만요. 의도가 이 검사의 폐악을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을
0: 피해자
1: 느낀 나고,
0: 중에 하나다.
1: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내가 진상을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은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특검한테는 뭐 공소 취소라고 하는 특권을 권한을 안 줄 수는 있지만
0: 삭제해달라.
1: 이거 나중에 이 법원에서의 공소 기각이라든지 여러 그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이.
0: 예, 예, 예.
1: 그래서 공소 취소만큼은 확실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나와줬으면 모르는데 예. 다 이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3: 제가 김영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0: 평소에 존경했는데
3: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분
0: 오늘은 네. 오늘은 저도 납득했어요.
3: 요즘 한동훈 의원하고 가깝게 지내시더니 너무 각박해졌어요.
0: 각박해졌어요.
3: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보기에 태도 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저도 사실은 네.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3: 특히
0: 네.
3: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시점에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국민적 피해가 확인이 됐고.
0: 맞아요.
3: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김영범 실장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그 회의의 근거까지 나왔는데
0: 예.
3: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약간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도 합니다. 의지로 답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약간 조금 비켜간 면이 있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전월세 대책이 여전히 없어요.
2: 없어.
3: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건 강조하셨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책. 근데 수도권의 그 유권자의 절반은 전월세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마땅히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이걸 돌보지 못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우선순위 없는 건지 오늘 대통령 말씀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0: 이제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전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에 질문한 타이밍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기자가 쭉 질문 얘기하다가 대통령께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질문이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답하지 않겠다 하고 바로 또 다음 기자 질문 넘어갔어요. 요거를 이제 또 대통령 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분들은 아 이걸로 끝났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기자 질문 잘못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욱 의원님은
2: 그래서 박원서 의원님이 네. 굉장히 낮은 자세로
0: 태도
2: 굉장히 그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는데
0: 예.
2: 여전히 그게 살아 있는 거야. 톡 튀어나온 거죠. 이 전세 분야에서.
0: 예.
2: 근데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 대통령이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세를 사라지게 할 의지가 대단하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정책적 함의로 담고
2: 그렇습니다.
0: 있다.
2: 그런데 그거를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0: 예.
2: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0: 예.
2: 한 줄로 얘기했어요. 한 줄로. 그러니까 그 한 줄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함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연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건데
0: 예.
2: 이미 연임은요
0: 예.
2: 37% 가지고 무슨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합니까?
0: 예.
2: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0: 예. 예.
2: 그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소취소도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전세와
0: 예.
2: 관련한 그 뭐라 그러지 그 대통령의 그 스타일 그걸 보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했고 국민들 앞에서 달라지겠다라는 취지로 그 모두 발언을 했을진 모르지만 여전히 그 성정은

0: 살아있구나.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예. 농지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집이 부족한 건 오세훈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1: 예.
0: 결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그 뭐랄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1: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37%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고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이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 의원님이 미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준비해 온 원고를 보셨습니다. 빨리 답안지를 빨리 말씀해 주세요.
2: 네 장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1: 네 장을 언제 내? 10분 남았어.
2: 똑같아요. 네,
1: 똑같아요.
2: 저하고 저 의견이 늘 똑같아요.
0: 나고
2: 네. 어쩜 좋아?
1: 언제부터? 언제부터?
2: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20년 됐어.
1: 금시초문이네. 금시초문. 네. 언제부터 우리가 같았어요?
2: 정말 아니 이번에 태도는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1: 네.
2: 그런데 계속 참다 참다 하다가 그 전월세 질문에서 확 폭발했어요. 사실 기자가 물어본 것은 전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월세 대책이 중요하고 그렇죠. 전월세 때문에 받는 국민들의 고통이 크니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지. 이게 전월세 뭐 사금융이어가지고 이게 사라질 건지 사라져야 되는 건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내가 언제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냐 사라진다고 그랬지. 질문이 의미가 없네요. 그다음에 싸늘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좀 폭발했구나.
1: 아.
2: 참다 참다.
1: 예.
2: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픈 겁니다.
1: 아프죠.
2: 그것 때문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진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었는데 이거를 오세훈 탓,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 정책적인 기조가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렇게 계속 강화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걱정이고 농지 전수조사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그렇죠.
2: 예, 이게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시골에서 많은 고령자들 이거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대부분 앞집 뒷집 또 누구 뭐 먼 친척한테 다 소장 맡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또 팔려고 해도 못 파는 분도 있고.
2: 아니 누가 사요?
1: 예.
2: 팔 수가 없습니다.
1: 예.
2: 이런 게 현실인데 이거 당장 이런 거 뭐 이행 강제금 막 매긴다 그러니까 난립니다 사실 농촌에서. 근데 너무 이걸 쉽게 그러니까 토지, 아파트, 땅에 대해서는 이거 부동산 불패 이거 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식이 오늘도 엄청 그 강하게 나타났어요.
0: 아니, 진짜
2: 인제 한 페이지 반했네.
0: 부동산 문제는 진짜 계곡 정비하듯 해.
2: 큰일 났어.
0: 안 되니까. 이거 소작하던 사람들이
1: 예.
0: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 농사 짓다가 지금 농사 못 짓게 생긴 그런 소작인들도 많아요.
1: 다양한 케이스가 있군요.
0: 그렇죠. 네. 다양한 케이스를 헤아리질 못하는 거죠.
3: 근데 같은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렇게
1: 다른 자, 이동학 친구 반론.
4: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지게 할 건지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의지를 담은 거하고는 사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1: 잘못했다? 기자가 질문 잘못했다?
4: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약간 기자분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냐.
1: 그렇죠.
4: 그러면 오히려 답변이 더 쉬웠을 건데 뉘앙스를 잘못된 뉘앙스로 틀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질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클리어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1: 예.
4: 그다음에 오세훈 탓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팩트에 관해서 왜냐면 정부가 모든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푼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었잖아요.
1: 그렇죠.
4: 제가 그때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요.
1: 그죠.
4: 오세훈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4: 이거 제안했던 사람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들도
1: 맞아요, 맞아요.
4: 엄청난 자중질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예.
4: 그래서 그 여파가 분명하게 평가는 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자회견 서두에서부터 국민들의 어떤 이 소통을 더 훨씬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당연히 인정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시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울 1극 체제 부분에 대해서 거품을 좀 빼야 되는 부분.

0: 너무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여기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가 점점 되는 거니까 예.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 인식을 이제 비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평론을 예. 참 열심히 하시는 이제는
2: 김병우 의원님이
1: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0: 이제는
2: 굉장히
0: 이제 행동.
2: 열심히 하시면 눈빛으로 말씀하세요. 계속
0: 네. 구체적인
2: 마이크로 말 안 하는데 눈빛으로 계속 반론하고 있어. 계속 김병우 의원 비춰주세요.
0: 진짜 나올 것이다. 예. 보죠.
1: 저는 네. 오늘 이제 공급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2: 공급 재건축 재개발 공급.
1: 오세훈 시장 비판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예. 거의 공급 절벽이었던 점을 지적을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난 데들이 많다. 예. 주거 정비 사업들도. 그리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막 끝났고 예. 지금 임명 직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임명되면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혹은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공급 계획을 조금 타임테이블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해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워낙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예.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데 다만 대통령은 그 세제나 예.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출이나 그동안의 정책 전반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방식으로 집을 사서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적 예. 요인들이 있었다. 예. 그런 거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다시 한번 보였다고 생각하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견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도 그 정책에 있어서 흔들리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거주 1주택 갔다가 지금 백도한 상황 아닙니까? 그 백도하는 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흔들어서 백도한 예, 거예요. 예, 예. 저는 민주당도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생각 그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봐요. 저는 후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고 더 많은 구에서 이겼어요. 진 구가 더 작습니다. 다만 이긴 구의 의제를 서울 전역의 의제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부동산 이외에 서울에 의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의 의제를 민주당이 못 만들어낸 게 패인이고 예. 오히려 오세훈 의제를 따라갔죠. 신속기획의 착착개발로.
2: 신통기획.
1: 그래서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반응이 나쁘면은 꼭 이제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하는 게 결국엔 정책 일관성을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2: 자, 김영우 의원님 준비한 게 두 페이지 반 남았기 때문에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3초 남았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같은 것도 전월세가 뭐 사라질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예. 현실 상황 인식에도 안 맞고 내 집 가지고 사실 전월세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2: 예.
3: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전세 월세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2: 예.
3: 예,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 대출 이거를 막 규제를 하고 하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정말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 대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2: 예.
3: 아, 그다음에 결국은 그 아까도 뭐 일부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당의 공격 그 프레임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렇고 조희대 대법관의 그 대법관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하고 예. 대통령 그 임명권이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 공소 기각
2: 예.
3: 또 공소 취소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었습니다. 원래 그 모임 이름이
2: 공취모.
3: 예, 예. 그 공취모라는 게 예. 앞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였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105명이나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격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라고 하는 기조로 쭉 밀고 나갔을 때 야, 국민들이 결국은 공소 취소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국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2: 고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3: 아 이거 2부 아니에요?
2: 아 3 아 지금 1부 1부입니다.
3: 아, 예.
2: 한파슨 분 한 2년 더 하셔야겠네. 근데
0: 분량 조절을 하셔야 돼.
2: 분량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두 장만 남았으니까 네. 2부에서 다 하세요. 네. 근데 그 아까 정홍기 의원님이랑 박원성 의원님은 이제 연임 논란은 클리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김용우 의원님
3: 생각은 살짝은 달라요. 그것도 연임을
2: 아 20년간 똑같았다면서요. 왜 그 지금
3: 비판적으로 보자면
2: 예.
3: 그러니까 나는 개헌이 있든 뭐든 예. 연임을 안 한다.
2: 아.
3: 연임은 없다. 이런
2: 불가능하다.
3: 이런 거하고
2: 예.
3: 연임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 거는 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작 기소 분위기가 특검을 통해서 무르익고 막 하면은
2: 예.
3: 그 개헌에 오늘 그
2: 네,
3: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깔끔하게 나는 계엄을 아니죠.
2: 계엄?
3: 연임 계엄

0: 대헌.
1: 연임을 안 한다.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0: 조홍 의원님이 물끄러미 듣고 계셨어요.
2: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30%대인데 연임 개헌을 하겠다 그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탄핵감이지. 아유, 지금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아까 한 거고요. 예.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아까 그 기자가 전세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0: 사라질 거.
2: 딱 그렇게 그 말이 다르다 그러면서. 근데 저런 식으로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청와대 그 수석들 앉혀놓고 저렇게 하면 과연 쓴소리라든지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오바마.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할 때
0: 맞아요.
2: 오히려 그 소위 그 군 합참 사령관인가
0: 중간에 앉고.
2: 중간에 앉고 자기는 여기 김여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0: 김여우 자리야.
3: 뭐야, 이 자리.
2: 대통령 자리야.
0: 오바마 자리야, 오바마 자리.
2: 대통령 자리. 그래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소명감을 불사를 수 있도록 그 동기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저런 태도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독선이 상당히 그 국민 지지를 받는 데는 부정적이죠.
0: 자, 1부 마무리하고요. 네, 마무리 2부에서도 더 재미있는 여의도 외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을 정취를 즐기시길 좋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적게는 5에서 제주의 경우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영남해 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더불어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 당분간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9도, 청주대구 18도, 원주 16도로 오늘처럼 선선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대전 29도, 춘천, 대구, 부산 27도로 서쪽 지역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 도시

0: 공사.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외전 팟캐스트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케미가 잘 맞는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김용호 전 의원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 절차 탁마, 1필 휘지에서 5페이지 분량을 준비해 오셨는데 한 2페이지 반 남았죠? 네.
1: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네. 이제 실천 네, 아까
2: 말씀 보고 있어요.
1: 네. 실천 그게 나왔는데 네,
0: 실천.
1: 결국은 지금의 국면에서는 국민들은 오늘 대통령이 한 연설이나 뭐 답변 내용보다는 예, 예. 결국 이 국면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 마느냐가 오늘 기자회견 전체를 판가름하는
0: 리트머스
1: 예, 민심에 부응하느냐 안 하느냐 적어도 지금 전국에서 자기 책임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 그냥 가는구나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다시 좀 되돌아보고 네. 좀 약간 바뀐다 바뀌네라는 느낌을 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저주저리 평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0: 알겠습니다.
3: 그리고 약간 논리가 예, 공석 취소하려고 김승환 하려고 한다 계속 이랬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예. 일관되잖아요 논리가. 예.
3: 연임도 마찬가지 다 연동되어 있고
1: 다 연동돼.
3: 근데 연임과 관련돼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0: 예.
3: 계속 우린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0: 맞아요,
3: 하시면
0: 맞아요. 더 세게 얘기해 봐.
3: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의 네.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제가 잘못했네.
3: 왜냐하면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상수라고 생각을 했고
0: 예.
3: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봤는데 언론에서 이 정도로까지 했으면 언론은 이 정도면은 수긍해야 될 것
0: 충분했다. 평가할 만하다.
3: 제가 몇몇 전화해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전화해 보니까
0: 기자.
3: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좀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3: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당한 주장을 이제 하실 때 예.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왜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0: 김영우 의원이 말할 때 이렇게 막 막아야 되는
3: 언론에서 필터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0: 제가 앵커가 문제야. 김영우 의원이 과다한 기회를 줬다 지금 시간에.
3: 아니 꼭 김영우 의원
4: 내 일간지 사설 방향을 지금
0: 아 사설 방향이 아니라
4: 여기 또 목동 편집국장
3: 목동 편집국장 받아
0: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1: 아 근데 실천을 하시라 이거예요.
4: 저는 뭐 문제는 클리어 된 거고요. 불가능을 전제로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랬고 근데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던져지면 여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걸로 부담 안 가져도 되고 털었습니다. 공소취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예, 예.
4: 여당의 반응이 다행이다. 털었다.
0: 예.
4: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아.
4: 그러니까 이게 입법적 그 공소 입법적인 방식으로 공소취소 인위적인 방식으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 당장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0: 예.
4: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제동 걸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5: 아니 조작기소 특검법 하겠다는
4: 아니 그건 이제 대통령의 보이는데. 의지고 국회에다가 다만 공소취소 이거 삭제해 달라.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눈여겨보시라고요. 고맙습니다예요. 대통령이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쨌든 당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좀 그 문제를 떠나서
0: 예.
4: 민생 뭐 경제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반응이에요.
5: 아, 그럼 민주당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4: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걸 법안을 입법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0: 아.
4: 때문에 저는 공소취소도 현실적으로 보면
0: 예?
4: 연임뿐만 아니라 쉽지 않아졌다고 생각하고.
0: 자, 그 부분 오늘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에서 직접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또 주혜가 준비했는데 요거를 한번 듣고 또 네 분의 판단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듣고 옵니다.
6: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0: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예. 자, 요 발언을 듣고도 그래 여전히 불신이 사라져. 예, 김영호 의원님.
2: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예. 내가 검찰의 그 폐악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면서 특검한테 진상을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강력한 메시지죠. 이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전 단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입니다. 지시 명령. 그래서 물론 특검 법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1: 예.
2: 예, 저 정도 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김민석도 당대표로서는 예. 영픽도 당대표로서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1: 예.
2: 해야 될 거예요.
1: 자, 이동학 최고.
3: 검찰이 잘못했다면 예. 처벌받는 이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공소 지금 잘못된 공소에 대해서는
3: 그렇죠.
1: 대해서는.
3: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지금 그냥 다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근데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국정조사를 일정 부분 했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거기에서 의혹이 클리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 근데 수사만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1: 예.
3: 결국에는 재판으로 또 가야 될 거예요.
1: 예.
3: 그럼 거기에서조차 확정이 되어야만 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두 단계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또 지난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시도 이거를 진짜 실행함에 있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고
1: 있어요.
3: 그럼 이 시기를 실질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확보라든가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기반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실제 이거를 법안을 입법시키기까지도 상당히 과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칙상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 시도조차 못합니까? 네.
2: 제가 마지막 페이지 결론 내릴게요.
1: 아, 마지막 네. 5페이지.
2: 예, 건너뛰었어.
1: 건너뛰었어.
2: 그 법과 원칙 얘기하는데요.
1: 법과 원칙.
2: 잘못된 공소,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자꾸 얘기하잖아요.
1: 예.
2: 원칙으로 딱 돌아가면은 무리한 공소,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는 재판에서 그게 가려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거를 그러니까 검사는 당연히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1: 예, 예.
2: 그게 검사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무리하게 기소했네. 죄가 없는데 이거 예. 증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가리는 게 법과 원칙인데
1: 예.
2: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무리한 수사, 수사를 다시 재수사하자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고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 때문에 자꾸 무리한 기소 그다음에 조작 기소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1: 예.
2: 조작 기소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가리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순리대로 법과 원칙대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으시라.
4: 이거를 시계열로 정의. 보면
1: 시계열 네. 시계열 분석 나왔습니다.
4: 공치모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1: 네, 공소치모 모임.
4: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그 소위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1: 맞아요.
4: 거기. 근데 실제로 그 국정조사 특위가 완전 블랙 코미디가 됐었어요. 조작 기소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1: 예.
4: 쌍방울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어요.
1: 네.
4: 그러더니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하면서 발의를 한 거예요.
1: 예.
4: 지방선거 그 와중에. 근데 여기에 공소취소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지방선거판 자체가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특검은 하되 여기서 일단 공소취소로 해석되는 그 부분을 빼라는 거예요.
1: 네.
4: 그러면 여전히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나는 억울하니 특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특검을 해서 이거 조작기소의 결론이 났다. 이거는 원래 예정된 시나리오잖아요. 그럼 조작 기소가 되면 그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공소 취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기소됐고 재판 중단됐는데 이거 재판 떳떳이 받겠다 그러면 그거 해결될 일인데 이걸 왜 당신만 특검을 받겠다 그러냐. 지금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오늘 기자회견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언론인들 들어오고. 그 사람들 다 특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4: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금

0: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이 특검과 관련한 사건은 아마 이 대북 송금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죄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 한동훈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이거는 딱 그냥 보면 아 공소 취소 언제 더 이상 안 하는 건가라고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관여층은 이게 함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1: 박 의원님.
2: 일단 특검법에서 그 조항을 빼겠다고 한 건 진전인 건 분명하고요.
1: 예.
2: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공치모와 같은 이제 의원 모임도 뭐 그 직후부터 가동이 안 됐지만 가동될 가능성도 없고 조작기소 특검법도 당분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2: 결국 그게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되는 거는 재판을 해봤는데 이거는 무리한 기소고 그러면 이제 뭐 공소기각이 되든지 무죄가 되든지 그러나 그 과정에 검사의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절차로서 지금 이제 특검을 두고 수사를 해보자는 건데 다만 검사의 직권남용 그 범죄를 현저하게 의심할 만큼의 지금까지 근거가 나왔느냐. 주장은 있었죠. 주장은. 때문에 저 특검법이 무리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그 민주당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막혀 있는 걸 오늘 일정하게 풀어주고 완화해 줬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이 앞으로 생길 텐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저 법을 국회에서 지방선거 직전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세요.
1: 예.
2: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김수근 후보자가 뇌관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의 제목을 보면 국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겠다. 이게 취지잖아요.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1: 예.
2: 지금 국민의 뜻은 김수근 후보자는 안 된다에 가 있습니다.
1: 국민이 옳다라는 발언도 있었죠.
2: 네. 그리고 이게 옳다. 뭐 사정 변경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뭔가 뭐 분위기가 호전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임명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하고 상충하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실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김승원을 임명할 거였으면 오늘 그 불가피성,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불가피성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1: 예.
2: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지켜보시죠. 조만간 뭐 이걸 임명을 그냥 확 강행하고.
1: 이도학 최고, 당내 기류. 김승원 후보자, 강행?
3: 강행 안 할 것 같습니다.
1: 아,
3: 네. 왜냐하면 저도 오늘 기자회견 보고 예.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거든요.
1: 예.
3: 근데 만약에 하려고 했었다면 예. 애초에 본문에 넣었을 거예요.
1: 아.
3: 그런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국민 눈높이를 언급을 했어요.
1: 맞아요.
3: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라는 건데
1: 아.
3: 대통령께서 여지를 두는 이유는
1: 아하.
3: 국민 눈높이가 혹시라도 달라질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씨 인터뷰가 엊그저께 됐고 저는 그게 청문회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1: 예.
3: 국민 여론상 이것이 청문회를 지났고 그 이후에 양씨 인터뷰가 나오고 반론이 됐고 그런 것들이 여론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파악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제가 볼 땐 크게 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청문회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1: 예.
3: 사람들의 인식선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안 좋은 인식선에 국민 눈높이가 가 있다면
1: 예.
3: 그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고 그거에 뒤따른 행동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방식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자진 사퇴 방식이 되고요? 아니면 임명 제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1: 예.
2: 만약 안 한다면
1: 예.
2: 뭐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명 철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잖아요.
5: 근데 오히려 모양새는 지명 철회가 훨씬 국민한테는 어필하죠.
2: 뭐 그렇긴 하죠.
1: 오늘의 강경파 김용호. 네.
5: 네. 오히려
6: 왜 이렇게 강경?
5: 인사
2: 아니, 요즘에 한동훈 가까워지더니 좀 이상해.
5: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1: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20년간 똑같으셨다면서요, 네. 정홍의 위원님이랑.
5: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제 민주당이 뭐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예, 예, 이런 때
1: 예.
5: 인사 철회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사 시스템 이거 개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면 이제 잘못된 인사 검증 한 거다.
1: 예.
5: 딱 그렇게 하지 인사 철회를 하면 뭐 지지율 다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자진 사퇴 이건 너무 좀 뻔하죠.
6: 아니
1: 예.
6: 그럴 거였으면 어제 청문 보고서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지.
1: 당에서?
6: 아니 당하고 청와대하고 뭐 따로 놀겠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할 텐데.
1: 그러니까 설득력 있네요.
6: 어제의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 판단하고.

0: 판단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1: 또 30분 연기됐고.
0: 네. 30분 연기됐고. 그래서 그리고 정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데 대통령이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김영우 의원님이 그러셨나?
1: 예.
0: 이 기자회견으로 반전을 진짜 꾀한다면 오늘 얘기를 했어야죠.
1: 아.
0: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서 예. 국회에선 통과했으나
1: 예.
0: 제가 이거 그 뭐라 그랬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끌잖아요. 시간 끌고 이제 김승원은 이제 낙마가 돼.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 아,
2: 네. 이거 오늘 타이밍. 30분 기자회견 연기한 것도
1: 예.
2: 김승원에 대한 그 판단 때문이었다.
1: 아, 취재하신 결과
2: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취재했어요.
1: 방금
0: 아니, 어디서?
1: 아, 휴대전화 보고 계신가 봐. 아,
2: 방금 전에 했어요.
1: 방금 전에
2: 왜냐하면
0: 이거
2: 김승원 의원 그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안 치느냐가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최고로 큰
3: 중요한 이슈다.
2: 네, 이게 결정 사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30분 끌었다는
1: 취재가
2: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고로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그 전 YTN 기자로서 아주 훌륭한 네. 기자하셨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취재력이 있는 분이다. 네. 자, 박 의원님.
0: 뭐 아니 이미 전화기도 없이 취재가 됐다고?
1: 아, 뭐가 있을 거예요. 기자의 감.
4: 이미 지난 얘기고 약간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1: 예.
4: 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대응이
1: 예.
4: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1: 아.
4: 너무 대응을 잘못했어요.
1: 민주당이.
4: 처음부터 이걸 공익민원이라고 쉴드 친 첫 단추부터 잘못 꼈고
1: 맞아요.
4: 이렇게 서둘러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문제인가 싶기도
0: 그러니까.
4: 하고 김민석 대표의 메시지도 보면 볼수록 뭐
2: 잘된
4: 인사. 그것도 완전히 국민들의 이 인사에 대한 그 이 여론하고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였고
1: 예.
4: 그 대통령의 부담을 당이 덜어주는 게 아니고
1: 예.
4: 더 부담을 얹어줘 버렸어요.
1: 예.
4: 보면 사실은 이거는 당이 저는 청문회 전략도 증인 불렀어야 됩니다.
1: 양모
4: 씨. 그 증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1: 예.
4: 김광립 식약처장도 그렇고
1: 예.
4: 양모 씨도 그렇고 예. 그게 꼭 불리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한동훈 의원의 공세를 의식해서 그런지 증인 부르면 무조건 불리하다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1: 예.
4: 청문회에서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의 청문회 전략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 예.
4: 초점을 오히려 분산시키면서 서로 중구난방으로 다른 질의를 막 하니까
1: 예.
4: 이게 한 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 엎질러진 물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려면
1: 예.
4: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 더 이상 이제 지지율의 하방 그 추세를 막고 뭔가 반전을 이루려면 엇박자 내면 안 되거든요. 임명으로 가면 엇박자예요.
1: 아, 국민의 여론과 엇박자 내면 안 된다.
5: 청와대의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건 당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예.
5: 지금 이제 공소청 10월 2일 날 출범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청장 없이 갈 수도 있어요?
5: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1: 예.
5: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불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1: 예.
5: 그다음에 처음 만들어지는 그것이 안착이 좀 돼야 되는 것인데 영이 안 서는데 지금 차관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는 이거 차관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청으로서도 있었을 거고 당으로서도 있었을 것이고
1: 예, 예.
5: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동료 의원인데 우리가 그 사람 어찌 보면 방어를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1: 이제
5: 그런 행동들을 했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일정 부분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문회에서 이거를 적격 의견을 안 낼 수가 있나요?
1: 아, 그래도 이제 뭐 좀 중진 이상급 이렇게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한번 딱 처음에 분위기 한번 잡고 김승호 후보자 국민 앞에 한번 사과하세요.
5: 그렇죠.
1: 이렇게 한번 딱 한번 먼저 혼내고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 디펜스를 하던가 이런 전략이면 어땠을까라는 취지가 박 의원님 생각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자 하셨던 것 같고
1: 예.
5: 이제 이게 개선이 이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1: 그렇죠.
5: 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결국에는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1: 자, 만약에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장외로 나가야 한다. 나가겠다는 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장동혁 당대표도 이분 요즘 올림픽공원도 많이 가시고 야외 투쟁에 굉장히 좀 열정을 쏟고 계신데 우리 김용호 의원님

0: 저도 장외 나가야죠. 투자.
1: 어 나가실 거예요? 아, 장외 투자 간다. 와 정현님 우리 김용희님은 장외 투쟁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2: 아니
1: 아니요.
0: 아니. 그렇죠. 어. 내가 저 조국 민정수석 장관에 네. 내정했을 때 네. 광화문에 일주일 동안 수염 안 깎고 아. 혼자 내가 삼선 때
1: 수염 안 깎으셨어요? 어, 자료하면 사진도 나중에 있죠. 한번 준비해 볼게요.
0: 바로 나와요. 아.

0: 가 다 섞여가지고 아. 윤어게인하고 성조기가
1: 올림픽공원도 같이 또 모일 네. 수도 있고.
0: 그러면 그게 그 장외 시장이 완전 중구난방되는 거거든요.
2: 이제 거꾸로예요. 월공에 대한 뗄감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 요거를 뗄감으로 좀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요게 두 갈래로 갈릴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이 네. 현장에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럼 아. 한동훈 의원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도 판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자금이며 동원이며 아. 한두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보수의 한판 대결로 간단 말이에요.
1: 한판 승부.
2: 그러면은 본 취지는 온데간데였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야. 그림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1: 여기서 김용우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2: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3: 1부 2부로 나눠서 합시다.
2: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친 그 북을 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치는 겁니까?
4: 예. 그거를 전략을 잘 짜야죠. 자기투쟁이라면 아, 예. 전략을 한다면. 잘 짜야 될 것 같고 저 이제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표현은 뭐하지만 그 과거의 그 일제 침략에 대해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하듯이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하되 아. 끝나고 다시 헤어지면 되잖아요.
1: 각자 길을 가면 된다.
4: 그럼 그럼. 그러니까 아. 결속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예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개성들이 너무 강한 데다가 스타일이 그 제가 뭐 표현하지 않아도 예. 그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1: 한동훈 전 대표.
4: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심지어는 공소취소가 들어간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런 리더십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텐데.
0: 예. 아니 뭐 장애로 나가면 나가야죠. 예. 나가서 또 뭐 이제 어쨌든 보수 정당이 안 나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임명 강행하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
4: 그러니까,
0: 어떻게 안 나갑니까?
4: 말을 예. 했으니까.
0: 근데 이제 나가서 뭐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나 그러긴 쉽지 않고 제가 한 30년 그 지켜본 결과 보수는 거리에서 세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돼요.
1: 아니 김용호 의원님 반론하실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3: 한동훈 의원이 또 원외 인사가 아니에요.
1: 예, 원내.
3: 예. 원외 인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은 뭐 저 조원지. 장동혁 대표 스타일에 네. 네, 그냥 대표.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예, 장외 투쟁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 옛날 같이 또 딱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유튜버들이 생중계예요. 한 번 다 나간다
3: 그러니까,
1: 그러면.
3: 그러니까 그리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청문회 전에도 그 한동훈 의원이 뭐 굉장히 뭐 로텐더홀이나 소통관을 이제 활용했듯이
1: 잠깐만요. 김용호 의원님 장외 투쟁 수염 사진이 준비됐다면 한번 볼게요. 그 3주간 수염을 기르고
3: 아니 1주.
1: 아닌데 요거는 기르기 전이구나.
2: 이틀 된 사진.
0: 저 청와대 앞이네요. 네.
3: 아니 저기
1: 약간 있답니다.
3: 앞에서
1: 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있어요.
3: 앞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저 광화문에서도 하시고 적선동입니까? 그 저기 네. 인사청문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1: 창신동.
3: 네. 네. 그 뭐 무슨
0: 창성별관.
3: 예, 네. 네. 무슨 뭐 일세 별관.
4: 아니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해 봤을 거 아니야.
3: 아, 그때 데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정해건데. 우리
1: 예, 선배님도 아시는 분이면
2: 돼. 일정 부분 오늘의 예. 대통령께서의 기자회견이 예, 예.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좀 아, 변화할 건가 보다라는 예.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예. 아마 명분이 뭐 거리까지 쏟아 나올 명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원 포인트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이제 재점검 해 보려 한다.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용해인 후보자 또 이 김승우 후보자까지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0: 저는 가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점검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4: 어떻게?
0: 그 인사수석실이 됐든 지금 인사수석실이 제 기능 못하는 거 분명해졌잖아요. 추천도 그렇고 검증도 그렇고 물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인사든 민정이든 저는 청와대 참모진을 대통령이 좀 바꾸는 결단과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 김승원 후보를 지금 내줄 수밖에 없다면 김승원 후보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1: 예.
0: 김승원 후보를 안 내주려면 다른 걸 내줘야 돼요.
1: 예.
0: 그러려면 청와대를 내줘야죠.
1: 아, 청와대에 내준다는 것은 청와대 중에
0: 뭐 비서실장부터 뭐, 시작해서
1: 뭐 수석 이상급에서 뭔가 인사쇄신이 있어야 국민의 메시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도 제거했다라는 아, 속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회전 아주 특별히 재밌었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5페이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정 의원님

0: 이미 영어가 달라졌어요라는 평가를 받은데 다음 시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은 이게 네. 넉 달치입니다. 수고했지.
0: 자 일단 네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예, 제 복귀 후 이틀째 방송하고 있는데요.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영화 오디세우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왔을 때의 기분이 이렇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한판 승부.
0: CBS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당신의 재능을 찾아 떠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0: 시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 대망의 1000회를 함께해 주셨던 이분을 또 모처럼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2: 네.
1: 자,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첫 시작, 그 찬란한 네.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2: 네.
1: 아케메네스 왕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네, 아케메네스. 네.
1: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면 흔히들 이란의 과거가 이제 페르시아고 뭐 페르시아에서 이름이 이란으로 어쩌다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페르시아와 이란 이 두 국명 사이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역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기록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파르수와 마시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보는데요.
1: 네.
2: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의 쇠기 문자에서 나오는 거는 파르사입니다. 파르사. 예, 근데 지금 파르사 하면은 지금의 그 남쪽 지역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땅 이름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자그로스 산맥 쪽에 있던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지역과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 네. 사람들이 파르사 또는 파르수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왕국을 하면서
1: 네.
2: 사람들의 이름이면서 땅의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1: 네.
2: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적어놓으면 좋은데
1: 네.
2: 안 적었죠. 파르사는 그 지금 쇠기 문자로 나와요.
1: 네.
2: 쇠기 문자로 파르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그리스 애들은 들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래 오케이 페르시스라고 한 거예요.
1: 아 페르시스?
2: 네 페르시스라고 한 거예요. 네 페르시스라고 하니까 라틴 애들이 라틴식으로 페르시아라고 불렀고요.
1: 아.
2: 네, 그거 네. 이제 우리한테는 영어 통해서 페르시아로 들어온 거죠.
1: 파르사에서 시작됐을
2: 네, 파르사. 네,
1: 가능성이
2: 높네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파르사입니다.
1: 맞는
2: 네,
1: 거고요.
2: 네, 맞습니다.
1: 이란은요 그러면?
2: 이란이라는 네. 말은 이게 정확하게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네. 고귀한 깨끗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란 사람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귀하고 하니까 아르야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땅을 불렀대 이란이라고 불렀고 이란 아닌 지역은 투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투란. 근데 이란이라고 불렀고
1: 네.
2: 일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의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서 둥두루 내려오는 거죠.
1: 아,
2: 예. 내려와서 이란 쪽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가고 네. 더 들어간 게 인도 쪽으로 갔거든요.
1: 네.
2: 예, 그래서 아마 똑같은 사람들이죠. 고대 인도와 고대 이란은 같습니다.
1: 고대 인도와 고대 이란이 같다고요?
2: 같아요.
1: 아,
2: 같은 사람들이에요.
1: 아, 예.
2: 예, 같은 사람들이고
1: 네.
2: 언어도 같아요. 언어도 아. 거의 뭐 1대1 대응이 다 됩니다.
1: 아, 예.
2: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은 그냥 이란이라고 불러왔는데
1: 네.
2: 밖에서는 그리스 애들 때문에
1: 아니 그리스 애들이 모든 거치면서
2: 예, 그리스 애들이 모든 걸 망쳐놓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계속 2000년 동안 불러놓으니까
1: 예, 예, 예.
2: 1935년에 네. 이제 그 마지막 이란의 왕정이 야, 우리 이란인데 왜 자꾸 페르시아라고 부르냐?
1: 아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해달라.
2: 우리 부르는 이름 불러라.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1: 네.
2: 그게 쉽게 되나요? 밖에서는 이미 페르시아라고 2000년을 불러왔는데
1: 아, 예.
2: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와가지고. 그 이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건의합니다. 아, 그냥 밖에서는요, 그냥 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시자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부르자. 그래서 아. 이란 페르시아가 두 개 다 소통되는 거죠.
1: 네. 그래도 네. 지금은 뭐 이란이라고 부르니까.
2: 네.
1: 그렇죠? 예. 요 정도 배경 지식을 좀 깔아두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영토가 떠오르지만,
2: 네.
1: 시작부터 그렇게 넓고 강한 나라는 아니었겠죠.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시작된 거 원래는 이제 이쪽 사람들은 안샨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아닙니다. 우리 네. 뭐 경기도에 있는 안산 아닙니다. 안샨.
1: 예, 안샨.
2: 네, 안샨인데.
1: 네. 안샨 요 지역을요?
2: 예, 네, 지역 이름이 지역을, 안샨이라는 왕국이 있어서 조그만 왕국이에요.
1: 예, 예, 예.
2: 근데 그 당시에 이쪽에 가장 큰 왕국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메디아. 메데스라고 나오잖아요.
1: 메데스.
2: 아, 페르시아어로는 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제일 컸죠.
1: 메디아가요?
2: 예, 마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1: 네.
2: 그 왕이 딸이 있었어요.
1: 예.
2: 예. 근데 왕이 꿈을 꿉니다.
1: 예.
2: 어휴, 자기 딸이 소변을 누르는데, 어마어마하게.
1: 아, 딸이요.
2: 네, 딸이 어마어마하게 소변을 넣어요. 막 온 나라 전 세계가 막 그냥 다 물이 잠길 정도. 아,

0: 어마어마하게.
1: 네, 너무 더럽죠.
0: 어쨌든 잠길 정도로.
1: 예, 왕이 놀래가지고 예. 불러요. 네. 이제 점술사한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 공주님이 세상을
0: 신뢰하셨습니다.
1: 세상을 네. 다스릴 그 훌륭한 네. 왕을 그 낳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럼 외할아버지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 아닙니까? 근데 네. 왕들은 그런가 봐요. 권력을 뺏기기 싫은가 봐요.
0: 아, 메디아의 왕이
1: 네, 네.
0: 불안해졌구나.
1: 야, 예. 불안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럼 얘는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강한 놈한테 보내면 이거 진짜 우리 왕 다 먹겠는데.
0: 예언대로 되니까.
1: 예, 네, 그러니까 안샨에 조금만 그쪽에 왕에다가 이제 시집을 보내요.
0: 안샨은 좀 변변찮은 나라.
1: 변변찮은 나라였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뱉는데 네. 또 꿈을 꾸는데 어우. 딸의 자궁에서 나무가 나와가지고 전체를 막 세 개를 다 덮어요. 아,
0: 비범하다.
1: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또 뭐냐? 점수를 불러가지고 어더니 아유 그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세계의 제왕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0: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1: 그러면 있잖아, 아기 나면 네. 애를 무조건 잡아가지고 다른 데다 죽여버려라.
0: 자기 외손자를 죽이라고
1: 예, 와 나쁜 놈이에요. 와,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왕의 명을 받고 아이를 납치해서 갔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부부한테 줍니다. 이거 야 얘네 키워라. 그래서 키워요.
0: 예, 예.
1: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왕이 누굽니까?
0: 누굽니까?
1: 그게 키루스.
0: 고레스. 키루스 예. 대왕이라고 하는 예, 예. 고레스. 예. 아. 예. 키루스 대왕이 양치기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1: 예.
0: 오, 약간 그 우리나라 뭐 미천왕이나 네네. 주몽 이야기도 떠오르고.
1: 네. 예. 엄청난
0: 왕이죠.
1: 네, 네. 키루스 왕.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루스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우는 네, 건가요?
1: 네, 예,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케메네스는 그리스 애들이 망친 이름이고요. 아. 예, 우리가 그 쇠기 문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하카마니슈입니다. 하카마니슈.
0: 예. 아, 키루스가 그러면
1: 그렇죠. 이제 그 키루스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변변찮은 조그만 왕국이었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제 키루스 때 와가지고 이게 크게 키웁니다. 아. 키루스 때 키워가지고 네. 이제 제국을 이루는 데그 되고요.
0: 네.
1: 그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 쿠루슈입니다. 쿠루슈고요.
0: 네. 아 그래서 예 키루스가
1: 네
0: 아케메네스 왕조를
1: 실질적으로 예, 그 실질적으로 왕국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예, 엄청난 왕인데 네. 이게 역사로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실은 이 역사로 기록되는 가장 큰 이유는
0: 네.
1: 유대인들이 너무 행복했죠. 키루스 왕 때문에.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분할되잖아요.
0: 네.
1: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0: 예.
1: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있었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아주 망하거든요.
0: 네.
1: 당시에는 정복을 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0: 아, 쑥대밭을 만드나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얘네들이 힘나서 못 깨길 거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했죠.
0: 네.
1: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0: 네.
1: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합니다.
0: 예, 바빌로니아.
1: 그래서 그러니까 끌려가죠.
0: 예.
1: 바빌론으로.
0: 바빌론 유수인가요?
1: 예, 바빌론 유배. 예, 예. 끌려가죠.
0: 예.
1: 그게 이제 그 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 있게 되시는 분들인데 그 보니엠의
0: By the River of Babylon.
1: 맞아요, 네, By the River of Babylon. 예, 그 보니엠의 노래. 거기 그게 시편에 나온 노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사람들이 야, 니네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이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인의 땅에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아, 이 슬퍼하면서 하는
0: 그
1: 그게 예, 예. 그 노래 이 가사는 너무 슬픈데
0: 노래 너무 흥겹잖아요.
1: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0: 네.
1: 다들 신나는 춤추는 음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539년에
0: 네.
1: 예, 이 쿠로슈 대왕이
0: 네.
1: 아, 이 바빌론을 끝내버립니다.
0: 아 키루스가
1: 네.
0: 키루스가 바빌론을 끝내버린다.
1: 네, 바빌론을 끝내요. 예, 바빌론을 예. 정복을 해요.
0: 예, 예, 예.
1: 자 이제 정복을 했으면 네. 새로운 노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0: 네.
1: 걔네들 노예를 쓸만하잖아요.
0: 네.
1: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0: 어떻게요?
1: 해방시켜줍니다.
0: 아, 노예 해방.
1: 네.
0: 그럼 그 남유다 사람들도.
1: 예, 남유다 사람들 538년에
0: 네.
1: 유대인들한테 해방령을 해요. 나 니네 힘들지. 니네 고향 가고 싶니? 가. 가고 싶은 사람은 가.
0: 네.
1: 그래서 그 유명한 느헤미야 총독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아 니네 신전 다시 세우고 싶어? 네. 세워줄게.
0: 네.
1: 그래서 신전을 세운 겁니다.
0: 그게 고레스 칙령인가요?
1: 예, 네, 고레스 칙령.
0: 그
1: 실린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0: 그 굉장히 유명한 유물인데 네. 어떤 거예요?
1: 거기에
0: 저게?
1: 이제 그 내용이 나는 네.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네. 내가 여기 집 바빌론에 와가지고.

0: 지금 그이 바빌론 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다른 신들을 다 없애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이들이 믿는 걸 그대로 믿게 하고 이 자유롭게 주겠다라는 일종의 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죠. 기원전 538년.
1: 세계 최초의 인권
0: 그렇죠.
1: 선언이다.
0: 예,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1: 어쨌든 남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준 거네요.
0: 그렇죠.
1: 페레스가.
0: 해방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지방을 예후드라고 해가지고 유다 지방을 페르시아 제국의 한 속주로 만들어요. 예후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유다라는 유대인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예후드.
1: 유대인이 되는 거구나.
0: 예후디. 예후드. 야후드. 예후드.
1: 거기서요.
0: 네네.
1: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0: 고레스. 네.
1: 고레스 왕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겠네요.
0: 그럼요. 고레스 또는 이제 요즘은 키루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1: 네.
0: 천주교에서는 키루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1: 아,
0: 네.
1: 예.
0: 고레스 키루스.
1: 네.
0: 이러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레스 너는 모르지만 내가 하느님이 선택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고레스한테요?
0: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1: 아,
0: 네,
1: 고레스한테?
0: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1: 오.
0: 어마어마한 겁니다.
1: 오.
0: 유대 종교에서는요,
1: 네.
0: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1: 그렇죠. 근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잖아.
0: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통틀어서
1: 네.
0: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는 이방인 왕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만큼
1: 아.
0: 강렬한 역사적인 경험을 남겨준 거고요.
1: 그러네요.
0: 예, 어마어마하죠.
1: 그러면 키루스 왕때그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0: 네.
1: 제국의 영토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국가로 치면은 한 20개국 이상 되죠, 지금으로 치면.
1: 지금으로 치면 20개국
0: 예,
1: 이상.
0: 중앙아시아 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집트까지 쫙 그냥
1: 중앙아시아.
0: 말만 하세요. 예, 말만 하시면 쫙 먹습니다.
1: 중동.
0: 네.
1: 이집트까지요?
0: 예, 이집트까지. 예, 이집트.
1: 근데 그렇게 지금으로 치면 20여 개국에 해당한 넓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0: 네.
1: 정말 다양한 민족과
0: 네.
1: 나라 출신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뭐 이제 정복지에 대해서는 좀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기도
0: 하고. 아니요, 관대했죠.
1: 관대했나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가 페르시아보다 더 먼저 제국이고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1: 네.
0: 아시리아는 지금도 좋은 제국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1: 어어.
0: 일단 성경에서 너무 나쁘게
1: 맞아,
0: 나와요.
1: 맞아, 맞아.
0: 성경에서 너무
1: 맞아요.
0: 나쁘게 나온 거고.
1: 맞고, 예.
0: 예, 페르시아는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1: 어어.
0: 페르시아가 그런데 아시리아도 아시리아 하는 걸 많이 받는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독특성이 있는데
1: 네.
0: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의 특징 먼저 아시죠? 제국은요,
1: 네.
0: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아, 인정해줘야
0: 예,
1: 된다.
0: 그렇죠. 니네들 그대로 살아. 대신 우리가 군사력으로 너희를 보호할게. 근데 세금만 내.
1: 세금만 내면
0: 네.
1: 너희의 특수성을 우리가 다 인정해준다.
0: 그럼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게 페르시아가 만들어낸 위대한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1: 그 제국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또 다리우스
0: 다리우스 1세입니다.
1: 1세로 치나 봐요.
0: 예, 다리우스 1세 뭐저 이제 다리우스 1세를 제대로 또 불리 다라야 바우슈.
1: 아, 어렵다 근데.
0: 다라야
1: 발음이
0: 바우슈.
1: 우리한테 좀 어렵다.
0: 예, 다라야 바우슈인데요.
1: 네.
0: 예, 그리스애들이 듣고 오케이 뭐 다리우스 이렇게 된 겁니다.
1: 다리우스 키루스랑은 어떤 관계죠? 다리우스 1세랑
0: 그러니까 키루스하고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1: 아, 직계 후손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오.
0: 그러니까 이게 다리우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일종의 뭐 쿠데타라고 해도 되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잡으면서 사실은 근데 이게 쿠로슈 대왕과 관계가 있어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1: 명분이 있죠.
0: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키루스 대왕의 딸과 결혼하죠.
1: 그렇군요.
0: 네.
1: 다리우스 1세의 그럼 대표적인 업적은 뭡니까?
0: 다리우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1: 이미
0: 있잖아요.
1: 아까 키루스 때부터
0: 키루스
1: 땅은
0: 크겠지만
1: 넓었잖아요.
0: 키루스 땅 일찍 죽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제 땅은 넓어졌지만
1: 네.
0: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체계를 만든 건 다리우스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다리우스의 도량형 통일하죠.
1: 도량형.
0: 예, 그다음에 통신.
1: 통신.
0: 왕의 길, 왕의 길도만 통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거의 뭐 한쪽 제국이 한쪽에서 한쪽은 2,000km가 넘는데 이걸 언제 갑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파발 제도.
1: 아, 그럼 왕의 길을 만들었어요.
0: 왕의 길을 만들고요. 파발해 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걸리는 걸 2-3일 만에 뚫수 있도록.
1: 아, 2,000km
0: 예, 우리
1: 정도를.
0: 그 아메 가서 출퇴할 때 마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1: 예.
0: 걸 해가지고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한쪽에 말 갈아타고 계속 뛰어가면서
1: 아, 쉬지 않고 가면
0: 쉬지
1: 2, 3일 만에 가게.
0: 네. 그리고 도랑형을 하고요. 그다음에
1: 아, 저기 붉은색의 왕의 길인가요?
0: 네, 왕의 길 이렇게.
1: 아, 엄청 기네.
0: 로얄 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 예.
0: 여기서 시작된 게 나중에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국가를 통일을 시키는데 절대.
1: 네.
0: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해요. 중앙 집권을 하지는 않고
1: 네.
0: 각 지역에 자치권을 주죠. 우리 지방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트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각 지역에 훌륭한 사람을 총독으로 두어서 거기를 다스리게 해요.

0: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총독이 네. 중앙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놈이라고 뽑아놨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경우들이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민심을 못 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1: 그런 시스템.
0: 네.
1: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행정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금화.
0: 다리기라고 하는 금화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국이 운영이 되려면 모두가 네. 안전하게 어디 가서든지 똑같은 걸로 표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네. 도량형도 그렇고 다 통일하는 거죠.
1: 그럼 언어는 통일을 했나요?
0: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1: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0: 말이 안 통하죠. 사람이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정은 태어나서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분류할 때 고대 페르시아어를 써요.
1: 고대 페르시아어.
0: 고대 페르시아어를 쓰는데 고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제국에도 여러 가지 애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겠죠. 그게 네. 아람어입니다.
1: 예, 예, 예.
0: 아람어가 아람 제국이 있었고 걔네들이 굉장히 무역을 잘해가지고 곳곳에서 네. 아람어를 마치 현대 영어처럼 썼거든요.
1: 아, 그럼 제국에서 제일 언어는 사실상 아람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 행정의 언어는 아람어로 썼습니다. 모든 행정의 언어는 아람어로 쓰고
1: 네.
0: 황실에서 쓰는 건 자기네끼리 할 때는 올드 페르시아, 올드 고대 페르시아로 썼지만 제국을 소통하고 할 때는 전부 다 아람어로 썼고 아람어가 또 글자가 또 깔끔하니까요.
1: 깔끔해요.
0: 페르시아 문자는 세기 문자는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깔끔하니까 그렇게 썼고
1: 네.
0: 그래서 그걸 우리 제국 아람어라고 합니다.
1: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의 왕이었으니까 그때 그 위세를 보여줄 만한 건축물 이런 것도 유명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0: 네. 네. 이란의 지금 남쪽에 파르스 지방,
1: 네.
0: 파르스 지방에 시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1: 시라즈.
0: 네, 시라즈에 도착해서 조금 차를 타고 들어가면
1: 네.
0: 페르세폴리스라고.
1: 페르세폴리스. 네, 축구팀 있는데 이런.
0: 예, 네, 페르세폴리스. 사실 페르세폴리스도 그리스어예요.
1: 아, 그런 느낌 예. 느낌 나네요.
0: 예.
1: 페르시아 이런 뜻인가?
0: 페르시아 도시라는 뜻이죠.
1: 폴리스.
0: 예, 폴리스. 페르세폴리스죠. 거기 가면 네. 기가 막힌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지었어요. 다리우스가
1: 궁전이요?
0: 시작했고 그 예. 아들이 이제 더 만든 건데.
1: 네.
0: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요.
1: 네.
0: 그 우리 축구장 있잖아요.
1: 예.
0: 17개 크기. 17개. 그러니까 미식축구장은 좀 작거든요.
1: 아, 네.
0: 미식축구장으로 하면 25개. 예, 보통 우리 축구장으로 하면 17개가 들어가는.
1: 아, 친절하시네요.
0: 예, 예, 예.
1: 또 미식축구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네. 예. 미식.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큰 저기 궁전인데
1: 네.
0: 원래는 이제 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이제 지붕은 다 날아가고 기둥만 서 있어요.
1: 원래 지붕이 있었지 왕궁이니까.
0: 예. 근데 이제 그 일설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여기 점령하면서 방화냐 실화냐 이게 이제 이게 달려요. 방화를 했다는 말이 있고 실화라는 말도 있고.
1: 어쨌든 예.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 예, 불에 탄 거예요.
0: 예, 불에 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둥은 남아 있는데도 조각의 그 기가 막힌 조각이 달아 있습니다.
1: 어떤 조각이 있나요?
0: 사신들, 세계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공물을 바치러 온 사신들을 쫙 그려놓고요.
1: 아, 자기한테 공물을 예, 바치러 예. 온 사신들을 그려놨어요?
0: 예, 그 자체가 대단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또 아디다스 삼색 신발을 신고 있어요.
1: 근데 각국의 사신들이면 다 뭐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0: 네, 다 다양하게
1: 다 달라요?
0: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놨어요. 이건 가서 봐야 돼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이란 사람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서요.
1: 예.
0: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1: 네, 기록이 안 이어졌나 보네요.
0: 예, 그래서 예. 타흐테 잠시드라고 잠시드의 왕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누구요?
0: 잠시드는 네. 이란 역사에 나오는 이란의 신화에 나오는 아주 그 강력한 왕의 예. 왕이거든요.
1: 예, 예.
0: 그 왕이 여기에 수도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화적으로.
1: 네.
0: 근데 그게 페르세폴리스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랑 바로 처음부터 매치를 못 시켰다는 건가요?
0: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거를 서양학자들이 보면서 이거 다리우스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1: 다리우스 1세가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하려고 할 때 왕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맞아, 페르시아 전쟁.
0: 마라톤 전투.
1: 네, 마라톤 전투 네. 때. 그렇죠. 네.
0: 근데 사실은
1: 진 거잖아요, 그러면.
0: 아, 졌죠. 네. 네, 졌는데 네. 타격감 별로 없어요.
1: 아, 타격감 없어요?
0: 그 정도가
1: 결정적인 전투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 애들이 뻥친 거죠. 우리는 그리스의 빵에 속으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페르시아는 타격이 아니, 없었어요.
0: 아니, 그리스는 얼마나 적어하겠습니까?
1: 어, 예.
0: 그리스 생각에서는 야,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겼으니까.
1: 아, 그렇죠.
0: 사실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그럼 기적의 승리네요. 그리스
0: 그렇죠,
1: 입장에서.
0: 그렇죠. 예.

0: 그리스 원래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네. 근데 아테네가 자꾸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깝죽거렸잖아요.
1: 아, 예.
0: 예, 저쪽 자꾸만 그 반란 애들 도우고 돕고.
1: 아, 반란을 도왔어요.
0: 예, 반란을 돕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1: 이오니아에서.
0: 네, 이오니아 지방에서. 예. 네. 그냥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꾸 도우니까 이 자식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본때로 보여주러 가려다가 예, 실패했죠.
1: 실패한 거죠. 하지만 네. 큰 타격은 아니다.
0: 타격은 없죠.
1: 그게 뭐 타격. 국군이 쇠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0: 전혀. 그랬으면 바로 망했죠.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실제로는 바로 망하지 않았고 다리우스 네. 1세가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왕권을 물려받은 인물이 크세르크세스 1세. 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영화 300 보신 분이라면 좀 익숙한 인물일 것 같은데 그때 뭐 장신구 이렇게 화려하게 두른 절대군주로 나오고 나는 관대하다.
0: 아니 나 그 영화 만든 사람들 진짜 못됐어요.
1: 영화 300이요?
0: 외국이죠 외국. 예. 고증도 엉망이고요. 욕 많이 먹은 영화입니다. 예, 샤르샤르 이제 크세르크세스 예, 그리스 애들이 못 들으니까. 예,
1: 근데 자기는. 저도 그리스식이 편하긴 한. 그리스식이 편하긴 한.
0: 네, 샤르샤가 여기도 이제 패배를 하죠 300에서 레오니다스 뭐 얘기 나오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것도 타격 없어요 타격감.
1: 그것도 타격 없어요.
0: 네, 타격감 없어요. 아~ 네, 타격 없습니다. 네.
1: 워낙 페르시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0: 규모가 크니까. 네, 예. 끝에서 그냥 깔짝깔짝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면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병력은 어느 수준이었어요?
0: 병력은 이제 그 그리스 헤로도토스가 얘기해서 많이 나오는데 만 명의 아타나토이라고 그러죠.
1: 이게 뭡니까?
0: 아 죽지 않는 불사조.
1: 불사조.
0: 네, 그러니까 그 네. 페르시아가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이 만 명으로 구성된 이 군대는 페르시아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요. 다른 데는 뭐 여러 징병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항상 만 명을 채워요.
1: 혈통을 따져서.
0: 예, 항상 네. 채우는데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정예 부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시각에서 봤을 때 와, 쟤네들은 죽지가 않네. 왜냐면 항상 만 명을 채우니까.
1: 그중에 100명 죽으면요. 아, 100명을 새로 채우는 거야.
0: 예. 아. 그래서 아타나토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걔네들이 이렇게 불사 군단이라고 얘기를 유명해졌죠. 헤로도테스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많이 싸웠던 이유는 일단 네. 뭐 제국은 항상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어하죠.
1: 영토 목적인가요?
0: 예, 너무 까고 그다음에 서쪽 영토를 더 넓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1: 너무 까불리고.
0: 예, 너무 까불니까.
1: 까불리고 예. 서쪽 영토도 넓히고 예. 싶고.
0: 안 했으면 됐을 텐데 네. 괜히 힘 빼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원수가 돼가지고 마케도니아한테 이제.
1: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뭐 이제 아테네에게 진 것도 스파르타에게 진 것도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야, 제국이 항상 문제가 되면은 항상 이제 좀 안정되고 지금 지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1: 네,
0: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죠.
1: 세금을 많이 걷었다.
0: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전쟁을 자꾸만 하면은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아니 전쟁 자꾸만 하면 군비 필요하고 군비 필요하면 세금 걷고.
1: 그렇죠. 네.
0: 이게 그러면 민심 떠나고,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1: 네.
0: 그러면 결정타로 다리우스 3세 때 무너지죠.
1: 네.
0: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거든요. 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전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야 되고 티그리스에 있으면 유프라테스 이쪽에서 못 건너올 것이다 하는 거를 그거를 저기 허를 찔러서 넘어오고
1: 알렉산더가요?
0: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략에서 실패하고 다리우스 3세가 결국엔 누구 손에 죽냐면요.
1: 네.
0: 적장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트랍한테 죽어요.
1: 아까 지방 총독
0: 예,
1: 사트랍
0: 예, 베투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1: 네.
0: 예, 정복을 마친 알렉산더가 그 다리우스 3세 그 황제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죠.
1: 아 그래 다리우스 3세가 그 알렉산더 들어왔을 때 왕이었지.
0: 네네 마지막 왕. 근데 그렇죠, 좀 예예 예. 패배도 했고요. 두 번이나 패배를 했고 전투 두 번에서 중요해서 패배를 하고 네. 마지막 죽을 때는 예, 자기의 그 자기 편에게 죽는 거죠. 네, 그러면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334년에 정복을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332년에 아마 세상을 떠날 겁니다.
1: 아, 기원 전이니까.
0: 예, 기원 전.
1: 332년에. 예, 예.
0: 아, 그리고 나서는 네. 이제 페르시아 왕국은 무너졌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도 짧게 사실은 페르시아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1: 아 그래요?
0: 예, 통혼을 예. 통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페르시아 왕비 공자하고도 결혼하고 예, 그러면서
1: 알렉산더 본인이요?
0: 그럼요 페르시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죠.
1: 예.
0: 예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렉산더도 문제는 죽은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결정을 못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장군들이 싸워서 네. 결국에는 페르시아 지역 우리가 이제 중동과 관련된 두 사람을 항상 기억하거든요. 네. 셀류코스 장군이 우리가 중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1: 셀류코스.
0: 셀류코스. 그다음에 이집트는 네. 프톨레마이오스.
1: 아, 프톨레마이오스.
0: 프톨레마이오스.
1: 아, 이집트는 예.
0: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우리는 항상 두 사람만 기억해요. 네. 알렉산더 장군 다른 애들 많은데 다른 지역은 네. 다 신경 안 쓰고 네. 중동은 셀류코스. 그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셀류코스가 지금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한 거고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장악하죠.
1: 그렇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훗날 예, 강력한 제국으로 페르시아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박현도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6장에서 행운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 새로운 나라와 정치 질서를 만들어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키루스 대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실질적으로 창건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칭송한 건데요. 여기서 키루스 대왕과 함께 거명된 다른 세 명의 인물들을 보면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성서 속 지도자 모세, 로마를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시조 로뮬루스, 아테네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승되는 테세우스 이런 인물들이라고 하니 키루스 대왕의 위대함을 우리가 군주론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CBS

0: 앞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예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1.93% 상승했으며 한 해 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값이 3.05%가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 영향으로 애호박과 무, 도라지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3개 유통업태의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대형 텔레그램 마약 조직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는 경찰관 A씨가 마약 조직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쟁 조직의 범죄 정보를 받아 수사 실적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에게 수사 협조 서류를 써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 노조가 임금 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놓고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행 노조는 오늘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도체와 완제품 부분이 함께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공동교섭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내에서 공유된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이란을 77대 5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갈등도 풀고 상생도 하고.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방법, 김영준 홍성 DMO 사업단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영준 사업단장은 충남 홍성에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여행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분들은 내색도 잘 안 하시고 본인 의사도 표현을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재밌는 회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김영준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DMO 사업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충남 홍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충남 홍성을 강원도의 횡

성 또는 홍천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예전에 제가 게스트하우스 운영할 때 어떤 손님은 여기 강원도인데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와보거나 또 알고는 있지만 그게 홍성에 있는 건지 모르는 분도 꽤 많습니다. 광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천 김 그리고 광천 새우젓 등으로 유명한 그 광천도 홍성에 있고요. 세조개 축제나 대하 축제로 유명한 남당항도 홍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회의하는 것 힘들지 않으신가요?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부터 이렇게 조율하는 것까지 모두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MBTI에서 I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심하고 상처도 잘 받아서 회의할 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회의를 끝낸 적도 많습니다. 저는 충남에 홍성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회의를 하는데 사실 조금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충남 분들은 내색도 좀 잘 안 하시고 본인 의사도 잘 표현을 안 하시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마냥 그류 그렇게 해요 라고 하시는 편이라 조율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홍성 DMO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DMO 사업은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앤 마케팅, 올거네이제이션의 약자로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또 지속가능한 여행지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거의 반 이상이 회의하는 일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지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등 각자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보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사실은 조금 두려웠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많은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목소리에 힘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는 좀 직책이 높으신 분이거나 재력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회의를 주도하고 그들의 의견에 맞춰 따라가는 현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회의에서 발언을 못하거나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은 더 이상 그 회의에 나오지 않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분들하고도 회의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경쟁 업체에 있는 분들이기도 한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해야 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있는 분도 계셔서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밌는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했었고요. 결국 찾은 답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회의하던 날 문화관광 해설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당항에 차박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고요. 회의 끝나고 한번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회의의 답을 좀 찾지 못하고 제가 헤매던 시기라서 그 내용이 잘 들리지 않고 단순한 하나의 의견으로 넘겨졌었는데요. 근데 네 번째 회의에서도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3개월 동안 그 해설사님은 2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딱 한마디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남당항에 차박하러 온 관광객들이 많은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그 회의 끝나고 남당항에 찾아갔고 해설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박 즐겨 하시나요? 해보신 분들도 좀 많으시죠? 차박하면 차에서 좀 감성 있게 우리만의 여가를 보내는 시간으로만 인식되지만 사실 차박으로 지역에서는 여러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에 많이 쌓여 있기도 했고 하루에 한 번 청소했던 화장실은 세 번에서 네 번 청소해야 할 정도로 세면대와 변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오물 쓰레기뿐만 아니라요. 담배꽁초가 버려지면서 화재가 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쓰레기만 문제였을까요? 남당항은 대하축제하고 세조개축제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홍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차박을 즐기는 분들이 대하 그리고 세조개를 남당항에서 과연 드실까요?

보통 대부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토마호크 삼겹살 드셔야 되거든요. 지역 상권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주말에 바닷가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 지내기 위해서 차량을 두고 가는 장기 주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봤던 날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캠핑카가 300대 이상이 주차되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빈 차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 매년 캠핑 또는 차박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갔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 즉 차박 쪽을 우리는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초반에는 우리의 적, 차박 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법률을 검토하고 과태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께서 그래도 차박하러 오신 분들도 감사하게도 우리 홍성에 찾아와 주신 관광객인데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단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외부의 적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작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겨갔습니다. 홍성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들을 소개했었고요. 차박하면서 지키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지역의 어려움과 아픔을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했었고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를 개발해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해서 청운대학교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박을 즐기는 관광객분들에게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은 다른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되게 고마운 곳이다. 우리 홍성에서 차박할 때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가져오거나 지역 상권을 이용한 영수증을 증빙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홍성처럼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차박 쪽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다. 돈줄 내주러 홍성에 가자라는 감사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감사한 반응은 내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해관계가 복잡했고 어려웠던 회의의 방향들이 외부의 적, 차박 쪽과 상생하는 방법이 주제로 잡히고 난 뒤부터는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도 생겼고요. 서로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DMO 회의는 외부의 적을 찾고 그 적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체험들보다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을 양성하는 머물러 프로젝트와 관광객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카페, 식당, 숙소들에서 관광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터무니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특히 대형 숙박이 없는 문제점을 특별한 체험과 시스템으로 농어촌 체험 숙박 시설을 개선했던 마을 나들이 프로젝트는 한옥 숙소를 달마당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해서 많은 숙박객들이 찾아와 주시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회의 첫 시작은 문제점, 외부의 적을 찾는 일이 되었고 회의의 마지막은 외부의 적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10명씩 모여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이 이제는 50명이 넘는 규모의 회의체가 되었고 관광의 여러 정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회의를 관광으로 통하다, 관광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관광통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한국 관광의 별 지속가능 부문에 선정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품과 함께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주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다면 결국 생활 인구, 즉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홍성에서는 DMO를 통해 이러한 아젠다를 해결할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지를 찾아서 여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친해지고 싶고 궁금해지는 매력적인 주민들을 찾아보는 여행은 어떠신가요? 충남에 그리고 홍성에 재밌고 유쾌하고 또 보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많은 주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갖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갈등도 풀고 상생도 하고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방법, 김영준 사업단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벚님들이 부른 그 바닷가,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로 덮이는 이유, 책 쓰레기책의 저자이자 지구촌장 이동학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동학 씨는 자칭 지구촌장이라고 부릅니다. 61개국 157개 도시를 2년 동안 여행하면서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환경 파괴가 계속되고 어느새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로 덮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동학 씨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쓰레기 없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쓰레기는 줄이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자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저는 2017년 여름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를테면 복지, 의료, 뭐 일자리,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구를 이제 배낭을 메고 유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직접 제 두 눈으로 제 두 귀로 듣는 거였죠. 두 가지 방식으로 여행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직감했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오 진짜 똑똑한데? 그 얘기를 포기가 빠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이런 여행을 했는데 스스로에게 35살 때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과정이 헛수고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떡하지?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면 저는 허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 신청을 할 경우에 제가 찾아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저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누구를 만나지? 무엇을 탐구하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 대상자들 한번 보세요. 기업의 CEO도 있죠. 국제기구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주면 저는 그 나라의 건물만 보다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냐?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어떤 임명장이냐? 지구촌장 임명장입니다. 무시무시한 직함이에요.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저런 국제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장이란 단어를 제가 콩글리시로 만들어요. Chief of the Global Village. 그래서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구글 번역기에 놓고 제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명함을 파요. 지구촌장 이동학, 지구촌장 이동학.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됐건 간에 제가 이메일을 씁니다.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 외국어는 또 다 반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냐라고 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큰 국제기구에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의전이 시작됩니다. 공항으로 차량을 보내준 도시도 있었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방을 잡아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집 안방에서 9살 조카가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보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제가 핀란드의 어떤 학교에 인터뷰를 갔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인터뷰를 잘 했어요. 견학도 쫙 시켜주시고. 그런데 당신 임명장을 누구에게 받았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y mom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박수를 치시더니 너 같은 개또라이는 처음 본다. 인정! 생각해보니까 대통령한테 받은 임명장보다 어느 누군가에게 받은 임명장보다 부모님한테 받은 임명장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임명장보다 권위가 있는 임명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사기입니까? 사실입니까?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을 합니다. 지도에 표시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지구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직접 다 보고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기는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선진국 같습니까? 여기는 호주예요. 제가 호주는 정말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기술력도 좋고 문화의식도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자기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을까? 근데 문제는 호주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할 것 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만약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또 이러다 보니까 그 뒤로 제 별명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처음에 계기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에 딱 갔더니 이 친구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보자마자 제가 35살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 얼굴 딱 보자마자 아 30대 초반이다. 이 친구는 30대 초반이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죠. 얘기를 나누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근데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20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이 어떻게 20살이지? 그래서 내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너는 한 23? 그래서 엄청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카레를 요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카레를 열심히 먹고 너무 맛있다면서 스파게티를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많은 양을 줘가지고 절반 정도 남겼는데 이 친구가 제가 미안한 표정을 지면서 다 못 먹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접시를 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빵봉지, 과자봉지, 페트병이 버려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거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네 나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었던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섞어서 버린대요. 아일랜드 섞어서 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슬란드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가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일단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없구나. 그 다음에 분리배출하라고 하는 표시조차 없구나. 아, 이게 이럴 수 있나? 더 큰 충격은 아이슬란드 쓰레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 담겨서 유럽 본토로 이동을 하고 유럽 본토에서도 동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동유럽에 가봤어요. 산골짜기에 쓰레기를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떠나요. 근데 산골짜기에 버려진 그 쓰레기는 비가 오면 어떡하죠? 빗물을 따라갑니다. 강과 바다,
결국 쓰레기

쓰레기는 강과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가 쓰레기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중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할 것 없이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생산하려면 지구에 땅을 파야 돼요.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심지어 이 건물까지도 대부분의 원재료는 땅에서 옵니다. 그걸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요. 계속 판매해야 돼요. 판매하지 못하면 기업은 망해요. 노동자들은 월급을 못 받습니다. 불황이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를 계속하면 나중에 폐기 단계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누적돼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기도 하고 분리배출함에 넣기도 하죠. 분리배출함에 넣는 이유는 다시 생산 단계에 원료로 쓰도록 하려고. 그래서 폐기할 만한 것들을 다시 살려서 생산 단계로 넘기게 되면 그 넘어간 만큼 지구의 땅을 덜 파도 됩니다. 이게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원순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 폐기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링크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꾸리치바입니다. 환경 생태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예,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뒤에서 다시 선별을 하는데 이건 결국 다운사이클링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엄밀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이런 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강과 바다로, 해양으로 결국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2018년도 1월 달부터 쓰레기 수입 중지를 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동안 수입을 했지? 전 세계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경제적 효율성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공장을 중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금지시켰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중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쓰레기를 글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페트병 압축한 거, 캔 압축한 거 이런 거. 근데 그걸 꺼내다 보면 저 뒤에 의료 폐기물 같은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사바늘 수십만 개가 들어있고요. 기저귀 같은 게 막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재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요즘 아이들 말로 킹받죠. 예, 상당히 킹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시키자 이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1978년 이래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결정을 하고 쭉 개혁개방, 경제를 개방하고 엄청나게 산업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에서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약 4억 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농촌에 살 때보다 도시에 살 때 쓰레기는 2배 이상 배출됩니다. 그래서 도시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농촌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역시 중국이 겪었던 일례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4억 톤 정도를 해마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 가봤어요. 이 마을은요, 마닐라 베이라고 해서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닷물들이 결국 들어올 때 해마다 봄이 되면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함께 이 마을을 덮쳐버립니다. 환경 재앙, 재해 재난 이런 불평등이 결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5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정부가 나서서 치운 이후에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양이 위험해지면 인간도 살기가 위험해져요. 저 비닐봉지를 거북이는 해파리로 할까요? 비닐봉지로 인식을 할까요? 당연히 예, 비닐봉지라고 인식을 못하겠죠. 예, 그냥 먹고 그냥 이 소화불량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10개의 강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여 개의 강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해양만 문제가 아닙니다. 육지도 문제예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마트에 딱 가니까 마트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곳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황당하죠? 마트 입구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흑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2015년도에 어느 날 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축장으로 딱 보내봐요. 소 배를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봅니다. 거기에서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케냐 사회가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2년 동안 케냐 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백, 그러니까 비닐봉지 금지 법안을 만듭니다. 수입도 금지하고요, 제조도 금지하고 유통, 사용, 판매 다 금지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르완다예요. 르완다는요, 제가 우간다에서 1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국경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겹었어요. 갑자기 세관원들이 들이닥쳐서 제 주머니부터 제 가방까지 다 뒤지는데 얘네가 뭘 뺏어가냐면 전 마약이나 총기류 이런 걸 검사하는 줄 알았더니 제 슬리퍼를 감싸놓은 그 비닐봉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닐봉지 빼앗아가냐 항의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비닐봉지 출이 금지다 하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탐구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 동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보고서 이 원인이 뭔지를 빨리 올려라 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불호령에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딱 올라왔는데 핵심 내용이 비닐봉지가 하수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르완다에서는 수입도 제조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도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집행도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비닐봉지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것조차 완전히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르완다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닐봉지를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종이가방을 사용하거나 천가방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발명품이 최악의 발명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쓰레기산의 모양만 다르지 이렇게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가 뭐 도처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의 환경부 장관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라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갔어요.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입니다. 비엔나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세지를 사 먹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네. 한국 소세지가 훨씬 맛있어요. 네. 그런데 도시를 여행하다가 도시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오, 저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지구촌장이다 안내해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소각장인 거예요. 도시 한가운데 이런 소각장 건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질문, 악취가 안 납니까? 악취가 안 난대요. 왜 안 나냐? 그랬더니 음압시설을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음압시설이 뭐냐? 우리 왜 고깃집 가면 연기 빨아들인 시설 있죠? 그런 것들을 복도마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사진 막 찍을 때 이게 소각장인지 모를 정도로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렇구나. 두 번째 질문. 유해가스가 안 나오나요? 네, 그 질문을 딱 던졌죠. 그랬더니 유해가스는 사실상 나오긴 하지만 법적 기준치보다 10분의 1 이하로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은 이미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서 보는 막 연기 막 나가잖아요. 연통에서. 그럼 그게 보이는 것은 사실상 수증기예요. 네, 그것도 겨울철에만 보여요. 여름철에는 온도차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여기에 사는 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악취 문제나 유해가스 이런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 굳이 소각장을 사랑할 것까지 뭐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건물이요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1년에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천도의 불이 있습니다. 소각장 안에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불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냄비로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우리가 겨울철에 쓰는 따뜻한 샤워할 때 쓰는 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난방도 만듭니다. 그리고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요. 열과 난방 전기를 만들어서 저 소각장 주변에 사는 6만 가구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석오조의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어마어마한 또 이 소각장이 있어요. 지구촌장이다 안내해라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스키장으로 만든 소각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아파트 단지와 20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역 주민들은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요, 저기 지금 완전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때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 지금 자녀들 데리고 와서 소각장 레스토랑에서 밥 먹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은요, 구청 바로 앞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각장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근데 도심 속에 있습니다. 속 안을 볼까요? 엄청 쾌적합니다. 옥상에서는 시민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365일 24시간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열과 난방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투명한 유리창 안에서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속일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소각장의 공통점은 바로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량 생산,

소비를 하고 있는데 대량 처리 시설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산과 쓰레기 섬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러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핀란드에 가니까 분리수거 자판기, 보증금, 쓰레기에 보증금을 붙여놔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캔에도 200원, 페트병에도 200원이 붙어 있어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기부하는 거예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로 가봅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컵인데요. 다회용 컵입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4,000원 받아요. 1,000원은 보증금입니다. 저 컵을 아무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컵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여섯 가지는 여러분들 사진 찍어 두시고 머리맡에 붙여 두시고 저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지구를 돌면서 이 문제를 과연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쓰레기 센터를 만들고 이 활동을 깊숙이 하면 할수록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 미안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떠날 텐데요. 그 떠나는 그 과정까지 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죽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정말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 기회를 내 인생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갈등도 풀고 상생도 하고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방법, 김영준 사업단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로 덮이는 이유, 지구촌장 이동학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지미 클리프가 부른 I Can See Clearly Now, 엘튼 존과 키키 디가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김동률이 부른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도커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있는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 본질이 불필요하게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사건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오해 소지를 없앰으로써 특검이 진상규명

0: 명예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의적이고 조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면서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충권 대변인도 자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며 정권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1.93% 상승했으며 한 해 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값이 3.05%가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애호박과 무, 도라지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3개 유통업태의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하의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이런 소식을 전한 뒤 내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규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김효색 목사입니다. 잠시 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미국에서 어머니가 먹었던 도시락은 다 샌드위치고,
2: 그렇죠.
1: 제가 원래 샌드위치를 잘 먹었어요.
2: 네.
1: 그 하얀 빵에 치즈하고 햄하고 이렇게 그 치즈 녹여가지고 딱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나 그걸 학교 가기 전에 맨날 그걸 주셨거든. 그러니까 큰 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싸준다고 어머니 딴에는 잘 싸주신 거야.
2: 네.
1: 근데 이 도시락을 여는 순간
2: 반응.
1: 애들이 문제였지. 왜? 나는 이걸 여는 순간 이게 장조림의 반응이 나올까? 애들 딱 여는데 애들이 이거를요 네. 진짜 한 명 다 쥐죽음이 조용해지고 네. 애들이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막 네. 조용해지더니 애들 이거 왜 그랬냐고 생각해 보니까 샌드위치를 처음 본 거지. 네, 애들이 처음 본 거지. 근데 왜 처음 봤냐?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원에 롯데리아가 들어온 게 85년도인데 네. 이 샌드위치 사건은 60년대 말 70년대.
3: 아.
1: 그러니까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는 보지는 못하고 햄버거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2: 본 적이
1: 아이들이 그것도 제일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네. 자기네들은 먹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눈, 뭐 눈이 동그래졌지.
2: 네. 이게 뭐야?
1: 근데 내가 이걸 드니까 눈깔 120개가 졸졸 이걸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2: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1: 아, 참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눈총이 따갑다는 말이
2: 네.
1: 저는 그게 뭔지 바늘로 찔러 이거 드는데 정말 애들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나를 근데 그때 마치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튀기야 너는 미국애야 막 이런 느낌이 제 감정 속에 막 그동안에 놀렸던 예. 모든 것들에 그게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저를 강탈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먹다가 애들 쳐다보고 돌을 덮어버리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책가방 네. 들고 그리고 집에까지 그냥 뛰어갔어요.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예. 머리도 까맣게 만들고 이랬는데 샌드위치 때문에 제가 바꾸고 싶은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친 거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막 화가 났던 게 근데 누구한테 화낼지도 모르는 거야. 네. 이거를
2: 엄마가 무슨 잘못했어?
1: 아니요, 그렇죠. 엄마 아니요. 아니 도시락을 쳐다본 애들이 믿기도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1: 벤또 싸우라고 시킨 선생님이 또 원흉인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근데 집에 가서 정말은 제 마음의 상처는 결국은 엄마죠. 내가 왜 엄마는 미국 사람이야? 나한테 왜 다른 애들 엄마는 다 한국 엄마인데 왜 나는 미국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는 그게 사실은 누구한테 화났는지 모르는데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는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한테 주목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빨래하고 계셔서 어머니가 저 들어오는 거 못 보셨어.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동생하고 둘이 같이 이제 한 방을 썼는데 이 방에 제 이제 책상이 있고 이제 벙크벨 2층 침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방에 이제 2층 침대 쪽에 책가방을 던지고 그 다음에 책상에 이렇게 제가 엎드려져서 정말 네. 정말 감당을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2: 네.
1: 근데 어머니가 빨래 하다 말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갑자기 아무도 집에 없어야 되는데 이 네. 아들이 집에 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인기척이 나서 저도 이제 감당을 좀 못하면 막 더 크게 울고 엄마가 가까이 왔길래 엄마 왜 나 샌드위치 사줘서 나 인생 망쳤어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막 가슴 치면서 했더니
3: 많이 놀라셨겠다.
1: 네, 어머니는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가요 저는 참 그게 놀랬던 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2: 네.
1: 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어머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2: 네.
1: I understand. 어머니하고 저건 영어로 하거든요.
2: 네.
1: I understand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뱅코라고 놀림받거나 맨날 엄마랑 나가면 놀림받았으니까 내 아픔을 이해하는 수는 엄마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우리는 왜 엄마 왜 한국에 왔어?
2: 네.
1: 라고 내가 물어봤죠. 나는 네, 이제 네. 나 우리 미국 가면 안 되냐고
2: 네,
1: 우리 그냥 여기 안 살면 안 되냐고
2: 네.
1: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서야 저에게 이게 제 이제 간증이면 새롭게 하셔서 네. 간증하는 데니까 제 간증의 네. 핵심이라면 이건데
2: 네.
1: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를 요셉이한테

0: 잘 얘기 못 해준 것 같은데, 너랑 너희 아빠랑 엄마랑 결혼하고 한국에 이렇게 온 거는 미국에 살아도 되지만 아빠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 몰라서 엄마 아빠가 온 거야. 저한테 이제 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지금 네네.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근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너희 큰아버지 뭐 사촌 다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예수님 알려주려고 왔는데 오늘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요셉이도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애 넷을 키워봤지만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러니까 뭐 달래거나 네. 얘가 너무 트라우마니까 그냥 어리니까 4학년짜리니까 뭐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때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물론 어려서 이제 기억이 조금은 가물가물거리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1: 네.
0: 그러니까 영어로 하셨거든요. Jesus, 내가 너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네. 했는데 예수님 얘기 물론 다 아는 얘기죠. 학교 주일학교 다 다니는데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Joy,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엄마는 Joy라고 부르는데 Joy,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아, 예수님이 너를
1: 그대로
0: 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진짜 복음이었고요.
1: 네.
0: 제 안에 그거가 사실이라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면
1: 네.
0: 제가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잖아요. 왜 인종차별이 없냐?
1: 네.
0: 다른 인종들이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사회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어머니가 그것을 정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럼 예수님 같이 기도할까?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Anyhow, 그런데 기도 끝마치니까 어머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해주셨어. 지금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제일 큰 기억인데
1: 네.
0: 영어로 하신 게 이거예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 그대로 사랑해 요셉아. 근데 어머니가 제 페인을 알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가끔 그래서 But he loves you so much.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He's not gonna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내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 말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 안에 있었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둘이 하나 만나서 저를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저의 그 평생 저 정체성이야. 사실 정체성이 저에게는 지금도 이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정체성의 이슈를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저는 예수님이 저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이 되신 거를 그때 경험한 거죠. 예수님과 저의 그러니까 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어린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어머니 말씀이 제 삶을 진짜 저는 그래서 예수님 그때 확실히 믿었다. 그거는 확실히 저 안에 그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1: 그래도 보통 그 환경이면 이게 어머니 말 안 듣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니까
0: 그냥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25살 될 때까지는
1: 네.
0: 내가 한국 수원에서 태어나서 혼혈아로 놀림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의 고지식한 것 때문에
1: 네.
0: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한국사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1: 네.
0: 옛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말로 하면 내 재수
1: 예.
0: 재수가
1: 내
0: 없어서 그런 거고
1: 이렇게.
0: 내 팔자 내 네. 팔자고 재수 없는 거고
1: 네. 네.
0: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아까 저 80 8년도에 미국 네, 가셨다고 네, 얘기 드셨는데 네, 네. 제가 85년도부터 네. 이제 테네시 버지니아 끝에 있다가
1: 네.
0: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라는 데 가서
1: 네,
0: 한인 교포 사회를 만났어요. 86년 네. 85년도에
1: 네.
0: 25살밖에 안 됐어요.
1: 네.
0: 근데 갔는데 어머 한국 애들인데
1: 네.
0: 한국말 못하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네, 애들이고
1: 네,
0: 교회에서 만나는데
1: 네.

0: 얘네들이 한국말 뭐 못하든지 떠듬떠듬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 전도사를 했거든요. 신학교 네네. 들어가서 이제 저 거기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애들을 만나는데 이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랑 정반대로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야.
1: 그렇죠.
0: 아.
1: 외모는 한국인인데 반대로.
0: 아, 완전히 정반대. 네, 근데 시민권은 미국
1: 시민권인데. 그리고 한국말 못하고.
0: 네, 근데 미국 사람들 학교 다니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나는 아. 이렇게 생겨서 한국 애들.
1: 아, 똑같네.
0: 검은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하얀 백조가 잘 예, 못생겼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백조들 사이에 그래서. 검은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네, 예. 자기네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인데
1: 아, 똑같이.
0: 제가 86년도 같아. 아니야. 88년도네.
1: 뭔데?
0: LA에 와서 네. 컴투미라는 큰 집회를 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는 아직 총각이었고.
1: 네.
0: 근데 갔는데 거기는 이제 1000명, 1500명 청소년 아이들이 모였어요.
1: 네.
0: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집회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지금 나눈 이야기 예. 내 샌드위치 이야기를
1: 네네.
0: 제가 그냥 그것도 이제 풀어가지고 한 30분 설교할 네. 이제 30분을 그냥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LA의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코리아타운이었는데 네. 깽단에 들어간 한국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청소년 집회라는데 젊은 백인 같은 전도사인데 한국말 잘한다고 애들이 소문이 나서 많이 왔어요.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믿으러 나온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몇 명 데려갔어요. 특별히 좀 약간 저 문신 좀 있고 귀걸이 코걸이하고 조금
1: 네네.
0: 그런 애들이 좀 나온 게 신기해서 제가 몇 명 붙잡고 남자애들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너희들 왜 왔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얘기가 우리들 얘기야. 그래서 왜 니네들도 뺑코냐? 아니요. 애들이 우리 납작코라고 놀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왜 그래? 전사님이 샌드위치 얘기했을 때 저희가 정말 그건 우리 얘기해서 왜 맞아, 니네 엄마도 샌드위치 사줬니? 아니요. 치가 떨리는 것만 사줬지. 김치, 시금치, 꽁치, 메르치를 학교에 가져갔더니 애들이 이제 냄새 난다고 놀리고
1: 맞아.
0: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맞아. 근데 제가 한 얘기가 걔네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1: 예.
0: 영어로
1: 예.
0: 했죠.
1: 예.
0: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너 여기서 너 한국 사람이란 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사랑하는 거야. But he loves you so much. He's not gonna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근데 제 안에 그때에서 끝마치고 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데자부 같은 마음이 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와 같은 때를 위한 건가? 이렇게 미국의 교포들이 60년대는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61년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제가 딱 미국에서 대학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많은 이민이 일어나서 한인교회들은 많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아픔을 애환을 이해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이 친구들한테 그렇죠. 네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 뭐 장애를 가졌거나 뭔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졌거나 이런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면
1: 네네.
0: 저는 제 모습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네. 제 젊었을 때는 네. 이정수님보다 조금 잘생겼거든요.
1: 아,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0: 아니,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이제 파싹 늙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 제 말씀은 이거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1: 네, 네.
0: 눈도 크고 뭐 네, 네, 네. 해도 자신 안에
1: 네.
0: 자신이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미스 코리아도
1: 네.
0: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들은 이쁘다고 해도
1: 아,
0: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예,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메시지에 저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예. 하나님은 누구도
1: 그럼요.
0: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복음이라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는 뭐 나는 마약해서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뭐 저는 도박에 완전히 폐가 망진이 됐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까요? 전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1: 있는
0: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이혼했는데 교회에서 받아줄 거야?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저는 그게 저의 인생 메시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1: 아, 그래요.
2: 아, 네. 지금 말씀들이 예. 이게 너무 끝맺음 같은데 전 듣고 싶은 말 너무 많이 있거든요.
0: 죄송해요. 제가 혼자 마토
2: 아니요. 아니, 아까 사전에 인터뷰하셨을
0: 예.
2: 때 그
0: 예.
2: 그런 걱정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0: 아, 예.
2: 근데 지금
3: 또 아픈 걸 또 왜 건드려?
2: 또 아파요, 그게?
3: 그럼요.

0: 애가 넷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아, 맞아 결혼했어요.
0: 그럼 결혼한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얘기 하자고요?
2: 네.
1: 아 거길 또 가요?
3: 아,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약간 잠, 조금 단추가 껴 보이니까 조금
1: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3: 죄송합니다. 처치가 터질 뻔했습니다.
1: 네, 제가, 맞아요.
3: 예, 제가 좀 우리 보는 사람이
4: 오늘 나올 때 네,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3: 카메라를 보게 되면 시선이 다 그 배로 가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3: 조금 이렇게. 예. 네, 좋습니다.

0: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 미국을 가게 될 거야.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정말 방으로 데려 들어가셔서 저하고 1대1로 아빠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미국에 가면 아빠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너 이거 잘 유념해라 그랬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눈 쳐다보고 말해래요.
1: 맞아요. 맞아.
0: 우리나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선배 눈 쳐다보면 왜 째려봐 그러면서
2: 아니 뭘 꼬라봐
0: 왜 꼬라봐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 쳐다보면 안 돼요.
1: 네네네.
0: 근데 서양 사람들은 눈을 안 쳐다보고 shifty eyes라고 그래요. 약간 거짓말하거나 뭔가 도둑질한 놈
1: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데.
0: 그래서 그걸 안 돼서 아버지가 그러는 너는 꼭 미국에 가면 얘기하면 눈 쳐다보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빠는 이제 영어가 내가 영어가 좀 발음이 별로 이제 엄마만큼 발음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아빠는 말이야 구슬을 넣고 연습을 했어 뭐 그러시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쳐 주시고 많이 가르쳐 공부할 때는 또 뭐 항상 편지는 써라 땡큐 노트는 꼭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다 얘기하고 이제 보내주시나 보다를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 제목이 있다. 네 아버지 이제 이게 이해하셔야 돼. 78년도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을 가면 공부 마칠 때까지 부모 못 보는 거죠.
1: 아 방학 때도 안 나와요?
0: 아 못 나오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못 걸죠. 전화 너무 비싸 국제전화.
1: 맞아.
0: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생각해 78년도에 핸드폰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 79년도 태어난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3: 전혀
0: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손으로 쓴 편지가 가는데 3주 오는데 3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야.
1: 언제 볼지 모르니까.
0: 이제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너 이제 보내면 너 이제 졸업할 때까지 못 본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근데 말이야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빠는 네가 미국 가도 아 그 얘기를 하시다고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미국 여자는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이뻐. 제가 기대감이 막 올라갔지. 이 이쁘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이 들떠있는데
1: 너무 솔직한 말씀해 주셨네.
0: 이뻐. 그래서 예.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지. 그랬더니 아빠는 기도할 거야. 너 미국 가도 그 이쁜 여자들한테 눈 돌리지 마.
1: 아빠는 네가 아빠는 본인 예뻐 예뻐 해주면서 너는 보지 마.
0: 아빠는 기도하는데 너는 꼭 한국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이제 대학교를 막 가려고 하는 아직 뭐 결혼 대상자 생각도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한테 너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고 한 것도 얼마나 고지식하세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안에 확 올라온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죠.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시냐 이런 좀 청개구리 같은 반발심이 생겼죠. 나왔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왔죠. 근데 엄마를 찾아갔어요. 맘 영어로 했죠. 맘 엄마 엄마는 내가 지금 아빠한테 무슨 얘기 들은 줄 알아? 아빠가 그러대. 나더러 미국 여자 쳐다보지도 말래. 미국 여자 미국 가서 데이트도 하지 말래. 엄마는 이거 아빠 말하고 동의해? 그랬지? 그랬더니
1: 엄마 대답이
0: 엄마는 직설적으로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 네가 큰아들이잖아. 요새 봐 우리 한국 문화는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는 큰아들이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지금 35년째 어머나.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큰아들이 우리를 모시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논리가 제가 굉장히 멘붕이 온 게 근데 말이야 너 생각해봐라. 네가 결혼하면 우리 집에 여자가 둘밖에 없어. 엄마하고 네 아내야. 너 생각해봐. 아버지는 맨날 나가시잖아. 집회하시고 해외 나가시고 그리고 너도 가서 일 나갈 건데 집에 엄마하고 네 아내하고밖에 없을 텐데 너 생각해봐. 엄마 같은 매누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1: 그래 그래 어머니한테는 또 그렇지.
0: 이게 왜 진짜 충격이었냐면 그 다음 할 말을 잊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를 원하는 게 확실하고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는 그냥 미국 갔어요. 가서 이제 나도 혈기 있는 남자니까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되면 애들이 이제 데이트를 나가요. 데이트를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쁜 백인 여자를 이제 골라놨지. 얘하고 이제 데이트 신청하겠다고.
1: 아니 아버지 너무 백인들 이뻐.
0: 이쁘다고 맞아요. 진짜 이쁜 애들 많더라고. 근데 그때 남부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인 서든 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쁜 여자가 있어서 이제 데이트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의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의 그 나는 기도하고 있단다. 그 생각이.

0: 가서 네. 데이트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1: 네. 뭐 데이트 하면 되죠.
0: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잡종이어도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라 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여자를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1: 아, 결혼하지 말랬지 뭐 데이트하지 말랬나?
2: 아니 아버지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약간 쪼르신 거 아니죠?
0: 아, 또 좀 이분은 예리하시네요.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네요. 맞아. 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그런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솔직히 있었어요. 백인 여자한테 거부당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 울렁증 있는데 내가
1: 옛날에 한국 남자들이
0: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있지.
1: 백인들 앞에 가면 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0: 주눅이
1: 드는 게 있었어요.
0: 네, 주눅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네. 핑계는 아버지. 네. 그래서 한국 학생이 두 명인가 캠퍼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한국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한국 여자니까 내가 그래도 아 데이트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은 지금 테레비 안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믿음도 진리도 사랑도 아닌 생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으신 우리가 온전한 생명 모습으로 사는 게 창조주의 가장 기쁘고 영광받는 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육 모두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 과연 이런 경지가 가능할까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초에 온전한 생명이었던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존재로 이끈 원죄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고 개선한다면 영혼육의 생명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불순종과 교만이라 주장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실은 이보다 더 근원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첫 단추, 즉 원죄는 하와의 불순종 행동을 분석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이끈 근원 요소는 분명 하와의 혼, 즉 정신 요소인 지정이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앞에 하와의 행동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와의 지식을 떠봅니다. 지정이 중에 지죠. 그러나 하와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하와의 지식과 생각은 바르게 유지하고 있었고 따먹지 않습니다. 다시 뱀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면서 거짓 정보를 줍니다. 여전히 하와의 지식은 흔들리지 않고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해서 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순간 잊어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먹고 맙니다. 감정이 하와의 생각과 의지를 변절시키고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살펴본 바와 같이 죄의 감정이 불순종을 이끈 더 근원이고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끈 원흉이었던 겁니다. 의식 바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속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0: 바뀐 생명이 이르는 길의 첫 걸음은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선에 잘 빠지고 바른 생명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겉은 경건해도 속이 미움이나 탐욕으로 차있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된 마음 반응이 병이고 죄인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반응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몸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갑니다. 실패와 고난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탐욕은 서서히 몸을 죽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고 평안과 감사와 온유와 담대함은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스트레스 앞에서 어느 쪽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엔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오늘은 마른 뼈도 돌아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의 눈에 위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방사능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방사능을 몸으로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방사능을 몸으로 또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은요,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쓰여지면요, 우리 몸이 그 세포부터 분열이 되고 또 녹아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 다 아시죠? 퀴리 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이 방사능 중에 하나인 라듐을 발견해서 그렇답니다. 네, 퀴리 부인이 왜 일찍 세상을 떠났냐면요, 놀랍게도 그녀를 유명하게 하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답니다. 지금도 퀴리 부인의 일기장을 열람하려면요,

내 건강에 지장이 주어도 나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나서야만 그 일기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듐이 처음 발견됐을 때요, 사람들은 이 물질에 열광했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화장품을 넣어서 화장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차에 마시기도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속을 죽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먹었을 때 막 식도가 따가웠다면 아무도 안 먹었겠죠. 맡았을 때 냄새가 고약하고 피부에 바르면요,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서서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죠. 그럼 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죄는요, 우리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식도가 따갑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따끔거리지도 않습니다. 피부가 따갑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점점점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무너져 내리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먼지가 풀썩거릴 정도로 심이 말랐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죄에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덥석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놀랍게도 이방 신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신들, 성전 안에서 이방 여신들을 예배하고 태양신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요, 서서히 서서히 우리 죄와 익숙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디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에 심이 말랐더라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국군교수소에 갔을 때 어느 한 형제를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는요, 학교에서 선교회 활동을 했고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청년회 활동을 하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군 선교사로 파송받는다고 하며 군대에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때리고 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난 죽어도 생명을 걸고 예배 가야지 했던 그 청년이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안 가면 맞지도 않고 내가 교회 안 가면 욕도 먹을 일도 없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안 갔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들어온 후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선교회도 들어갔던 그 청년이 사실은요, 그 한 형제가 죽는데 가해자가 되어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저는 교도소는요, 아주 못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교도소는요,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고요, 또 무섭게 생긴 사람들만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그 꽃다운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멀쩡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도대체 그들은 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는구나. 그 청년에게

처음부터 너 쟤 때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말을 듣겠어요? 처음부터 너 절대 예배드리지 말고, 너 절대 사람들이랑 타협하지 말고, 너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 들었겠어요? 그 얘기가 처음부터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망가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저 시체가 된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바싹 뼈가 마른 정도까지 이르러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백골에는 귀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에는요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돌같이 굳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같은 마음은요 감성적이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돌같은 마음은요 뭔가 어떤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돌같은 마음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 마음이 돌같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였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겠다라는 경고를 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의 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닫혀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저는 주님 앞에 들을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죄는요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죄는요 점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지금보다 어쩌면 옛날이 더 뜨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매일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초저녁에 잠이 들어갖고 11시 한 20분쯤 깨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밖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가 근처에 살았는데요, 밤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11시 반쯤 됐는데. 근데 웬 여자가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따라가니까 그 여자의 걸음이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왜냐하면 11시 반이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뛰어서 그 여자를 결국엔 잡았어요. 저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제가요 그냥 복음 전하려다가 그 자매분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저기요 그랬더니 어머 깜짝이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서 머쓰기 왔어요. 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를 버린 것 같다라는 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어느 틈인가부터 아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내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는 날이 더 피곤한 날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한 번에 고꾸라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조금씩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을

뼈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들이 거둬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과 모든 죄악을 버려버리고 죽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살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가다간 죽어. 너희들 그렇게 가다간 심판이야. 너희들 그렇게 가다간 멸망이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나팔을 울려대도 파수꾼을 세우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왔다고 얘기하고 있어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뭐처럼 들렸냐면요, BGM으로 들었대요. BGM. BGM 뭔지 아세요? 그냥 틀어놓고 마치 카페의 노래처럼 공부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일상 얘기도 할 수 있는 소리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좋은 소리로, 그저 하루를 달랠 수 있는 나의 의무감으로 여긴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고운 음성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삶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올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고요, 다음으로 미룹니다. 한 번 미루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미루던 마음은요, 결국엔 굳어진 마음이 되고요, 그 굳어진 마음은요, 결국이요, 마른 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찔림이라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여러분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이 김용석 목사를 보고 주님은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하실까요? 저는요, 제가 참 싫어요. 마음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를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역사가 저 종말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에스겔의 눈을 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뼈가 살아날 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아시죠?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저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도 없는 뼈에게 주님은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점점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그 코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마치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 말랐던 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였어요. 1%의

0: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망가져버린 마음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폐허가 된 마음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느냐? 그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 자녀들이, 너희 가족이, 너희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또 냉소적으로 다가가시겠어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좀 믿어보시겠어요? 저의 마음에 간증을 듣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저 청년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 죽은 교회들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교회도 없어요. 일을 하면서 만난 어려운 정신지체, 또 생활동에 살아가는 그 시설에 살아가는 이용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 근데 사모님이요,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또 바깥에서 얼굴 보니 얼마나 반가워요. 손을 흔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파킹으로 놓아졌다고 알았던 차가 그냥 드라이브에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과 차가 그만 그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크게 다치셨어요. 교회는 없죠. 성도들도, 정상적인 성도들도 없죠. 아내는 그렇게 아프죠.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번 200교회 5천 성도 파송 운동에 신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갈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오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 믿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약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가 불어와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는 무서워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골짜기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 약속에 붙들려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아니야, 주님은 마른 뼈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 내 마음을 좀 살려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으로 또 치닫고 있을 때 아니야, 주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치닫고 있을 때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올해 들어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대신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땅에서도 열대과일인 망고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기후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밥상과 바다, 과수원의 풍경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의 나라. 언제까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먼 미래를 결정하는 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인지도 모르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살피는 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 곡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정말 매연, 환경 오염, 특히 하천에 갔을 때 그 물비린내를 저는 맡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요즘 아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참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우리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팔 빙하 붕괴 사고나 또 전체적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온난화는 급속도로 가속되어 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커피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들, 바나나 이런 거, 그리고 사과가 재배되는 지역이 예전에는 무조건 대구, 그래서 대구에 미인이 많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강원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과 과수원이 올라갔어요. 저는 지역 축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재배 지도를 바꾸고 있구나 싶습니다. 예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세월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CCM 중에 이렇게 어떤 사회 참여적인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곡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렸고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일주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밤 편안하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쉼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뭐 유행처럼 이렇게 We are the world 이런 곡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때 그 소리엘의 좋았더라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쩌면 이 CCM의 대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CCM English가 있는 날입니다. 해외 CCM 한 곡을 가사를 살펴보고 또 워낙 유쾌하신 분이라 그냥 같이 있으면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음악은님께서 재방송이 많아서 DJ님들과 소통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CCM 캠프로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얼른 DJ가 많아져서 재방송 안 하길. 아멘입니다. 정말 저희 조이포유 진행자들, 모든 DJ들, 그리고 제작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조이포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10월 중순에 가을 개편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음악은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조이포유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기대해 주시고요. 또 9271님께서 요즘 어머니 병간호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는가 봐요. 몸이 많이 아파서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는 건강하게 풍성한 계절을 누릴 수 있기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와 김숙희님 신청하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은 초롬의 찬송가 전해드리고 두곡 듣고 오늘 CCM English 함께 할게요.

0: Let's study English 시간입니다. 자, CCM English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자, 지난주에 이제 기나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오신 우리 일천번제 정성원 목사님. 뭐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오늘 긴 여름휴가를 보내셔서 어떻게 지내셨느냐.
1: 네네.
0: 살짝
1: 뭐,
0: 그렇죠. 긴 여행 이야기만 실은 들어도 너무 재밌지만 우리의 오늘 목적은 해외 CCM의 이 찬양 가사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든 코너니까.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해 주신 곡이 크리스탈 루이스의 곡.
1: 예, Lord, I Believe in You라는 곡이고요. 글쎄요, 이 곡은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버전들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저는 제가 원래 더 처음에 더 좋아했던 거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 버전이기도 한데, 그 찬양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보니까 그 뉴욕이라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교회라서, 히스패닉 계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를 그 히스패닉 분이 하게 하면서 이 중간에 이렇게 스페인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크레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 크레오 그렇게 스페인어를 하니까 이 가사가 물론 이제 한국어로도 이게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생각보다 원곡의 그 스파클만큼 한국어로는 좀 빛을 덜 발한 게 이 노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번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0: 네. 자, 그럼 가사 한 줄 한 줄 또 설명해 주시죠.
1: 네. Though I can see your holy face. 비록 내가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and your throne in heaven above. 예, 하늘 위에 그 주보좌가 있으니 it seems so far away. 아주 먼 것 같아요. Though I can touch your nails, scared hands. 당신의 그 상처난 손은 내가 만질 수는 없으나, 이게 scared hands를 이렇게 상처난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못 박히신 주의 손을 뜻하는 scared hands라는 표현을 썼군요.
1: 네, 그래서 I have a deep and unspeakable joy를 갖고 있다. 나에게는 깊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That makes my faith to stand. To 부정사 이렇게 뭐 하게 만든다. Make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게 만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렴이 나옵니다. Lord, I believe in you. 난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believe 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I always believe in you. 언제나 당신을 믿어요. Though I can see you with my eyes.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할 때는 이제 뭐죠? 전치사를 with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deep in my heart.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your presence I found. 내가 찾는 당신의 존재. presence. Lord, I believe in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And I keep my trust in you. 당신에 대한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believe in 할 때도 in을 썼듯이 trust in you. 누구누구에게 대한 믿음을 갖는다 할 때 in을 쓰네요. Let the whole world say what they may. 그들이 뭘 할지 말하게 합시다. 말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Let은 이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시킨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let에서 이제 나온 게 let잖아요.
0: 네네.
1: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구를 하게 하자라는 뜻이 결국은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 모든 세상이여 그렇게 말을 해라. No one can take this joy away.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Lord, I believe in. 여기까지 1절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중간중간에 그래도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단어 거기에서 이제 잘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believe in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1: make to 부정사 그다음에 let 누군가를 뭐뭐하게 원형 동사로 해서 하게 하다.
0: 네. 네, 이런 것들 몇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Believe in, trust in, 네. let's. 네, 어, let 하니까 ready be, ready be 하는 거 너무 생각나네요. 그죠? 네, 우리 분들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1: 맞습니다. 네.
0: 자, 오늘은 Lord I Believe in You, 네, 크리스탈 루이스의 곡을 네, 전해드리면서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짝 그 네. 뭐 여름방학 때 하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주고 가셔요.
1: 그러게요. 지난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0: 그냥 그의 그 목사님의 그 삶이 하나의 그 뭐 여행자의 그 네, 네. 굉장히 항해자 혹은 뭐랄까 모험가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1: 그 지난주는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얘기 주로 했었다고 한다면
0: 얼굴도 좀 약간 좀 까맣게 타고 탔죠. 야구 모자 쓰고 여기 오시니까 진짜 어디 딱 놀다 오신 그 느낌으로 오셨잖아요. 네.
1: 네.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시드니에서 하고 왔어요.
0: 오 원래 하실 줄.
1: 예, 네, 원래 파이프 오르간은 젊은 30대 때까지는 했었는데
0: 네. 네,
1: 거기서 이제 오르간 협주곡 예, 뭐 풀 오케스트라랑 같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0: 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요?
1: 아 오페라하우스 옆에 있는 한국의 이제 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같은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 있어요.
0: 네. 아유 그래도 예. 너무 멋진 시간을 또
1: 예, 그렇죠. 저도
0: 되겠네.
1: 생각지도 못할 네. 예, Lord I Believe in You입니다. 당신은 믿는 마음으로 네. 연주했습니다.
0: 너무 뜻깊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네. 다음 주에도 또 네. 곡도 소개해 주시지만 네. 또 목사님 어떻게 재미나게 살고 계신지 삶의 이야기도 또 네. 나눠주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 왕자의 주제가 When You Believe, 머라이 캐리와 위트니 휴스턴의 듀엣곡으로 정말 환상적인 화음으로 함께 하셨고요.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는 오늘 CCM 잉글리시에 함께 나눈 곡이었습니다. 해외 CCM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리다가도 목사님께서 그냥 술술술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는 그런 뜻?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 1부 끝곡은 심형진, 박우정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만나봅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찰이 통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술 모임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기독교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어제 오전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소속 관계자 8명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한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는 공안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관 뒤에 숨지 말고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역시 같은 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통일연구와 토론을 범죄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반신앙적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공안 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해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고 신경화 감독의 1주기 추모 예식이 오늘 고인이 생전 시무했던 서울 아현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식엔 유가족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교파의 벽을 넘어 일평생 공의와 사랑, 평화를 실천했던 고인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회고했습니다. 추모 예식에선 또 농촌 및 지역사회 목회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 등 3명에게 상금과 패를 전하는 신경화의 선물 수여식이 진행됐고 투병 중에도 하루하루 일상과 작별 인사를 남긴 고인의 마지막 3년간의 기록 신경화 일기가 출간돼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여의도 수목음교회가 전 세계 50여 개 나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성령 세대를 넘어서란 주제로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원 CGI 총재 이영훈 목사는 대회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장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 역할과 다음 세대, AI, 생태계 파괴, 세계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이 미국의 정치화된 복음주의 우파와 연계돼 교회와 성서를 특정 정치 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서울 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최근 통합총회의 한 포럼에서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는 국가와 민족을 신성화하고 그 대의를 하나님의 뜻과 결합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예언자적 비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통합총회의 에큐메니칼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가와 민족을 상대화하고 인간 존엄과 정의, 평화를 지킴과 동시에 세계교회와 연대해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CBS 지부가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가 CBS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노조 CBS 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손현범 목사가 지난 2005년 CBS가 정관에서 기독교란 단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BS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정관에서 기독교란 정체성을 뺀 적이 없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다르크님께서 1부에서부터 쭉 N행시를 아니 귀에 들리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지치 있게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또 멀리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이곳의 게시판에 개인의 주소라든지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뭐 좋은 의미로 오픈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은 가급적 없으셨으면 좋겠다. 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계속 드리는데 아마 문자로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다르크님 외에도 다른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집주인장 여기 제 주인장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좀 제가 좀 굉장히 곤란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혹시 다른 분들이 또 이게 다른 의미로 접근하셨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쪽에서는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올리셨던 게시물 있으시면 본인이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선물 드릴 때도 집 주소라든지 개인 전화번호를 혹은 뭐 개인 정보 중에서 서로 나이도 이렇게 오픈하시고 뭐 아니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보는 대로 가급적이면 이제는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 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원을 신청하셔서 소원을 원래 원곡은 꿈이 있는 자의 소원이죠. 제가 어제도 한홍재 목사님 곡 들려드렸고 집에 가는 길에 당향로에서도 또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소원을 이승철 씨 버전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이 좋을까 싶었는데 원곡인 이 이승철 실연이 와도 김범수 씨도 이 곡을 불렀죠. 오늘은 CCM 쪽에서 한수지 씨가 리메이크한 실연이 와도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합니다. 너는 꽃이야를

7694님께서 써주셨어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돼지국밥 먹고 훈훈한 시간도 가지고 부모님과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에 부모님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가지니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셔서 제가 히스플랜 찬호울 버전의 너는 꽃이야 키즈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과 함께 어제 기억나시죠? CCM 공부방 시간에 가족 찬양 특집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자녀와 함께 부른 곡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붐붐해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성탄 찬양이에요. 헬로 멜로의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유해피보험님께서 오늘도 교회 청소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샬롬 들려주세요. 전해드렸고요. 주리의 부르심은 진영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감기 몸살에 코맹맹이에 힘들지만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기였어요. 포항 영천시 출장 다녀와서 편히 쉬는 이 시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찬양 전해드렸어요. 헬로멜로의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 히스플랜 찬호울에 너는 꽃이야도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분들이 코람데오님도 잘하셨어요. 금요일 밤에는 교회 금요 기도회 금요 모임 또 은사집회가 있으셨다고요. 집으로 가는 중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앞서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준비했어요. 나그네 123님께서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를 청하시면서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태교 찬양으로 늘 들려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곡 축복송인데요. 출산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아내와 뱃속 아이가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우리 아기에게도 이 찬양이 따뜻한 축복의 노래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럼요. 저희 들려드려야죠.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전해드리고 이 곡과 함께 나그네 123님 아빠신 거잖아요. 지금의 이 순간을 먼 미래에 어느 날 또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 곡 들을 때마다 딸들은 아마 굉장히 또 울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수지의 아빠의 노래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곡도 함께 해보시죠. 나그네 123님의 미래를 그리며 이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 뒤에 전해드릴게요.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 전해드렸고요. 김수지가 부른 아빠의 노래. 아니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막 아기 아빠가 되시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보내드렸나요? 아, 김수지의 찬양이었어요. 또 러빔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재롱이님께서 이번 한 주는 장거리 출장이 많았어요. 지금도 2시간 가야 집에 갈 수 있네요. 장시간 운전하면서 조이포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앞으로 두 시간이나 더 운전하셔야 될 텐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은서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

아벨 같은 사람님께서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 독서치료 중에 느낀 이야기라고 좋은 글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레이나 차님, 굿밤이었습니다. 하하호호님, 일본은 수요일까지 실버 위크입니다. 여러 소식 많이 전해주셨는데 자 벌써 끝곡 전해드리며 인사드릴 시간이어서 오늘은 짤막한 연주곡 흐르고 있어요.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주말도 주일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고려시대 대표적 가요인 청산별곡,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머리랑 다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일이죠. 요즘이 제철인데요. 짙은 보라색으로 익어가는 야생 포도가 바로 머루, 그리고 키위의 조상으로 알려진 다래인데요. 키위보다 훨씬 작고 털도 없고 매끄러워서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산에서 나무하시던 아버지가 따주시던 달콤한 열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 시인에게 충만한 행복으로 다가왔던 그 소박한 맛과 멋, 우리의 가을날도 이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올 가을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플라리스님이 머루다래 너무 맛있죠. 우리 시골에서도 정말 많이도 따서 먹곤 했는데 참 순수한 그 달콤한 맛입니다. 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 아, 갑자기 그 살짝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느껴지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 생각나는 맛. 김경혜, 하준이 부른 가을동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조주모의 황금물결도 이어서 준비했는데 같이 들어요.

조준모 황금물결. 그리고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인데요. 좋아요라는 곡이에요. 박수진, 주리, 전은주가 함께하는 곡 이어집니다.

기프티드 앨범에서 줄을 바라보며 그리고 박수진, 주리 전원주가 함께한 좋아요까지 들으셨고요. 뜨거운 볕에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패스하자님. 뜨거운 볕이라서 선선한 바람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리비님은 늦은 출근 준비하면서 출석하는데요. 나날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하심님. 긍휼이라는 곡을 신청하시면서 내일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길도 설레고요. 두 분이 좋아하셨던 꽃도 들고 가려고요. 좀 서둘러서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 준비해서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당비가 부르는 긍휼입니다.

금요라심님과 함께 김담비의 금요일 들었고요. 오랜만에 당연히 흔적 남기고 듣습니다 하신 동백나무님도 오셨어요. 수아진 7608님은 러닝으로 몸을 깨우고 찬양 들으면서 영을 깨워봅니다. 아멘. 소망님, 파김치 마무리하고 커피 내리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힘 받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겠죠. 바람이 참 좋은 오늘이에요. 자녀 생각하면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또 감사더라고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같이 들을까요?

푸른 동사님이 우리 늘 자식 걱정. 늘 자식 걱정하죠. 멜리사님 두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비님,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지만 또 끝난 게 끝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늘 기도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또 자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소망님, 파김치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소망님의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소망님의 기도의 때가 되면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괴뱃의 노래, 연평한 조찬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산골 안악내님도 예, 샬롬입니다. 장드보라님, 우정이 우정으로 여겨지고 소중함이 소중함으로 인정되고 따뜻함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추억이 켜켜이 아름답게 쌓여지는 여기는 당향로입니다. 아멘. 시편 12편 해달라고 신청하신 곡이에요.

제 휴대폰 벨소리 찬양이 나오니 더 반갑습니다. 권은주님, 지금 찬양 너무 좋구먼요. 주아랑님, 해달라고. 시편 12편 해달라고. 김주환, 류세라, 류지광, 박지연, 범기회.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는 비가 내립니다. 은혜비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대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까 수아진 7608님께서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는다고 하셔서 어디지 했는데 아 그쪽 지역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제키리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묵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매일 듣는 조이포유고 당향로지만 요즘 저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복통이 옅어지는 느낌이 저를 편하게 만들어요. 당향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유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찬양으로 회개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곡이었고요. 예수전도단 송정미가 함께한 곡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지길 또 마음의 평안이 있길 예,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께서 오늘 찬양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지영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1부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머리랑 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0491번님께서 가을 소풍을 다녀오면 오빠가 달에를 그 손에다가 꼭 이렇게 쥐어주셨대요. 그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 달린 가지. 또 집집에 한 가지씩은 걸려있었던 그 기억. 홍시가 되면 따먹고요. 지금도 오빠 집 감나무 주렁주렁 맛있는 감이 달려서 익기만 기다릴 것 같아요. 감이 진짜 가을에 딱 생각나는 과일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까치 먹으라고 또 우리 선조들은 하나씩 둘씩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었죠. 지영 주만 바라볼지라.

딸과 외손녀, 푸른 동사님까지 3대가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봄채원님께서 오랜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울컥합니다.

다시 믿음 붙잡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신청하신 곡은 지선 이윤화, 한희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데이비드 저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찬양이 때론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믿음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듦 속에서도 감사함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샘님께서 신청하신 주가일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전에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고 즐기고 평강 가운데 지내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꽁여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딧불이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하셔서 정현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네 위라우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고향집 같은 당양로, 아니 우리의 당양로 들으면서 병원 진료 마치고 장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지난주 목사님이 일상에서 보물들을 찾으라 하셨는데 정원님 목소리와 찬양 들으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는 게 당양로가 저에게 보물입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뭉게구름 핀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라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세라별님, 그 목사님 말씀, 일상에서 보물을 찾으라는 그 말씀, 그 보물 중 한 사람이 세라별님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보물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교육 종강날이군요. 아, 그동안 애쓰셨어요. 정말 찬양은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셨어요. 감사해요. 교육받느라 진짜 애쓰셨어요. 정말이지 방송 자체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터널님도 오셨고요. 소망님께서 오늘은 철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아마 찬양이 소망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나 봅니다. 주영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러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진짜 어렵게 취업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좀 외국 사람을 쓰는 건데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 예, 그런 눈초리로 봤지만 막상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니까 환자들 호응도 좋고요. 다른 직원들이 상하이 곰돌이님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조건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였는데 자동적으로 주일 성수가 되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또 은혜 가운데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상하이 곰돌이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잘 쓰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환자들을 대하시는 거. 물론 가족들과 출퇴근 거리가 먼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 또한 잘 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소랑지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이 요즘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초롬의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월요일에 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른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의 에드워드 호퍼 목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호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심호했던 뉴욕의 바다와 육지 교회에는 항구 도시답게 선원들이 많이 출석했으며 일시적으로 정박한 배들의 외항 선원들도 예배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말씨나 행동이 거칠었지만 바다가 주는 공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호프 목사는 이들을 위한 찬송시를 작사해 익명이나 필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호프 목사는 서재에서 찬송시를 작시하다 연필을 손에 쥔 채 엎드려 소천하셨습니다. 교인들이 호프 목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호프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재에서 많은 찬송시들이 발견됐는데 그때서야 교우들과 선원들

그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었던 찬송시들이 모두 호퍼 목사의 작품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찬송,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9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걸작품답게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건강할 때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아무 일이 없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남보다 더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족 간의 오해와 서운함으로 생긴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의 즐거움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로 용서와 이해로 위로를 얻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즐거운 명절에도 함께할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 이들과 근무 등으로 인해 즐거운 명절 가족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소서.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실종된 가족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의학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휴가 부르는 찬송가 87장 준비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 윤형주의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528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0: 9월 19일 토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98편과 99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98편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99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낭독 시편 98편과 99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로리 남성 4중창입니다.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L 여성합창단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동희의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내 상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 살만한 날도 있지만은 힘들고 지친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긴 고백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적 아픔과 고난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오며 자기 인생이 진흙더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오며 내 영혼이 무엇인가 짓눌려서 이제 생명조차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토는 진흙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흙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힘들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짓눌림으로 해서 녹아내리듯 힘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억압된 상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인을 진토에 빠뜨렸을까요? 시인을 누르는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은 혹시나 무엇에 눌린다든가 무엇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진토와 눌림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가둬버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즉 거짓 행위와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행위는 바른 것 같지만은 헤어날 수 없는 진토에 빠진 삶을 사는 것이며 악한 세력, 거짓 세력,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그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스스로 진토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겪어야 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25절과 32절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진토와 같은 현실과 진눌림에서 벗어났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거짓 행위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던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넓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토와 짓눌림에서 벗어났다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버린 시인의 인생에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짓눌린 그러한 삶에서 억압된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자를 만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주시도록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나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시간 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인이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진토와 짓눌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만져주심을 알았기에 25절에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납니다. 은혜 받아야 회복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님께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우리를 시간시간마다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0: 하루는 고단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진토와 짓눌림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삶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진토와 짓눌림에서 헤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나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앞으로 달려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는 다시는 진토와 짓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갈보리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지선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나무가 부르는 야베스의 기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찰이 통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술 모임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사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기독교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그제 오전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소속 관계자 8명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한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는 공안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관 뒤에 숨지 말고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역시 같은 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통일연구와 토론을 범죄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반신앙적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공안 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고 신경화 감독의 일주기 추모 예식이 어제 고인이 생전 시무했던 서울 아현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식엔 유가족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교파의 벽을 넘어 일평생 공의와 사랑, 평화를 실천했던 고인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회고했습니다. 추모 예식에선 또 농촌 및 지역사회 목회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 등 3명에게

0: 황금과 패를 전하는 신경아의 선물 수여식이 진행됐고 투병 중에도 하루하루 일상과 작별 인사를 남긴 고인의 마지막 3년간의 기록 신경아 일기가 출간돼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여의도 수목음교회가 전 세계 50여 개 나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성령 세대를 넘어서란 주제로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원 CGI 총재 이영훈 목사는 대회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장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다음 세대, AI, 생태계 파괴, 세계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이 미국의 정치화된 복음주의 우파와 연계돼 교회와 성서를 특정 정치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최근 통합총회의 한 포럼에서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는 국가와 민족을 신성화하고 그 대의를 하나님의 뜻과 결합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예언자적 비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CBS 지부가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가 CBS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의 괴수, 두목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예수님을

말씀의 흔적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이단을 따른 사람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다가와서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온 유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서 멀리 흩어져 있는 예수님 사람을 붙잡으러 가기 위해서 먼 곳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던 그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나면서부터 로만 시민권자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만인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칭찬하면 우쭐대고 스스로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남이 칭찬하면 우쭐대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여러분, 남이 내게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는 바로 파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더 잘 될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남의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이 아첨하는 소리를 물리칠 줄 알아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옆에 와서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당신이 와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칭찬한 얘기를 들으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잘 되는 줄만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된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지혜를 갖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그리스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낙인입니다. 낙인. 그 당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갖고 오면 이 노예는 나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상징으로 불에 인두를 찢어갖고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몸에 그 낙인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소유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노예가 도망쳤다 잡히면 그 낙인을 보고 주인에게 끌어다 다시 놓는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장수들이 왕에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낙인에 찍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위해 헌신함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한때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그를 끌어다 성 밖에 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실제로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매 맞은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 몽둥이로 맞은 상처, 돌에 맞아 터지고 깨진 상처가 온몸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11장 23절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청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 교만, 의지를 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검사장까지 올라간 뒤에 있던 분이 간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일산지검에서 그가 일을 할 때 검찰총장이 그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폭탄주를 마시는데 본인에게 잔이 왔습니다. 그때 총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 폭탄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잔을 돌렸더니만 그 검찰총장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감히 상사가 주는 술을 받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에 좌천돼서 먼 지방으로 그곳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지방에 좌천된 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폭탄주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을 먹을 때 막 만취하게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가 병으로 죽는 거 말고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였다 해서 3년 징역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징역 사고 나서 또 음주운전하고 또 사람을 또 죽입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도 30년, 한 100년을 해야 음주운전하지 않지.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면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법조인은 그 법조계에서, 정치인은 정치하는 그곳에서,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그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 바로 흔적이,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사랑의 흔적, 낙인, 스티그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갖고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서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돼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이 그냥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될 때, 성공할 때, 박수갈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1400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매주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본인께서 돌아가실 때도 있고 부인 권사님 먼저 돌아가실 때도 있고 또 젊으신 장로님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있고 인생은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분은 96세까지 장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0세가 겨우 넘어서 아직도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신 분이 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이 뛰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서 내 몸 주님께 다 바치겠다고 헌신하며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주님에서 헌신한 그러한 흔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충현교회를 다녔는데 중형교회 우리 김창인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간증을 여러 차례 한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창환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인데 이창환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수제자였고 그게 청년으로 주의종이 된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모든 것을 모범이 되는지 그 헌신에 늘 감동했습니다. 젊을 때 주님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살 때 그가 세례를 받게 돼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 이창환 청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환아, 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그러니까 창환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을 물으세요. 그것을 꼭 아셔야겠어요. 이것은 세례 주기 전에 문답하는 내용이니 대답하거라. 목사님, 부끄럽게 그런 것을 물으세요. 몇 번이나 읽었니? 예, 지금까지 40번 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다음, 야, 너 나랑 목사 바꾸자. 그것이 세례 문답 전부입니다. 그만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목사님께서 1948년 12월에 월남하시게 됐는데 김 목사님을 도와서 전사가 되어 수고하는 이창원 전사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영적인 깊이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니 자네가 내려가서 피난하는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게.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가족도 있으시고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을 따르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서 나이 많아 몸이 불편해서 피난가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김창현 목사님이 져서 김창현 목사님은 가족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월남을 하게 되셨고 이창원 전사님은 남아서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은 월남하셔서 충무로호가에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장로협동체가 가장 큰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목회하시면서 그때 우리 창원이 나이 많은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고 남겨놓고 온 게 늘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찬 목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게 되었는데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네 번이나 왔었는데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 아무리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하루만 여기 캘거리를 들렀다 가십시오. 아이고, 제가 토론토 다음에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일정을 바꿔서라도 꼭 이곳을 다녀가셔야 됩니다. 제게 전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김 목사님이 월남하신 후에 뒤에 남아서 목회하신 이창한 전사님 마지막 순결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 김 목사님이 시카고로 갔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 일정을 바꾸고 다시 캘거리로 가서 이창한 전사님의 마지막 순결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이 월남하신 얼마 안 되어서 공산군이 총을 들고 들이닥쳐서 김창현 목사 어디 갔냐? 김창현 목사 가족들 다 나와라. 그때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있으니까 사택을 문 열고 뒤져보니 거기 안 계셨습니다. 말합니다. 김창현 목사님은 벌써 남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찾아내라. 그래서 온 동네를 뒤지고 그랬는데 결국 올라마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이 공산군들이 이창한 전사를 끌고 갔습니다. 이 나쁜 반동자 김창현 목사를 몰래 남한으로 올라마게 하고 남아있는 너는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다. 그래가지고 공산군들이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 마당에 큰 독을 갖다 놓고 발가락을 벗겨서 그 안에 집어넣고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때가 영하 30도라 콧물만 흘러도 막 얼음이 눈에 코에 콧물이 얼은 때인데 찬물을 부어서 얼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전사에 붙잡혀 간 것을 따라갔던 많은 성도들이 경찰서 단박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창한 전사님이 몸에 얼어 들어가면서 찬을 부릅니다.

성도들이 경찰서 밖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그 찬송을 부릅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점점 목사가 작아지더니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성도들이 교회가 경찰서에 가서 그 독을 가지다가 독을 깨고 얼음을 깨내고 그리고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우리 이창환 준사님을 묻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로 그렇게 그는 순교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간 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예수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만 삼건데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예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사랑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예수님 흔적이 남아있어서 언제나 옆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삶에 예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남은 여생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발도 들이지 않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마을에서 무려 이틀이나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고위 관료가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이야기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사마리아에서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동행을 매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만 명령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는 단숨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우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와서 모시고 가려던 유대인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는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또 이 이야기 두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두 이야기가 겹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어떤 정밀한 직조물과 비슷합니다.

한 문장, 한 사건의 배치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왜 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또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익숙한 본문 이면에 숨겨진 복음의 또 다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앞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모시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고 조직을 다스렸으며 모든 일을 기획하고 성취하는 데 익숙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스러운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가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약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관료답게 이미 머릿속으로 올라올 때에는 완벽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기획안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라고 하는 치유자를 직접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이 아이의 침상 곁으로 걸어 들어가 손을 얹어 안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아이의 숨이 넘어가기 전, 즉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짠 동선과 일정표를 주님께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할 경로 내려오소서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할 시간 죽기 전에 라고 지정을 해드리면서 예수님께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방식대로 상황을 장악하려는 인간의 통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통제권을 더 강하게 쥐려고 하죠.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아주 더 강력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계산해냅니다. 내가 상황을 장악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일들은 자주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미래를 계산하고 치열하게 사업을 기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손에서 이 통제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도리어 더 그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만은 실상은 내가 짠 계획안을 주님 앞에 들이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안으로 이 계약이 반드시 성사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안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뜻대로 내 뜻대로 설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법, 내 나름대로의 기간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죠. 하나님, 꼭 이 의사여야만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꼭 수술받게 해 주십시오.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진료를 받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연출하는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그저 내가 짜놓은 각본의 연기를 해주는 조연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들이미는

정교한 그 계획 안에 대하여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주님은 그의 기획 안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하가 제시한 경로와 시간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로 아주 단순하게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 안방까지 와서 손을 얹어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시간 그리고 공간의 한계 안에 갇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심으로써 그가 붙들고 있었던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고집과 또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집착을 무장해제시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내가 짜온 계획표대로 내가 가버나움에 내려가 손을 얹어야만 내가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라. 내 구원은 내 기획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계획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통제권을 빼앗길 때 주님의 낯선 처방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기획안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읽죠. 그리고 평면적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슥 휙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읽으면 아주 흥미롭고 기이한 문법적인 특징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자오, 살다, 생명을 누리다인데 성경은 이 단어를 미래 시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살려냈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직설법적인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청한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선포가 왕의 신하에게 명확한 대답으로 왔을까요?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신하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모호하고 불안한 그런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신하가 가버나움을 떠나올 때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47절을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헐떡이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가버나움을 출발할 때 당시의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 거리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손짓이나 기도의 퍼포먼스도 없이 그저 내 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살아있다는 말씀의 도대체 이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병이 깨끗이 씻은 듯이 나와서 침상에서 벌떡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숨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간신히 목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아이는 죽었지만 내 아이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의 비유적인 말씀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몇 시에 열이 떨어질 것인지 그 시간표도 적어주지 않으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간이라면 카톡이나 SNS나 전화나 얼마든지 걸어서 낫는지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34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상황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새 살아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모호한 단어 하나만을 툭 던져 놓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또 다른 낯선 방식입니다. 주님은 신하의 손에 확실한 데이터나 어떤 결과물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모호함, 말씀의 모호함과 현실의 불확실성만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왕의 신하였다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살아있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열이 완전히 내렸다는 뜻입니까?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버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셔야 제가 안심하고 발을 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하거나 더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멱살이라도 붙잡고 아마 더 따져 묻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지요. 불확실성은 도리어 극도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더구나 자신의 계획대로 항상 일하고 진행해왔던 왕의 신하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하에게서 모든 눈에 보이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지푸라기 하나도 다 빼앗으시고 오직 이 모호해 보이는 말씀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걸도록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50절 후반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결단이 스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신하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단순하고도 모호한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하신 선언 하나만을 품고 가버나움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신하가 느끼는 그 감정, 참담함, 모호함, 그런데 그가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 34km가 넘는 험준한 내리막 산길, 그것을 내려가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시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은 제7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들을 만났을 때 종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52절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는 그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길 위에서 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오전 혹은 낮이 되어서야 가버나움 어귀에 다 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최소한 반나절에서 하룻밤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캄캄한 심리적 진공 상태 속에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포류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단 한 번 툭 걸음을 뗀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이 되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타박타박 걸어가는 진행의 의미 그리고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갈릴리의 거친 산길을 홀로 걸어가는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의심이 교차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헤롯 왕궁의 고위 관료라는 자가 시골 청년 예수의 모호한 말 한마디만 믿고 이렇게 빈손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다니, 갈 때와 돌아올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올라갈 때도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도 또 역시 빈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기대하는 마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어졌겠죠. 그냥 숨만 붙어있다는 뜻일까? 그럼 만약에 그만 숨만 붙어있고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왜 예수의 옷자락을 더 강하게 붙잡고 억지로라도 끌고 내려오지 못했을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이 엄습하고 또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절망이 발목을 낚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터벅터벅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단 하나의 단어, 제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방향만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모호해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 현실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심장이 그래서 덜컥거리고 손발이 떨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동치는 불안을 끌어안은 채로 약속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발을 옮기는 겁니다. 바로 그 길 위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의심의 산길을 묵묵히 걸어 내려가던 신하에게 마침내 환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문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버나움 안방까지 모시고 내려가야만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셔야 하고 물리적으로 동행해 주셔야 하며 시공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 손을 얹어 주셔야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가나에 계셨고 아이는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 침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거리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의 장벽은 산산이 무너졌고 주님의 말씀은 34km의 공간을 빛보다 빠르게 관통하여 가버나움 안방에 누워있던 아이의 열병을 단숨에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리의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에 결코 묶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즉각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내가 짠 기획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함의 방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안개처럼 뿌옇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먼지가 날릴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심장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가버나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불안을 품은 채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마침내 길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0: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방식과 계산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통제권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고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일상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내 삶의 현장에 먼저 가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1900년대 초 조선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요. 1903년 원산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2주일을 했어요. 자그마치 2주일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포에서 걸어서 원산까지 부흥회에 참석한 한 여자 성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목포에서 원산까지 걸어서 왔다고 그래요. 혼자도 아니고 아들을 데리고 머리에는 솥단지를 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오전에 사경회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대상으로 저녁에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과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까?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게 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일가친척을 만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추석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힘있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유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상처가 나면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처음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가진 않죠. 상처 가장자리에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 다친 부분을 조금씩 감싸는데 이것을 캘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왔지만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는 일도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애써 괜찮아지려고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아물어가는 나를 기다려주면 어떨까. 오늘은 그러기에 참 좋은 여유 있는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샤월서 블레싱 빈들에 마른 풀같이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Like a mighty sea 목마른 내 영혼 이 곡은 678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목마른 내 영혼 9월 19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님. 중국 하이난 하이커우에 새벽에 도착해서 듣고 있습니다. 와, 빈센트님 해외에서 레인보우 켜셨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청하신 분은 1927번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참여를 처음 해봅니다. 수년간 듣기만 하다가 처음 남겨요. 반갑습니다. 고칼슘님. 몇 년 동안이나 들어주셨군요. 가을 아침 오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를 깨워주네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미리네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곡은 1927님 신청곡이었죠. 8747번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수지 성복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이 나요. 8km 잘 뛰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러닝하는 이 시간 포기할 수 없어 나왔네요. 주말 아침에도 부지런히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쓴 샬럿 엘리엇 역시 오랜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앙을 노래했죠.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으며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어린이집 교사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버스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마음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진짜 갈까요? 늘 듣기만 하다가 소심하게 문자 남깁니다. 3794님, 성함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크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3794님 문자 잘 도착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종종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핑크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었습니다. 휴가 가셨군요. 다니엘 권님, 매일 출근할 때마다 들으시는데 때늦은 휴가를 속초 동명항으로 와서 눈부신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드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누가 듣고 있다는 증거도 없이 우리는 많은 밤을 기도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미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When You Believe,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삽입곡 가운데 준비했어요.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주말 아침 닫습니다. 2부도 있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가지고 계시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 2부 시작합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0: 그 사이에 머물러온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조금 전에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 마크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7개월 만에 다시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파병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는요,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 배려, 소통, 국민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했는데요. 이어서 개헌 연임과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권은 이거 봐라, 의심할 거 없다 라면서 호평을 했고요. 반면 야권은 그래도 못 믿겠다, 언제 또 핑계대고 말 바꿀지 모른다 이러면서요, 국민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나 정권 초기의 지지율 상승도, 그리고 최근의 지지율 하락도 결국 경제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 전월세난, 이런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부동산 공화국 반드시 끝내겠다, 집값 불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축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강남은 진정됐지만 외곽이 오르는 걸 평탄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그리고 증시 변동폭을 폭발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절차,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작은 것도 꼼꼼히 잘 챙기던 대통령도 모른다면 이거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는 거냐, 언제 확인해서 알려줄 거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자, 오늘도 국제 뉴스와 경제 분석 거쳐서요, 정치 토론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아침 CBS 주말 뉴스쇼 수잔베가의 루카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4: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로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AI 위험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앤트로픽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가 퇴사하면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또 여러 기업들의 CEO들도 야, 이거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 지금 중국하고 AI 전쟁 중인데 이거 계속 개발해야지 무슨 속도 조절이냐 이런 입장이고요. 자, 이렇게 AI 위험론이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이 되면서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집권공화당과 또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자, 네. 먼저 이 쿡스연구원 외에도 이 AI에 대한 우려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5: 네, 맞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불안을 키운 사람은 쿡스연구원이 맞습니다. 이 쿡스연구원이 엔트로픽 떠나면서 AI가 문명을 파괴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쿡스연구원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튜링고 연구원도 콕스 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가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 네.
5: 그러면서 이 반복

0: 적극적인 자기 개선 통해서 초지능이 구축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초지능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엔트로픽에서 확장 가능 연구를 했었던 사멜 마크스 연구원도 역시 똑같이 콕스 게시를 인용을 하면서 AI가 자주 심각하게 오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AI를 좀더 안전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고,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인 다리오 아모데이도 기술 개발 경쟁이 의도치 않게 인간의 실수로 이어져서 기업이 AI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요. 오픈 AI 샘 올트만 CEO도 7월 달에 최신형 모델들의 보안 사고를 언급하면서 사회가 이런 새로운 능력 수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안에 기업 공개 IPO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아니 그렇잖아. 제프리 힌턴 교수도 이제
0: 네.
1: 결국은 통제력 상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인공지능의 그 대부로 불리는 그 교수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
0: 맞습니다.
1: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고,
0: 네,
1: 자
0: 그렇죠.
1: 이런 제프리 힌턴 교수까지도 안전장치 마련 못하면 통제력 상실한다 이런 경고를 할 정도니까 상황이
0: 맞아요.
1: 그렇게 좀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힌턴 교수가 버니 샌더슨 그 상원의원이 주최하는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을 해서 다른 AI 전문가들 상하원 의원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미 의회가 AI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될 거라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초지능 얘기를 했었는데요. 힌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능이 언제 등장할지 예측을 해보면 예전에는 30년, 50년에 쓰다가 등장할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러다가 요즘은 10년, 20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AI가 이제는 좀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고요. 이걸 반복적인 자기 개선, 셀프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오늘 아침 AI 다르고 밤이 되면 AI가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인류가 뭔가 하지 않으면 결국 통제 불능이 될 것이고, 그래서 AI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힌턴 교수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거 마치 작은 체르노빌 같다는 표현인데요. 얼마 전에 허깅 페이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픈 AI의 AI 에이전트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상대로 해킹을 벌였고요. 그리고 자신이라는 행동을 인간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흔적을 지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굉장히 AI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힌턴 교수는 2023년부터 AI 위험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바라고 싶어서 구글 부사장 겸 엔지니어링 펠로우 측에서 물러났습니다.
1: 네, 아니 그나저나 또 최근 뉴스 보니까
0: 네.
1: AI가 뭐 잘못 알려져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전쟁할 뻔했다 이런 소식까지
0: 네.
1: 전해질 정도로 AI가 이거 엄청나게 큰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도움도 많이 되지만 그런 생각이
0: 네,
1: 드는데,
0: 맞아요.
1: 조금 전에 그 힌턴 교수가 참석한 그 회의 있잖아요.
0: 네.
1: 이거 주최한 게 버니 샌더스 의원인데, 이거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진보파
0: 맞아요.
1: 의원이고,
0: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샌더스 의원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이것도 좀 알아볼
0: 네.
1: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샌더스 의원이 과거부터 AI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1: 네.
0: 이번 회의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했었고요.
1: 네.
0: 공화당 측에서는 존 케네디 딱한 사람만 참석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드는 일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커진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가장 큰 위협은 몇년 안에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이들,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단 몇몇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과 통제가 필요한 인공지능

0: 금품 추진은 금지법이란 법안을 네.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법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통과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0: 네, 맞아요. 네,
1: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뭐 여러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AI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공화민주 양당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AI 위험성 때문에 과거 상임위원회에서 나섰던 AI 규제안이 다시 논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조희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클로버시아 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 원내대표 이렇게 상무위원장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시 대화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법안은 모런 하원 의원과 테드류 민주당 의원이 같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AI 킬 스위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보드의 개발 업체가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인데 네. 이 정부도 이제 그런 종료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체계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네. 한 10개 정도 법안이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임위는 통과가 된 건데 이게 발의되는 과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진짜 통과가 될 거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날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면서 네. AI 대응에 대해서 이게 좀 주요 정치 의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했었고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들 11명을 하고 있는 건데 피트 부티디지 전 교통부 장관은 통제에 벗어난 AI에는 강력한 정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네. 샤피로 펜실베니아 네. 주자도 연방정부가 국내외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키오스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태 시급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러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뚜렷한 입장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실 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뭐 그런
0: 네,
1: 유력
0: 맞아요.
1: 정치인들인데 아니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AI 규제론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앞세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미국의 정치적 매체 폴리티코도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AI 업계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1: 아, 선거 자금 뭐 기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네요.
0: 네.
1: 돈 때문에.
0: 정치가 네, 돈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미국은 특히 더 그렇죠.
0: 네. AI 위험성에 대해서 유권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AI 규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데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AI 업계가 슈퍼팩, 그러니까 특별 정치 활동을 통해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네. 어떤 후보를 만약에 이제 겨냥을 해서 이제 뭐
1: 그렇죠.
0: 반대 광고라거나 아니면 나쁜 여론 형성이 네. 되면 이 후보는 선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도 민주당의 최우선 격전지로 꼽히는 이 하원 선거 세 곳에서 후보들에게 AI 규제 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은 AI 업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슈퍼백 리딩 더 퓨처를 경계하는 것으로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픈AI 투자와 경영진들이 후원한 이 단체라고 하는데 올해 중간선거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2,500만 달러 돈으로 350억 원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4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민주당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0: 특히 리딩 더 퓨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다른 단체라면서 자신들은 연방 차원에서 AI 규제 체계를 지지한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폴리티코 측은 AI 업계 낙선운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주당 후보들도 몇 명 있다고 말했는데요.
1: 네.
0: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알세드는요. 최근에 AI 업계 자금을 무수하기보다는 자신은 진실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지만 이런 의원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겁니다.
1: 네. 아니 그러잖아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공화당 여기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0: 당내 뭐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AI 위험론 이거 사기다. 네. 기후 위기도 사기고 이것도 사기고. 네, 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 당신 틀렸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CNN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네. AI 모델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의회가 불쑥 끼어드는 것은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좀 의회 개입에 대해서 조심하자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의회가 서둘러서 긴급회기를 소집해서 AI를 규제하려 한다면은 이게 사실 중국과 경쟁해서 미국이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네. 모든 미국인이 위험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의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0: 트럼프의 얘기랑 똑같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도 AI 위험 물론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AI 때문에 뭔가 잘못될 거다.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네. 결국은 중국의 AI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고요. 심지어 차라리 미국산 킬러 로봇이 낫지 중국산 킬러 로봇은 눈 뜨고 못 보겠다. 야. 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뭔가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술이 아니라 차라리 미국 기술이 낫다.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도 AI 위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 미국 정치인들이 훨씬 더 직설적으로 네. 의사표현하고 네, 이런 비유도 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그 AI 관련해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
1: 네.
0: 이거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트럼프를 설득했다. 그래서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 설립을 무산시켰다. 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월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 젠슨왕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최근 몇 주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AI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다는 거죠.
0: 네.
1: 사실은 데이비드 핫서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의 제안으로 업계에서 논의됐었던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를 설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0: 네.
1: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3대 AI 기업들이 사실상 이쪽에 권력에 집중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젠슨왕, 저커버그 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특히 가벼운 접근법, 가벼운 규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금 AI 규제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0: 네.
1: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존 켄돌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 감독과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데이비드 섹스 백악관 과학기술창의위원장 등은 아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0: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발전해 나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규제 오케이. 규제하면은 네. 우리가 더 계속해서 앞서나갈 수 있어 이런 거고 또 지금 약간 네. 좀 후발주자 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규제가 생기면 역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고착화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결국은 각자 자기 회사의 입장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생각하는지가 사실 좀 투명한 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1: 네.
0: 중국만 좋아한다 이거 하면
1: 네 맞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젠슨왕 CEO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놓고 트럼프를 들었습니다.
0: 네.
1: 새로운 규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 정부에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규제기관 아닌데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0: 네.
1: 왜 정부가 나서냐 필요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AI 개발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미국이 나서서 절대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은 공식 입장이 AI를 가능하면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0: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먼저 나서가지고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미국 정부도 올해 6월 달에 국가 안보 분야에서 AI 개발과 도입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AI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기술 우위를 간격을 좁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1: 네, 사실 젠슨 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예.
0: 네.
1: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론 사기다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젠슨 황은 거의 맞다 이렇게 동조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와요.
0: 맞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장소에서 갑자기 젠슨 황 CEO가 오노 대통령으로서 전화가 왔어 이렇게 약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 전화를 받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거는 이제 업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모두가 안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출시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규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AI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제 똑같은 얘기라는 네. 입장이라는 것을 만천에 공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네, 아니 중국은 어차피 국가가 다 주도하니까 지금 네. AI 관련해 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 예, 다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네. 미국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이 앞서 나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0: 네,
1: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워낙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네. 저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0: 네네.
1: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이 AI 패권 경쟁이 이제 군사력 경쟁, 군비 경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과 AI 위험성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0: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중국과 AI의 공통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 때 이런 부분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CNN 방송도 AI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AI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1: 네.
0: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 네, 이렇게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 오늘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네,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캐스터
0: 네,
1: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추석 연휴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2: 아, 추석 연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추석 연휴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미국 가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1: 아니고요.
2: 그것을 지금 중계 방송.
1: 중계 방송.
2: 방송하기 위해서 뭐 YTN 몇 군데서 대기하라.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요? 벌써 대기합니까?
2: 그렇습니다.
1: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군요.
2: 네. 아,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1: 한판 승부.
2: 예. 그리고 또 저 유튜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추석에 박사님의 신간 서적. 네, 그거 좀 읽고 여러 번 읽고 제가 좀 독후감도 써가지고 박사님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영광입니다. 지금 그 책 제목이 돈의 칠선데요. 돈이 지금 누구에게서 어디로 가는가 이 칠서가 바뀌거든요.
1: 예.
2: 그래서 돈이 굴러오는 편에 서면 대박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 네, 오늘 경제 돋보기를 통해서 이 돈이 어디서 굴러오는지 그 방향을 좀 알 수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오? 많은 참고가 되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조건이
2: 있어요? 3시간은 해야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3시간이요? 예, 3시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30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2: 한 오늘도 그렇습니까?
1: 한 6분의 1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금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예, 금리를 올리면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는 주가는 떨어진다.
1: 네.
2: 시장은 공포에 잠긴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은 예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어요.
1: 예.
2: 그런데 이상한 것이 미국도 일본도 금리를 이 목요일 금요일 잇따라 올렸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른바 금리 발작 현상이 좀 일어나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좀 흔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금리 인상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가 하면 별로 영향받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상해요.
2: 예, 금리 네가 오르든지 말았든지 주가는 계속 간다. 자, 이 상황.
1: 예.
2: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그동안 불과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기준금리 뭐 0.25% 올린다, 뭐 아니면 그냥 뭐 올리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 이거 가지고 온 경제방송에서 얘기하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럴 땐 어떻다, 저럴 때 어떻다 분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2: 네.
1: 근데 이렇게 금리 올려도 큰 실물경제 영향이 없으면
2: 그렇습니다.
1: 뭐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2: 이 돈의 칠서를 꿰뚫어 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1: 네.
2: 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3년 2개월 동안은 금리를 동결했거나 또는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1: 네.
2: 금리를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세, 오름세냐 내림세냐. 그동안에 계속 내려왔다가 이번에 3년 2개월 만에 대반전을 했거든요.
1: 네.
2: 이를테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그 변곡점, 그때 발작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텐트럼. 근데 이번에 분명히 변곡점이었다고요.
1: 그러니까요.
2: 자, 지금 우리나라 호랑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1: 호랑이요? 호랑이요?
2: 예, 우리나라 호랑이들이, 한국 호랑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곶감이에요.
1: 아.
2: 예.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어린이가 울고 물기를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곶감 준다 하니까 당장에 애가 울음을 그치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내보다 더 무서운 뭐가 있는 모양이다. 자, 이게 뉴욕 증시의 호랑이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

0: 입니다. 금리 얘기만 나와도 발작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연일 금리 가지고 사생 결단을 하는데
1: 예.
0: 의외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별 영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뭐 주가가 오르는 대목도 많다고요.
1: 예.
0: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금리란 무엇인가?
1: 금리란 무엇인가?
0: 예, 금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자 대출 금리도 있고 주담대도 있고 모기지도 있고 많은데 이번에 연준이나 일본 은행이 조정한 것은 기준 금리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기준 금리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금리거든요.
1: 기준.
0: 근데 만약에 기준을 잡는 측에서
1: 네.
0: 영향력이 막강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이러면 기준 잡는 대로 착착 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우리 네. 체육 시간에도 기준 네. 우양우 하면 선생님이 무서우면
1: 네.
0: 전부 탁하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실실 웃고 우양우 하면 좌양좌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1: 네.
0: 이 얘기는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은 실질 금리고
1: 아.
0: 앞에서 기준 잡는 친구는 기준 금리거든요.
1: 네.
0: 한마디로 기준 금리 따로 놀고 실질 금리 따로 논다.
1: 그럼 박사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실질금리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경우와
0: 예.
1: 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실질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0: 예.
1: 어떤 경우에 이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0: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1: 예.
0: 선생님은 분명히 기준 잡아서 왼쪽 했는데
1: 네.
0: 학생들은 대다수 학생들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1: 아 근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0: 예.
1: 실질금리도 당연히 오르는 뭐 변동폭은 상승폭은 모르겠지만 실질금리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0: 그 경제학 원론을 정통으로 공부하셨네요. 정통으로 공부하면 그래요.
1: 정통인가요 제가?
0: 예, 예. 정통파 경제학에 예. 따르면
1: 예, 정파.
0: 예, 기준금리가 오르면 실질금리도 오릅니다.
1: 네.
0: 그건 거의 90%.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1: 네.
0: 영 지도력이 엉망이야. 저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선생님 믿고 오른쪽 했는데 오른쪽이 지뢰밭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연준 의장을 신뢰하지 못하면
1: 예, 예.
0: 기준금리 따라 안 갑니다.
1: 자,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네.
0: 시장의 실세하고 시장 상황은 자 연준이 어떤 조치를 하든지가 시장 상황은 지금 금리 인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나는 고집을 부린다.
1: 네.
0: 시장 상황하고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시장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습니다. 한국은행도요. 뭐 어떤 사람은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그러지만
1: 네.
0: 그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당 독재할 때 제한된 시간. 긴 in the long term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위대했고 시장대로 갔거든요. 기준금리도 시장을 따라갈 때 힘이
1: 예.
0: 있는 것이지
1: 예.
0: 시장을 안 따라가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 예.
0: 여기서 그러면 실질금리가 뭐냐? 뭐 금리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실질금리라고 딱 피가 박이를 어려운데 그래도 경제학에서
1: 네.
0: 가장 가계나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미국 뉴욕 증시의 경우는 국채금리입니다.
1: 국채금리.
0: 네. 네. 국채금리가 사실상 실질금리예요.
1: 네.
0: 도둑도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동안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해왔다고요. 동결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동결했다면 이것은 존경을 받았을 텐데
1: 네.
0: 그동안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계속 오른다. 이란 전쟁 때 오른다. 지금 물가가 억제 목표가 2%인데
1: 네.
0: 3.4, 3.5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럼 시장 상황에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금리 인상하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니까.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네. 내려라.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 한 데는 또 다른
1: 네.
0: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 네네네.
0: 자 어쨌든 대통령이 금리 내려 이러는데 어때 함부로 대놓고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도 금리 좀 올리려고 했다가 혼났잖아요. 연방 검찰에서 기소하는 등 뭐 그걸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케빈 오시는 더더군다나 이분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에요. 이 사람
1: 뭐예요?
0: 파는 오로지 트럼프파예요.
1: 아,
0: 트럼프
1: 그래요?
0: 눈치만 보는 트럼프 키즈잖아요.

0: 근데 이번에 왜 트럼프는 내리라고 하는데 왜 올렸어요?
1: 그게 짜고 찌는
0: 아 그래요?
1: 연극이죠.
0: 아, 네.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 웃겨 얘들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네. 물가가 높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와 관계없이 실질금리라는 국채금리는 일단 올라갑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 몇 주 연속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지난주에도 했죠.
1: 예,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10년짜리가 5%를 뭐 한때 넘었고 30년물은 지금 뭐 6%를 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는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은 딱 하나. 미국 정부가 부도날 경우에만 부도나지.
0: 네.
1: 뭐 못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최상목 전 부총리도 나중에 공직자 예. 재산 신고를 하니 보니까 예. 국채가 네. 엄청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0: 네.
1: 똘똘한 거죠. 예, 개인으로서는 똘똘한데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죠. 나라 경제를 지키는 사람이 어쨌든
0: 네.
1: 국채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금리를 적게 줘도 살 수 있는데 국채가 5% 넘어간다는 것은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0: 네.
1: 연준 기준 금리는 그동안 3.75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준 금리가 낮으니까 물가보다는 낮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아,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르겠구나. 연준이 금리를 물가를 잡을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0: 네.
1: 장기 국채 금리는 30년 후에 내가 원금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자를 웬만큼 줘도 30년 후에 찾기 때문에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0: 아.
1: 금리가 5%인데 물가는 10%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동안에 국채 금리를 그렇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투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0: 그렇네요.
1: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0: 네. 네.
1: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짜고 했지만 짜고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0: 아, 예.
1: 그러나 어쨌든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오, 이러니까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네.
0: 아,
1: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0: 의지가 이게, 있다.
1: 예, 이게 평소 상황 같았으면
0: 네.
1: 자 지금 경기가 과열이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무조건 주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은 지금 경기를 손대겠다는 게 아니라 국채금리 잡겠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플레를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0: 의지를 보여줬다.
1: 네. 우리가 나쁜 균을 옆에 투입을 해도
0: 네.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가 들어서
0: 네.
1: 우리 손수 앵커님한테 옆에서 훅훅 바람을 불면
0: 아, 예.
1: 나쁜 그 병원균이 들어가서 같이 감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런데
0: 옮죠.
1: 예, 그런데 예방주사 안에 들어가는 그 균 살짝 정도 있게 질서 있게 몸에 살짝 집어넣어주면
0: 예.
1: 조금 아프지만 항체가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바로 이번에 연준 기준금리 인상은 예방주사였다.
0: 아.
1: 조금 아픈 것 같지만 다 잘 살리기 위한 거였다.
0: 예.
1: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게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딱 올렸는데
0: 네.
1: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 대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국채금리가 내렸어요.
0: 오히려
1: 예, 실질 금리가 내렸어요.
0: 오히려 내려갔어요.
1: 예, 왜 연준이 아 이제 물가 잡는구나 그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기 국채도 계속 보유해도 되겠네. 그래서 장기 국채 사자 매입 예.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병원균을 옮기더라도 나쁜 의도로 때려잡자고 옮기는 병원균이 있고
0: 네.
1: 정말 이 사람 살리자고 예방 주사로 살짝 집어넣는. 병원균이 있는데
0: 네.
1: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일본의 금리 인상은 살리자 세계 경제를 살리자 국채 금리 내리자라는 쪽의 예방 주사형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트럼프가 뭐 지금 왜 금리 계속 안 내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 예.
1: 과거 같으면요 만약에 연준의 제롬 파울 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렸으면. 난리가 납니다.
0: 실제로 엄청 올리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났죠.
1: 예, 별로 올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연준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0: 네.
1: 나타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외곽을 때리는 공격. 그러니까 금리 얘기는 하기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0: 네.
1: 또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0: 그렇죠.
1: 괜히 가서 옆에 이 건물 너무 짓는데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기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0: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이번에는 이 케빈 호시가 금리를 올렸음에도 케빈 호시 잘했어. 그러면서 금리는 내려야 돼. 요래
1: 아니,
0: 얘기했거든요.
1: 1%로 내려라.
0: 1% 내려라. 거기서 말하는 1%가 뭐냐?
1: 네.
0: 국채 금리를 1% 내리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아닙니다.
1: 아.
0: 기준금리는 그들만의 얘기예요. 뭐를 기준 잡느냐? 중앙은행이 도매 은행, 큰 은행들과 주고받는 네. 단기 금리. 그것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Federal Fund Rate라 해서 FFR 금리지. 시중금리가 걔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 금리도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원균을 네. 투입하는 예방주사가 필요했고 0.25% 올린 것은 미국 금융시장은 예방주사로 받아들였다.
1: 오호.
0: 자, 똑같은 병원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달리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1: 재밌어요.
0: 다 예. 뻔하게
1: 너무 재밌어요.
0: 정해져 있다면 뭐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 주가는 좀 오르내려야 좀 스릴도 타고 예. 롤러코스터 좀 타면서
1: 예.
0: 물론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예. 뭐 단일 그 예. 종목
1: 내버리지
0: 이거는 좀 심하죠. 예. 그건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1: 예.
0: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않습니까?
1: 그 와중에 이제 크게 돈 번 사람도 있고
0: 예.
1: 크게 또 여러 가지 좀 손해 본 사람도 있고
0: 예.
1: 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0: 예.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의 그 이 금리 0.25% 인상은 일단은 보약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자 이게 우리가 한강에서 한 대 맞았어요.
1: 한강에서요?
0: 네.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한 대 맞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0: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 물가 잡을 테니까 좋아요. 그걸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는데 내한테 몸에 좋을 거야 하고 꼭 참았어요.
1: 예.
0: 집에 와서 자려고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더 아파요. 이거 아니네? 그래 그 다음날 학교 못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1: 그쵸.
0: 그래서 금리 인상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약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이 대세예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를 못 잡는다면
1: 네.
0: 이를테면 이란 전쟁이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내일 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예방주사 맞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뉴욕이 잘 됐다.
1: 예.
0: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는 있지만
1: 네.
0: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힐 때는 더 큰 폭풍이 온다.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그동안의 금융공황이 온다든지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어김없이 그 앞에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예. 계속해서 금리 인상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너졌다는
1: 예.
0: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1: 네.
0: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 앞에 장사 없다. 그러나 지금은 보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예. 수 있겠습니다.
1: 이거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이제 무너질 때 그 전에 보니까 금리가 여러 차례 올라갔더라.
0: 예.
1: 이거를 선후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즉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 거냐.
0: 예.
1: 아니면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 실수해가지고 금리를
0: 예.
1: 내리지 못하고 올려서 그 잘못 때문에 예. 경제가 망가진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예.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신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 가는 경제를 금리를 건드렸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1: 예.
0: 통상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금리 인상을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상 안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전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1: 예.
0: 높아서 물가 잡느라고 과잉 경기를 진정시키느라고 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잡을 때 이게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살짝살짝.
1: 예.
0: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그게 마술입니다. 거의 금융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1: 예.
0: 알아야 되고
1: 예.
0: 이론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폴 볼크 같은 그 유명한 금리를 20%까지 올린 미국 역사상 최고로 네. 높은 기준금리가 20%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올렸지만 올려봤자 4%거든요. 그런데
1: 예.
0: 폴 볼크는 그보다 5배 높은
1: 와.
0: 20% 금리를 올렸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도 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폴 볼크가 중앙은행의 신, 최고의 중앙은행 그렇게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 네.
0: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이럴 때는 이거 글로벌 금융 이후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무너진다.

0: 일을 그걸 잡는다고 왕창왕창 올렸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1: 예.
0: 경제가 무너져서 글로벌
1: 그렇죠.
0: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1: 전 세계가 다 고생했죠, 그때.
0: 예.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서 0.25 정도 올린 것은
1: 예.
0: 그렇게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 금리가 5%가 넘어갔는데, 기준금리를 올려봤자 4% 아닙니까?
1: 네,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뭐이 정도는 살짝 보약 줬다. 원래 보약이 입에 좀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보약이 보통 쓰죠.
0: 예, 입에 쓴 보약 하나 줬다.
1: 네. 네.
0: 예, 뭐 우황청심환 하나 줬다. 이렇게 볼
1: 예.
0: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백신의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제가 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예,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야, 0.25% 올렸는데 괜찮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더 올려보자. 야, 0.25% 더 올린다? 또 괜찮아? 야, 또 올려봐. 또 올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좀 영향이 있네? 그럼, 야, 일단 유지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뭐 연준은 함부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이죠. 연준이 왜 생겼느냐? 중앙은행이 왜 생겼느냐? 우리는 중앙은행이 왜 생겼을까? 역사적 고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란은행을 거쳐서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센츄럴 뱅크인데, 중앙은행은 일반 사람들이 뭐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 네.
0: 착각입니다. 중앙은행은
1: 아니에요?
0: 돈 관리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1: 예?
0: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1: 물가를 잡기 위한
0: 예,
1: 거다.
0: 중앙은행은 전 세계 어디를 말로 물가를, 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그게 일맥상통한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제1조 한국은행법에 보면요,
1: 네?
0: 요즘은 법을 좀 바꿔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립한다 하면서 경기 안정이나 고용 안정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요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표현 없었고, 오로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립한다, 법 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 복도에 들어가면
1: 예.
0: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큰 글자로 물가 안정.
1: 아, 그래요?
0: 예. 물가 안정하는 기관이에요. 이거 돈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 관리는 금융감독원이나
1: 예.
0: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로지 물가가 올랐을 때만. 그러니까 지금 괜찮네, 한방 놔볼까? 이게 아니라, 아, 얘가 물가가 올라? 그럼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CPI나 PCE 물가 지수를 보고
1: 네.
0: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혀요. 계속 올라요. 그럼 한방더 놓습니다. 그러다가 또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 두방 놓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방은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케빈 워시도 말만 요란하지 그 사람들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잘못했다가는
1: 예.
0: 그 사람들도 같이 패가망신합니다.
1: 오호.
0: 그럼 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오로지 미국의 물가가 결정한다. 자, 물가가 더 오르면
1: 네.
0: 누가 연준 의장이 와도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같이 나중에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방은
1: 예.
0: 물가가 잡히느냐. 자,
1: 어허.
0: 0.25% 올렸는데 살짝 잡혀가는 조짐,
1: 예.
0: 그리고 안정 추세로 보이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0.25% 금리를 올리는데도 물가 안 잡혀. 특히 그렇죠. 저는 이란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오르면 이것은 진짜 무서운 호랑이 곶감보다도 더 무서운 금리 인상의 폭탄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플랜 B입니다. 뭐 그러나
1: 네.
0: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방주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입니다.
1: 예. 그럼 우리의 기준금리도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유지 또는 인하를 따라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럼?
0: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지면요,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1: 그럼 자금 다 이탈하겠죠.
0: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돈다 빠져나가고 우리 환율
1: 예.
0: 또 흔들립니다. 실제로 작년 2025년 말부터 우리 환율이 얼마나 요동을 쳤습니까? 그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신현종 한국은행 새 총재가 들어와서
1: 네.
0: 우리는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두번
1: 네,
0: 올렸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금리 차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또 올리니까 또 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국도 올

0: 가을이나 내년 초에 한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상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1: 네,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 좀 궁금했는데 네. 야, 오늘 박사님의 설명을 네. 들으니까 왠지 쏙쏙 이해가 되고 이제 좀 알겠습니다.
0: 아이고. 아,
1: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네요. 금리 관련된 게.
0: 네, 그래도 네. 롤러코스터처럼 재밌지 않습니까?
1: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고 아, 다만 이제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복잡한 어떤 이면에 있는 것도 숨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세요.
0: 네, 시간을 3시간 네.
1: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언제 어디서나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네, 3부 3색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는데요. 오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8: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7: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0: 신비타 마누카 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2: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자, 오늘 모신 3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3분과 함께하는데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6: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영우 전 의원님, 그리고 장혜영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김영우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오셨죠? 장혜영 의원님?
7: 그렇죠. 주말 뉴스쇼는 네. 처음입니다.
6: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처음 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8: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6: 그러니까요.
7: 네. 네. 아마 이제 CBS 스튜디오 나오는 건 새벽 배송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 이후에는 토론. 네. 처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장혜영입니다.
6: 네. 자, 앞으로 삼색 정치 토크에서 그 세 번째 색깔.
7: 네. 네. 네, 그렇죠. 여당도 야당, 여당도 원내 야당도 아닌 원외 야당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6: 약간 좀 슬퍼지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7: 오히려 뭐 예. 도전자 적으로 네. 봐주시면 네. 감사하죠.
6: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7: 그렇죠.
6: 네. 아, 예. 정의당의 목소리 함께 하겠고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김영우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9: 네. 저 어제 요 자리는 있었습니다.
7: 시간대가 좀 다르셨죠.
9: 삼색 토크는 제가 재작년에 네네. 그리고 작년 내내 이제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6: 맞아요. 예.
9: 네, 그래가지고 좀 뜸했죠.
6: 예.
9: 그리고 요새 이제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 좀 열심히 하고 있고.
6: 아, 그러세요?
9: 예. 영우생각 TV.
6: 영우생각.
9: 예. 오, 그다음에 예. 또 내부자들 TV.
6: 내부자들?
9: 네, 두 개 하고 있습니다.
7: 바쁘시겠네요.
9: 그리고 이제

0: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
1: 아,
0: 왔습니다. 그래서
1: 좋죠. 예.
0: 요새 이제 자전거 조금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영종도 한번 오세요, 자전거 타러.
0: 어디?
3: 영종도.
0: 영종도? 영종도? 아,
2: 네. 자전거 잘 해놨죠.
0: 거기는 제가 늘 가는 길이에요. 네. 정서진.
2: 같이 한번 타시죠.
1: 네. 정서진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도 이제 몇 주에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 이동화 좀 최고위원님,
2: 네.
1: 네, 아니 두 분 근황 소개했으니까
2: 네.
1: 한번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2: 요즘요?
1: 예.
2: 저는 똑같아요.
1: 똑같아요?
4: 뭐 책 팔고
1: 네.
2: 책은
3: 2년 내내 팔고 계신 네. 책이잖아요.
2: 낸지 조금 됐는데 예. 오늘 원래 어제 들려고 하다가. 있어가지고
0: 제목이라도 네. 한번 말씀했어요.
2: 아 저거 떠나는 도시 모이는 도시. 아,
3: 대통령이 좀 읽으셨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저 책을 사실은 2년 전에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2: 아 정말요?
1: 화제였죠.
2: 아, 감사합니다.
3: 네, 꽤 화제였어요. 네.
1: 중앙 일간지에도 서평 네. 나오고 막 그랬어요.
3: 맞습니다. 기억도 납니다. 발로 쓴 책이니까 네. 머리로 쓴 네. 거라.
0: 남는 보자. 책을 받았구나 오늘.
2: 그죠? 아니 그래도 소중한 네. 분들에게 살려고.
1: 아니 근데 네. 지금 네. 장영경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대통령이 읽었어야 되는데 아, 네. 근데 이거 대통령이 읽으면 요즘에 책 판매에 도움이 됩니까?
3: 책 판매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 어제 진짜 진심으로 읽으셨다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조금은 달랐을 수 있고
1: 아, 기자회견 내용이 좀 부족했다? 틀렸다?
3: 그쵸. 아 틀렸다기보다 미리 좀 읽으셨으면
1: 네.
3: 이게 여러 가지 도시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시와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내용을 좀 아셨으면 기자회견에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2: 부담이 가시네요.
1: 아니 어제 밤부터 계속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이동화 전 최고위원님.
3: 오늘 뭐 어쩔 네. 수 없어요.
1: 아니 삼색 정치 토크지만 사실상 또 야당 두 분의 공격을 또 받아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2: 그래도 네. 이긴 총장보다는 네. 조금 더 좋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왜요?
3: 아 그러게 이거 왜요? 제가 세게 아니,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1: 왜요? 아니 뭐 세게 안 할 거다?
2: 아니 이기인 총장은
1: 네.
2: 더 날카로우신데 네. 이기인 총장은 완전히 저쪽 편에 서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3: 아~ 지금 이기인 총장은 그 당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아, 예,
3: 그
1: 그렇네요.
3: 여유가 없어요.
1: 예.
3: 웃으면서 하지 않아.
1: 아니 네. 이기인 총장이 계속 저희와 함께하다가 네. 이게 높은 자리로 가면서 예, 그렇게 됐는데. 이걸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저 위로를 해야 될지
3: 복배를 들었다고
1: 예,
3: 할 수밖에
1: 없을 것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 좀 이야기 나온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의 총평 듣겠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먼저 할까요?
0: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 네.
0: 그거의 진실성은 진정성은 아마 지금 국면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1: 아.
0: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도 그렇게 써 있던데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의 뜻을 살피신다면 당연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쭉 들었는데 이게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어디 뭐 민주당 단합대회 의원 연찬에 가서 하실 연설을 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친노 친문 뭐 우리는 친 김대중 뭐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1: 뭐 어디
0: 일반 가십니까? 국민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대국민 기자회견에 쓸 용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뭐 또 정작 중요한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기조는 하나도 안 바꾸고 결국은 쭉 밀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의지와 의도를 읽었습니다. 오히려.
1: 야, 오히려 의지를 보여준 거다.
0: 그럼요. 나는 그 이 검찰 폐악의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상을 알기 때문에
1: 네.
0: 특검을 통해서 특검은 모든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 근데 그래도 특검법에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빼라고 요청했다.
0: 그게 이제 함정인데.
1: 함정이에요?
0: 충분히 진상을 특검이 막 수사하게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그게 공소 취소든 아니면은 얼마 전에 통과시킨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소 기각이라는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한테 막강한 그 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공소 취소.
1: 예.
0: 적어도 재판은 안 받겠다. 퇴임 이후라도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저는
1: 네.
0: 읽었죠.
1: 아니,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0: 한번 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개인의 평가 한번 좀 내려주시죠.
1: 그 평점보다는 주관식으로.
0: 주관식으로.
1: 섭섭했다.
0: 섭섭했다.
1: 네. 아. 그리고 역시나 했는데 아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0: 역시나다. 네. 섭섭했다. 역시나다. 어떻게 보세요?
2: 야당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네. 생각하고요.
3: 곤란해 보여.
2: 그래도 아, 예. 국민들께서 보실 때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아 누그러졌다. 누그러뜨렸다. 이제 그런 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누그러뜨렸다는 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2: 자신감 있는 태도가 있었고 아. 이제 그것이 약간 과잉되게 또 보였던 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만함 이런 것들로 이제 비춰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한껏 낮추고 국민의 삶을 앞으로 더 받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톤의 매너도 네. 저는 상당히 겸허하게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요하고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예.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데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근데 에너지 넘치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모습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거꾸로 지지층에서는 아니 안쓰럽다라고 네. 아, 동정 여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지층 내부에서는
0: 아, 그래요?
2: 이제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제 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오히려 긍정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할 때 기대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계셨을 텐데 어제 그걸 보고 아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이왕이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좋고 그것이 국민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기대를 이 이제 사그러지고 있는 불꽃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만드는 그런 네.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0: 네.
2: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약간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3시간 넘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엔 정확히 90분 내에 끊었거든요. 예,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을 오히려 좀 잘한 것 같더라고요.
0: 야, 시간 배분 잘했다는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네.
2: 자, 더하는 것보다는 딱 그 정도.
0: 아, 그래요?
2: 좋았던
0: 네.
2: 것 같습니다.
0: 예. 자, 삼색 정치 토크에서 네, 세 번째 색깔을 맡고 계신 장혜원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가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네, 말씀을 좋아요. 드리자면 네. 사실 이동학 최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섭섭했다라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강성 지지층들한테 내가 섭섭하다라는 의중이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검찰개혁을 전혀 포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지지층들이 나를 오해하고 마치 내가 개혁에 반대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섭섭하다. 근데 섭섭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얼마나 내가 가는 개혁의 길이 어려운지를 역대 대통령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0: 네.
3: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누그러뜨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던 시기에 이 민주당은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비토 여론 특히 이제 전통 지지층이라고 호명되는 분들의 어떤 분노랄까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좀 누그러뜨려졌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민주당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네.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지? 이게 대국민 기자회견인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긴가? 라는 느낌이 전 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0: 지금 김영우 의원님은 섭섭하다. 섭섭하다라고 이제 표현하셨잖아요.
3: 네.
0: 장 의원님은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제 회견을.
3: 좀 애매하다.
0: 애매하다.
3: 네.
0: 애매하다는데요?
2: 아니, 애매하진 않았고. 근데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질문에서 네. 이 지지층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아니 대국민 기자회견이어서 지지층들만을 상대로 하는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나왔던 거고 대통령도 그걸 인식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한다. 이제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실
0: 네.
2: 지지층의 어떤 내분
0: 그렇죠.
2: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게 특정 포인트였어요. 한 네다섯 가지 포인트 네. 중에 하나로 아주 중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을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짚을 수밖에 없었고 일정 부분 저는 그것도 잘 풀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0: 풀었다.
2: 앞으로 지금 김용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0: 실천적인 것, 행동을 어떻게 옮길까 이제 이 부분까지는 다시 주목을 좀 받게 될 텐데 예. 거기에서 이제까지 잘 하게 되면 잘 또 봉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1: 근데 제 느낌은 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머릿속 심리를 계속 이렇게 주도하는 거는 역시 명청 갈등, 당내 분열 상황이구나. 그거를 지금 계속 거기에 지금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그 굉장히 잘못된 개각 인사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왼쪽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 아. 왼쪽 사람들이 섭섭해한다 나한테. 그다음에 그 굉장히 내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심을 몰라주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용해인 의원을 장관 내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평등 가족부에.
2: 네.
1: 그리고 또 김승원. 공소취소 모임 그다음에 네. 그쪽의 용어대로 나름대로 이제 검찰 개혁을 주구장창 주장했던 김승원 네. 법사위원장 예? 이런 그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패한 거죠. 근데 어제도 내내 기자회견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장혜영 의원님이 딱 말씀하셨듯이 계속 왼쪽 사람들을 의식한 예. 약간 정책 탈레반도 의식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개각 인사도 그랬고 어제 기자회견도 그랬고 결국은 왼쪽에다 대고 했던 그 기자회견이고 예, 거의 담화문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은 국정 기조는 안 바뀌겠네. 아, 그렇게 되면은 국민 통합은 계속 멀어지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국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신경 써서 했던 인사인데 그건 왼쪽을 그야말로 의식했던 인사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왼쪽을 계속 의식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2: 예.
0: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에게 했던 메시지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도 결국에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받들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 하에서 나온 메시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2: 사실 네. 첫 질문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냐 이거였잖아요.
3: 그렇죠.
2: 그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배려가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나저나 조금 전에 이제 메모를 하는 모습 봤거든요. 장 의원님.
3: 네.
2: 장 의원님이 진정한 좌파입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시네요.
3: 아, 네, 그럼요. 내추럴 본 좌파입니다.
0: 왼쪽이네.
2: 네. 완전 지금 자리도 네,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시고.
3: 아, 그렇죠.
2: 네.
3: 사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일 좀 불편했던 거는 그 대통령이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였어요.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보수를 표방하고 출범한 정부예요.
2: 아, 보수를 표방했다.
3: 표방했죠.
2: 처음부터.
3: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2: 보수 정권이다.
3: 보수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 예.
3: 그런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진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원내에 진보랑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랑 보수라는 단어는 가치의 언어잖아요.
2: 네.
3: 정책적인 가치에 대한 언어죠. 근데 지금 멀쩡하게 법정 시간으로 돼 있는 주 52시간 근무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진보 정부죠? 이렇게 사실 그리고 보수도 지금의 이제 현재의 국민의힘 이제 원내의 이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죠. 그런데 정말 그냥 진영을 얘기하는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이름을 가지고 진보 정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범용의 진짜 평범한 그러니까 의미에서의 진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왼쪽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검찰개혁을 강성으로 외치고 있는 일부 지지층을 호명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 진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급하시구나.
2: 네,
3: 이 급하다. 기자회견은 아하. 사실은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없었을 기자회견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았던 건 누구를 호명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신 게 아니라 심지어 민주당 블록 내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일단 그것부터 잡고 보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그래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기자회견이었다.

0: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아니,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장영 의원은 아니 민주당 지금 정부 이거 진보 아니다. 애초에 보수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이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은 좀 헷갈립니다.
1: 헷갈린다.
2: 그러니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가고 몸은 아, 왼쪽 예.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허. 뭐 그런 게 많아요. 중도 보수 실용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또 부동산 정책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또 그 잘못된 어떤 모든 부동산 땅 아파트는 다 투기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국민들을 악마화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믿기는 어려워요. 말을 믿기는 어려워요.
1: 그럼 뭘 보고 판단해요?
2: 실천을 봐야 되는데
1: 실천.
2: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힐까?
1: 예.
2: 아, 결국은 철회할까? 이런 게 이제 실천이잖아요. 국민 그렇죠? 뜻 따르겠다 해놓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국민 뜻 말로만 살피는 거지 실천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1: 네.
2: 여태까지 이재명 정권의 쭉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면은
1: 예.
2: 믿기 어렵다.
1: 아.
2: 네, 믿기 어렵다.
1: 믿기 어렵다.
3: 저는 이제 실용 정부이기 때문에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적 정치에서 진짜 진보 정당, 진짜 뭐 보수 정당 이건 다 상대적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보적 정책을 펼치다가도 실용적이니까 보수적 색깔의 어떤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일을 잘하냐 못하냐 성과로 이제 평가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대통령께서 어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지나쳐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그렇게 점수를 좀 깎이는 부분이 아니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1: 네.
3: 이제 어쨌든 한국의 정당은 포괄 정당이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죠. 그리고 득이 되면 하고 국민들에게 득이 되면 또 그것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3: 이제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4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
0: 저는 전체 너무 많이 남았죠.
4: 전체 임기에서 지금
3: 안 남은 네. 안 남은 상태.
1: 아, 얼마 안 남았어요?
3: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0: 아직 거의 1년도 빙의했네.
3: 의원님 그런 그 제대로 일만 해도 대한민국이 무서워. 지금 이 어찌 보면 지구 전체에서도 지금 이 뭐 글로벌 안보 상황도 그렇고 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어찌 보면 새로운 지금 틀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아주 중요한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중요하죠.
3: 반도체 예. 뭐 AI 네. 온통 세상의 변화가 있고
1: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3: 그런 상황 속에서
1: 네.
3: 어쨌든 일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네. 지금 어떤 국민의 의사도 받아들여야 되고 야당들의 네. 의사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1: 네.
3: 어느 정도는 예. 좀 일하실 수 있도록
1: 예.
3: 해보자 뭐 근데 그런 걸 호소하는 지금 거죠.
1: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사실 야 이게 여당의 멘탈리티구나.
1: 아.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재명
1: 칭찬이죠.
0: 칭찬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빙의한 상태다. 그렇게 보이는데 네. 대통령이 진짜 초늠을 다툰다는 표현을 어제 썼어요. 진짜 1분 1초에 이 나의 임기가 가는 것이 아깝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솔직히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5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여당의 멘탈리티죠. 하지만 야당의 멘탈리티 에서 보자면 어느 쪽이냐면 지금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하고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대통령? 이건 너무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주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당연하죠.
0: 근데 솔직히 야당의 입장에서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를 넘어서 여당 안에서 잘 되라는 쓴소리가 아니라 망하고 네가 나간 자리 내가 들어가겠다. 네가 사는 그 집 사실 내가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솔직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1: 예. 저를
3: 저희가 좀 아프네요.
1: 아 그런가요? 예. 추미애 지사도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고 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또 정청래 전 대표도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다면서 네. 아, 이제 환자복 입은 사진도 올렸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노림수가 있는지는 저는 뭐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0: 축구장 내에서는 왜또 이런 거 올려가지고 시선을 뺐냐. 왜, 뭐 그런 지적도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
1: 제가 이제 정의당 마포구의원의 지역위원장이라서 정청래 의원님
0: 아,
1: 지역구예요.
0: 같은 지역구네요.
1: 같은 지역구.
0: 아, 경쟁자네요.
1: 아, 그럼요. 22대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붙어봤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되게 은유의 귀재세요.
0: 은유의 귀재다.
1: 네,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네. 이제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도 하시지만 예를 들면 1번을 찍어달라는 얘기를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네. 짜장면을 이렇게 들어서 먹어서 이 든 짜장면을 1번이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0: 충청도 출신이시죠.
1: 충청도 네. 출신 맞아요. 네. 은유의 귀재신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번한 사진을 굳이 이 타이밍에 올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0: 두 가지
1: 봤어요.
0: 야, 정청래 전문가 등장했습니다.
1: 네, 그럼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역구에서 네네네네. 피부를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나는 관계 없다.
0: 오.
1: 그쵸. 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전장에서 나는 벗어나 있다는 거를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 너무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입원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건 아픈 사람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현재 당대표를 지지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그때 정청래 후 당시 당대표가 굉장히 약간 피해자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아픈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구?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 이번한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다시 환기했다라고 네.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럴 땐가요? 최소한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있는데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저는 일각에서 나오고 네.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중수청장에 대한 인물평
0: 네.
2: 이거 안 된다. 옳은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과거에 악연들이 있는 것이고 그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시야는 이제 거기 뭐 그 당연히 거기 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2: 우리가 개혁 법안을 던졌고 그리고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를 출범시켰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받고 있는 평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중수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테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된 시야가 대통령께는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인물평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양쪽 다 받아들일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0: 네.
2: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를 할 때 당하고도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상호 간의 어떤 정보를 좀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런 파열음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건 매우 필요해 보인다라는
0: 네.
2: 생각이 하나 들고
0: 네.
2: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시야와 당의 시야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지점도 대통령의 시야를 좀 이해해 주는 측면에서 이게 불협화음으로 느껴지고 지금 보세요.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밀정, 아이희만 뭐 이런 단어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 비춰질 때 이게 정말 다른 네. 길을 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여겨질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김 위원님 네. 말씀 듣고 저희가 또 광고 한번 들어대가지고. 네.
3: 예.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왜 추미애 또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딴 길을 갈까 생각하면은 제 정치 경험상 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예전 정권 같으면 조금 중후반 때 일어날 일이
0: 네.
3: 미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0: 레임덕이다라는 표현도 적용될까요?
3: 레임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 추미애 지사 이런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차기 대권이지
0: 벌써요?
3: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안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냉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그쪽 이쪽 이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어떻게 정말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검증을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0: 네.
3: 용혜인 의원, 김승원 의원 이런 정치인을 국무위원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지 검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강력한 그 정책 탈레반들의 그 반 이재명
0: 네.
3: 바로는 계속될 겁니다.
0: 계속된다. 아, 예. 자, 이렇게 추미애 지사의 거친 이야기와 용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0: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2: 네,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야, 오늘은 정말 완전 삼색. 네, 완전 삼색 정치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나오시니까 이제는 뭐 색이, 야, 이거 이색 같은데 삼색이냐, 삼색인데 이색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2: 네, 완전 삼색.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민주당 특집이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동학 네, 전 최고위원이 집중포화를 맡고 있습니다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도 네. 정의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 얘기 이어갈 텐데요. 사실 뭐 개헌이나 연임 그리고 또 공소취소 관련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어떤 입장 밝히느냐, 이게 정말 관심을 많이 샀는데, 공소취소 관련해서 아까 초반에 김 의원님께서는 야, 공소취소 할 거라는 의지를 보인 거다.
4: 그럼요. 특검 얘기를 하셨고 내가 진상을 알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소취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게,
2: 네.
4: 그런 그 억울한 기소, 잘못된 기소, 조작 기소가 정말 대한민국에 많았다면, 그럼 모든 국민들도 특검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대단한 불평등이죠. 불공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소취소, 공소취소, 뭐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얘기를 하는데
2: 네.
4: 그런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기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재판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걸 다 특검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특검을 하겠다, 특검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특권의식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퇴임 이후에 재판 받겠다라는 게 그게 법과 원칙, 대통령이 말씀하신 순리에 맞는 겁니다.
2: 어허허.
4: 아,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했을 때 온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그 공식적인 가장 큰 그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2: 그렇죠. 공치모.
4: 예, 그거의 대표였어요.
2: 예.
4: 김승원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모임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공소취소 할 거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어제는 네. 빼박입니다. 어제는 정말 공소취소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대회에 천명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2: 일단 예,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의 이야기 듣고 장혜영 의원님의 분석도 좀 궁금합니다.
5: 저는 일단 인위적인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허수아비 때리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건데 그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저들이 저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클리어 됐다고 네. 봅니다. 오히려.
2: 가능한 네. 건 아니에요? 가능한 거는 아닌가요?
5: 아니, 인위적으로 그걸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지시를 합니까? 지시를 해서 그러면은
2: 혹시 모르니까
5: 정권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걸 정권, 하지도
2: 정권보다
5: 않았는데.
2: 대통령의 네. 재판이 우선이다.
5: 네. 아니 이제 국민적 인식에서 그것이 통용될 수 있을 거냐? 그 당연히 그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국정조사까지 했고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잡았어요. 이거 조작했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녹취록 짜짓게 하고 그다음에 단어를 누가 봐도 그 들리는 단어로 적지 않고. 희한한 단어를 갖다가 적어가지고 마치 이재명 당시에 뭐 그 지사가 그런 것들을 했다는 식으로 이게 덮어씌우기 식으로 그런 단어들을 표현을 한 지점들이 분명히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이거는 공소취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조작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보자. 그리고 네. 사실 그걸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재판으로 또 가야 됩니다.
2: 네.
5: 재판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 단계와 뒷 단계까지 두 단계 이상을 또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 그 부분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인위적으로 그걸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클리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처럼 이제 뭐 재판 받겠다. 저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을 뿐이지 네.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퇴임되시면 그 재판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나 재판 안 받을래, 받을래.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만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어쨌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했다면 네. 검사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재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덮어주고 가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최근에도 김건희 여사 그거 빼주고 뭐 허위 보고서 작성하고 뭐 청 이 뭐 이런 문구 넣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또 문답을 서로 주고받고 예. 이걸로 이제 검사 다섯 명이 지금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소됐잖아요.
1: 예.
0: 근데 이런 측면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앞으로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작하는 문제 이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렇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뭐 재판 계속 퇴임한 후에 받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데요.
2: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는 분이세요.
1: 달변이죠. 예,
2: 메시지가 소식 되시는 분이거든요.
1: 네네.
2: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때 계곡 정비보다 쉽다.
1: 와.
2: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말씀, 촌철살인을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1: 지금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렇죠. 지금은 후회하시길. 과거에 자기 자신을 규탄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근데 그런 분이 말씀이 길다? 이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이제 이 공소취소나 이제 온갖 것들은 사실은 사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맞거든요.
1: 네.
2: 근데 이걸 한 줄로 끝내는 방법이 내가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 이거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구구절절히 이제 국회에서 법을 이제 낼 때 공소취소 권한은 뺀 법을 내주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가시는 거는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미련이 많아. 라는 메시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1: 야, 장 의원님이 정청래 전 대표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 전문가이기도 하네요. 네.
2: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되거든요.
1: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1: 당연하죠.
2: 저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무슨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공소취소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소취소는 이미 사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1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1심 결과 나오기 전에 검사가 내가 한 공소가 잘못됐으니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프로세스 쓰잖아요. 근데 이미 재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력이 많은 사람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 말고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논의 대상 자체가 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너무너무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1: 네네.
2: 다른 하나는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1: 뭐예요?
2: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그 중에서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1: 예?
2: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사법부가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찰찰이 다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결백하다면 사법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드러나기를 기다려야죠. 재판의 성실 임해야죠. 그런데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가지 않는 공소취소에 대한 걸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못하신다? 어떻게 삼권분립의 한쪽의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가? 대통령도 믿지 않는 사법부를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건가? 심지어 제가 좀 쓴소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데
1: 네,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이 검찰개혁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이 집권기에 민주당에서 출범하는 이 특검들 다 수사, 공소, 다 하잖아요. 수사랑 기소를 다 합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껏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3: 아주 뭐 버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2: 이제 야당의 위치가 좀 이제 위협받으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3: 네. 딱 그거예요. 딱 내로남불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검찰은 수사권 다 없애면서 검찰청 없애면서 그러면서 특검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제도를

0: 또 활용해가지고 내 사건만큼은 공소 취소 빌드업 시켜라 이겁니다 어제. 뭐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은 주지 않는다 그거는 뭐 빼라 이거는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말장난이에요. 진상을 밝혀라. 특검을 통해서 내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이거 아닙니까? 네. 어제 딱 그거를 명료하게 줄이자면은 압축하자면
1: 네. 네.
0: 그거는 진상을 밝혀가지고 굉장히 내가 잘못된 조작 기소 무리한 기소를 당했다라는 거를 밝히라는 거거든요.
1: 네.
0: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들은 이제 공소 기각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어제 말은 삼권 분립 얘기하면서 막 견제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실천이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네. 대해서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관례, 뭐 서면 제출을 하는 거, 서면 요청하는 거는 관례 없다 그럽니다만은 그 관례가 깨진 거는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은 그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관례가 없습니다. 그 관례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청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제청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1: 네.
0: 그러니까 삼권분립 본인은 그렇게 그거를 무시하면서 어제는 또 삼권분립 중요하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를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나를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1: 앞뒤가 안 맞는다.
0: 네. 그게 어긋나는 게 많습니다. 아, 내가 저기 뭐야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은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0: 아니 그런데 지금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과와 결과와 실천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정치인의 어떤 의도는
1: 네.
0: 그래서 그 의도 어제 발언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야, 이 야당 패널들이 맹공을 펼쳐가지고 이도학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펼쳐져 있느냐
1: 시나리오 있어요?
2: 왜냐하면 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해도 그리고 뭐 누구를 빼줘도 누구 뭐 생사람을 잡아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봐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1: 가끔 그래서 처벌받긴 했습니다만.
2: 특검을 네.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1: 예.
2: 실제로 이런 것도 추진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2: 민주당 내 동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
1: 당연하죠.
2: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1: 예.
2: 여러 논쟁 끝에 결국에는 이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 예. 뒤로 미루자. 일단 중요한 건 맞습니다. 민생이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1: 예.
2: 실제로 그 민생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력이 상당 부분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1: 예.
2: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고 이미 쟁점화됐고 예. 논쟁화돼버렸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저걸 또 쳐다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2: 저희 딴에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인식에서의 명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정치 국민이 하는 거라고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시.
1: 아, 서울시장이요?
2: 그럼 그거 앞두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논쟁화 쟁점화 또 될 텐데 우리 총선 앞두고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시간과 장소와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그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
1: 그런데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하기 좀 부담스럽다면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얘긴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래서 일단 명분은 저희들 네. 나름대로는 국정조사를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측면이 이거는 검사는 처벌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분명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그건 때와 장소 시기를 좀 봐야 되겠죠.
0: 처벌은 네. 국회의원들이 받아야죠. 국회 이화영 연어 술 파티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국정조사 했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2: 근데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0: 만약에
2: 거니까.
0: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 그러면 진짜 엄청나고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 위험 부담도 있는 거예요.
3: 그러면은 네. 저는 솔직히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로남불 이걸 벗어나려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죠.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논리로 특검

0: 주장하면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1: 그건 한번 논쟁을 해보시죠.
2: 네. 아, 결국 또 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의석수가 또 관건이다. 이런 생각인데 또 정의당이 또 이제 이번 국회에는 또 원외 정당이 돼버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또 곤란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또 장 의원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오, 뭐 여러 가지 화끈하게 또 여당 공격 대통령에 대한 지적들도 하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좀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반박을 했습니다만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에 대해서
1: 다음 주부터는 네. 그래도 하락이 네. 좀 멈추기 때문에
3: 네. 그리고 다시 네. 이재명 정권 민주당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오늘 평론을 하셨네.
2: 네. 네. 네. 아, 뭐. 네. 여당 패널이 힘들어요.
0: 아, 충정을 네. 가지고. 아, 여당이 권한이 많은 만큼 사실 말을 아끼잖아요.
1: 책임도 많이 지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2: 어떠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오늘 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재명 정권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정 운영해야 된다. 요거 짧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실까요?
1: 어제 짧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 발표가 아니라 네. 물론 내부적인 어떤 소통 과정을 조금 더 예,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 네. 소통을 충실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 성공해야 국민들의 삶도 편안해지는 거니까요. 네. 아, 또 감시와 견제와 지적을 하면서 또 지지와 응원도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세 분과 함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0: 어머나.
2: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네.
1: 한 10분 더 남은 줄 알았더니.
2: 벌써 끝났는데요. 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재미있는 정치 토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서울원에서 만나는

0: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CBS 주말 뉴스쇼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사실 정치 토론 끝나면은 아 어려운 숙제를 끝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정치 이야기 또는 정쟁, 정치인들 다툼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국민의 삶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또 지켜보고 아 또 감시도 하지만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지만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죠. 나들이하기도 좋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휴일 즐기실 분들은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

0: 무료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동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쪽 지역으로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 30도, 서울과 청주 29도, 원주 28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고요. 동풍이 바로 들어오는 동해안은 강릉 25도 등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와 충남,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11: 고향 특례시.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1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3: 뉴질랜드!
1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3: 당연히 콤비타죠!
1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5: 콤비타 마누카 꿀!
1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